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th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2: One.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큰집.
1: 팔팔한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은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3: 공룡, 공룡, 공룡.
4: 아,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우,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4: 반응이 왜 저러지?
0: 예! 드디어 내 동생이다!
1: 파파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5: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4: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5: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5: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4: 아우,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5: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5: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5: 맞아요.
2: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죠?
5: 68개요.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2: 아우,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5: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2: 어쩜 나 좋은데요.
0: 저 꼭대기 방대했어.
5: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4: 오, 그러네요.
5: 제 말이 맞죠?
0: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2: 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4: 페파 말이 맞아.
5: 그냥 가신다고요?
2: 죄송해요, 레베카 이모.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5: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1: 페파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4: 그러게 말이에요.
0: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을 쓰잖아요.
4: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2: 우리 페파 천재 아니야?
0: 이제 아셨어요?
4: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밑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2: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0: 네, 만들어요.
4: 그것도 문제 없어.
0: 문제.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4: 그럼.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0: 안녕 조지, 나는 로봇 집이야.
4: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2: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4: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2: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0: 이야! 대박!
1: 페파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0: 살던 집 넓히기.
1: 페파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0: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4: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2: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4: 어,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2: 아우,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4: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0: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 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1: 여기를 살짝 고치고.
2: 살짝.
0: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3: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2: 우와, 도네!
0: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4: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 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0: 아, 그게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2: 살짝.
4: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0: 아, 참, 페파,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1: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2: 마, 제나.
0: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2: 제나! 도네!
5: 어,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2: 네!
5: 착하지? 들어가자.
2: 제나! 제나! 제나!
0: 싫기는 가자니까, 조지.
2: 제나!
4: 저 페퍼 아빠,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0: 아, 예,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4: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2: 그네!
0: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1: 파랑이라? 응. 조지, 좋은 방법 있다.
5: 어? 너무 걱정 말아요. 어,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0: 어, 맞다. 가야죠.
4: 조심조심해요.
5: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2: 어, 저요! 저요!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맞아.
2: 오, 그 바빠.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도울 준비 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좀 더. 공사 끝.
5: 만세!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1: 아빠, 로봇 집보다 훨씬 좋아요.
6: 페파 가족은 새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새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1: 집 꾸미기.
6: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4: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놓았습니다.
0: 페인트를 먹어요?
2: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3: 정말 고맙습니다, 황소 아저씨.
4: 에이,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3: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2: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3: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0: 이 TV 좀 봐, 조지. 오,
1: 멍멍이지.
3: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2: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0: 아, 여기가 아기방이구나.
2: 예쁘게 꾸몄네.
0: 정말 예뻐요. 와, 이 놀이방 좀 봐봐, 조지.
1: 망망강.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0: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1: 네? 어?
2: 페파, 조시, 너희들
0: 최방이야.
1: 뭐야? 왜 이래? 펌이 왜 이런 거예요?
0: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2: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1: 만세!
3: 만세! 만세!
4: 페파네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0: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2: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0: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1: 우와!
0: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1: 꽃냥!
0: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군.
2: 안녕. 재밌게 놀아요.
1: 꽃냥!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2: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1: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광대다, 광대! 여기 다 광대다!
2: 아,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광대.

0: 이것도 아닌데.
1: 그래서 잘 되고 있니?
2: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0: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1: 페파,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3: 이제 끝이네.
0: 좋은 방법 있어요.
1: 금방 신이 났네.
0: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1: 그런데?
0: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1: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2: 네, 그럼 좋죠.
1: 부탁드려요.
4: 좋아, 말씀만 하세요.
1: 됐다.
0: 고맙습니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1: 정말 멋진데, 페파.
2: 딱 너답게 꾸몄네.
0: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5: 페파랑 주어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니까.
6: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있게 페파의 눈에 보인 건 바로
0: 대박이다!
6: 제가 할 말이었는데.
0: 혹시나 나! 안녕, 곰돌아!
7: 잘 가, 곰돌아.
0: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미있는 연극 많이 하자! 조지! 안녕, 조지!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 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7: 무등 무등.
8: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2: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가 쓸 제 카시트래요.
8: 정말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8: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2: 이제 됐다.
0: 예!
1: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0: 더 큰 차요?
7: 무릉무릉
0: 만세!
2: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0: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7: 무릉무릉.
1: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고맙기도 하시지.
1: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0: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1: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예요, 아빠?
0: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1: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0: 오, 불꽃무늬 멋지네.
1: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오, 아주 빠른 차예요.
0: 이 정도로 빨라요? 슝!
1: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0: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1: 트랙터! 아, 딱 좋아요.
0: 오, 탈기 지나가네.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1: 어,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0: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1: 오, 예!
0: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1: 좋아요, 얼른 가요.
0: 뭐, 지금? 알았어.
2: 페퍼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1: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0: 진짜로 큰 차요.
3: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0: 완성!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이거.
3: 이걸로 하시겠어요?
0: 네, 이걸로 할게요.
3: 감사합니다.
0: 집에 가자! 정든 차인데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1: 안녕. 오,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0: 오,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4: 진짜 완벽하네요.
0: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1: 그러시죠.
2: 페퍼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더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를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0: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봐.
1: 응,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까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1: 아유.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교감 장군님이시다.
1: 스트레스. 가 아니라
2: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1: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2: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1: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2: 저분은 누구세요?
1: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2: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1: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4: 항상
3: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1: 어떻게? 이렇게!
5: 1등은 나야, 나!
6: 나라지!
5: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골치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7: 비상, 비상, 위험 상황 발생.
8: 고양이, 아오,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1: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산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 소화 불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케!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구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좋으니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0: 냉구 났어요.
1: 산소도 왔어요.
2: 고마워요. 교감 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3: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4: 준비됐어.
3: 좋아.
2: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5: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리자!
3: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6: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2: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7: 기사총사도 힘들어요!
2: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1: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2: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6: 네, 부교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휘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모님과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4: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6: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 성을 지키지.
7: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6: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8: 물고기다! 잡아라! 물고기다! 잡았다! 미끄러졌다!
6: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8: 잡았다! 미끄러졌다! 놓쳤다!
6: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야.
8: 배고프다! 우가!
6: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6: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0: 잡았다. 으가 으가. 오,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1: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효, 감감감. 아,
0: 배부르다. 으가 으가.
2: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3: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1: 그렇다.
2: 교감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4: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4: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3: 교감신경 최고 딱지!
2: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고약한 당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0: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2: 고약하네!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뀌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0: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1: 응, 누나.
0: 자, 이얍. 어? 여기가 어디지?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0: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으리,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0: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0: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0: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0: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0: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0: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0: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0: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0: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7: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0: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0: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아이 왜 못 열어? 왜 못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과략근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가방가방 화가 난다. 방귀.

0: 나를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안 돼!
1: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3: 네! 방귀대장님!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4: 제발 멈추시오!
5: 아이고 배야!
6: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7: 어떻게 좀 해보세요.
8: 내가? 나 무서운데?
7: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8: 뭐하는데?
4: 아메고사 출두요!
8: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7: 아메고사?
6: 갑자기?
2: 어디?
1: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8: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7: 초포하라!
8: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8: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7: 소름!
6: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8: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7: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8: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어떻게 된 거지?
7: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8: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7: 아맹어사인데.
1: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6: 왔어,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 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8: 네?
9: 야호!
10: 야호!
11: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1: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하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 조심.
2: 어서 들어오시.

0: 헐,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 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일단 가.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이, 유유

0: 부르니까 이제 팡!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딱지다.
5: 고기가 사라졌다.
6: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각자 방 갖추고 싶다.
3: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3: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2: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1: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1: 아, 뭐.

0: 뭐라고?
1: 누누이 이번 이야기는 침대방. 준거, 혹시 수박 카페 네 번에 가져가도 돼?
2: 아, 좋아. 근데 우리 카페 경주 먼저 하자.
1: 좋아. 준비 시작.
0: 됐어. 끝났네.
1: 고마워요, 힘센 아빠.
0: 힘센 아빠라 하지 마.
2: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0: 아우, 이런. 끝.
2: 아빠, 고마워요.
1: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2: 그래도 괜찮지?
1: 그럼, 당연하지.
2: 둥지에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1: 어,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2: 조용한데?
1: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어,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2: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1: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2: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1: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2: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1: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2: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1: 빙고 말이 맞아.
2: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1: 빙고 방으로 가도 돼.
2: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1: 아, 좋아.
2: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1: 빙고가 가져가.
2: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1: 고마워.
2: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1: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2: 와.
1: 잠자요?
0: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왜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 맞다. 깜빡했어요.
2: 잘 자, 언니.
1: 잘 자, 빙고.
2: 잘 자야 해,
1: 빙고도.
2: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1: 응, 그럴게.
0: 그래, 알았어. 알았다.
3: 잘 준비됐어, 블루이?
1: 네.
3: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1: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3: 알았어.
0: 잘 자, 빙고.
2: 아빠도요.
0: 여기 끝.
3: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달래.
2: 어, 알았어요. 언니가 잘 자래, 말콤.
1: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3: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 자, 빙고.
2: 주무세요.
3: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1: 네, 엄마.
0: 어, 와, 내 소파. 나 안 해.
3: 나 안 해? 어, 늦었네.
2: 안 되겠어.
3: 아! 지금 뭐 하는 거니?
1: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3: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2: 그렇지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3: 아,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1: 주무세요.
3: 빙고.
2: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3: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1: 알았어요, 엄마.

0: 나네.
1: 나네.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0: 잘했어?
1: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0: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0: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0: 네가 느려서 그래.
2: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0: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0: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0: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0: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0: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우와! 날쌘 몽구스가 된 것 같아.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2: 우와!

0: 존나겠네! 올라가! 올라가!
1: 이타치!
2: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실래요?
2: 좋지요! 누가 이기나 볼까? 아, 결승선은 어딨어?
3: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1: 네!
2: 아, 그래요?
4: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1: 뭐 하시는 거예요?
2: 꼬꼬닥 흉내지.
1: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3: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1: 꼬꼬닥이요?
2: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닥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3: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2: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시.
3: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1: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2: 이기면 얼음 과자.
1: 얼음 과자! 준비, 시작!
3: 잠깐!
2: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3: 그래, 잘했어요.
2: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3: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1: 재밌었어요. 네!
3: 뭐라고?
1: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5: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3: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1: 그렇긴 해요.
3: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1: 반칙! 예!
3: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2: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1: 어, 네, 그래요.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2: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3: 그럼, 물론이지.
1: 준비 시작!
2: 어,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1: 안녕, 로이 언니!
3: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1: 오, 사랑해, 얼음 과자야.
2: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3: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1: 아니요.
3: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1: 네,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6: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3: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1: 네?
3: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1: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3: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흥! 이제 해봐.
1: 준비 시작! 흥! 중지!
3: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1: 그렇지, 그렇지!
3: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6: 무슨 뜻이에요?
3: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6: 아니요, 그냥 점프.
3: 어, 그럼 너도 점프.
6: 근데 너무 높아요.
3: 아니, 아니야.
1: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6: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3: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1: 좋아요.
3: 좋았어!
1: 중지, 영초!
3: 영초! 어,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이거야.
1: 어...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0초네?
3: 좋았어.

0: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1: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2: 그레이 하운드처럼 빨리요.
1: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2: 그레이 하운드처럼 빨리요.
0: 그레이 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2: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0: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2: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0: 네, 그쪽도요.
2: 준비, 시작!
0: 뭐야,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3: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0: 아니, 이런. 힘내, 몽구스.
4: 안 돼!
3: 방금 뭐 한 거야?
0: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2: 반칙이에요.
0: 아, 그런가?
4: 반칙!
0: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3: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2: 기록은 0초예요.
0: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3: 블루이?
2: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0: 아우, 이런. 아, 기린,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2: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0: 어떻게 다 맞춘 거야?
3: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2: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0: 아...
3: 됐다, 깨끗하네. 블루이.
2: 왜요?
3: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2: 반다 퍼즐이요.
3: 아빠가 곧 트램폴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2: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3: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2: 약속할게요.
0: 그럼 이제 트램폴린 놀이터 갈까?
2: 와!
3: 블루이, 퍼즐은?
2: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0: 아니, 지금 트램폴린 놀이터 가요.
2: 끝나고는요?
0: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2: 약속하시는 거죠?
0: 그래, 약속해.
2: 만세!
0: 갈 시간이다, 얘들아.
2: 만세!
0: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2: 1분만 더 놀래요!
0: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2: 도망가,
0: 민구!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2: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0: 아니, 이미 문 닫았어.
2: 그렇지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0: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2: 약속하셨잖아요.
0: 아휴, 이런.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약속.
0: 잘자, 얘들아.
2: 안녕히 주무세요.
0: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2: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0: 문 닫았잖아.
2: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0: 알아, 우리 딸. 근데
4: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0: 빨리 숨어.
3: 어디로 숨었어?
0: 숨다니, 누가?
3: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0: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2: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3: 뭐야?
2: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0: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3: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2: 네.
0: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게 없기다.
2: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0: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3: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4: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2: 휴.
0: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2: 어떤 일이 있어도?
0: 어떤 일이 있어도.
2: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3: 판다 퍼즐!
0: 어서! 얘들아, 빨리 해!
3: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2: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0: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2: 약속하는 거예요?
0: 약속할 게 됐지, 가자.
2: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0: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가 이거야?
2: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0: 말도 안 돼!
2: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0: 알았어. 안녕하세요.
5: 응?
0: 여기 아래요.
5: 오! 안녕하세요.
0: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5: 잡지역이에요.
0: 고마워요.

0: 않아.
1: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 어,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0: 읽어주세요. 오!
1: 진짜 웃겼다.
3: 그래, 그래.
2: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3: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1: 그럼요.
3: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1: 네, 약속해요.
3: 좋아. 여기 있지. 아,
1: 뭐예요? 아! 기다려요. 책이 너무 무거워요.
3: 고마워, 블루이. 너무 멋져.
2: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아.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1: 모든 세상 말이에요?
2: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1: 전기줄까지도요?
4: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상관 있어.
3: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1: 좋아요. 어,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4: 네, 제발요. 안 돼요?
2: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4: 알았어요.
2: 약속하지?
4: 약속해요.
1: 저거 타야지.
4: 우와. 어, 이번엔 내 차례인데.
1: 내 차례야. 우와. 올라가게 도와줘.
4: 괜찮은 거야, 빙고?
1: 빙고 못 내려가겠어.
4: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1: 너무 높아.
3: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4: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2: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1: 그렇기 싫어요.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1: 약속하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약속할게.
5: 세상에나, 잘했어.
1: 이제 타볼까?
2: 블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면 어우 무슨 일을 하셨나.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저리
0: 떨어져.
1: 배터리가 다 된 거.
0: 블루이. 아,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2: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났나 봐.
5: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집이
5: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0: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7: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 청소할게 잔뜩 있겠는데.
7: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8: 새로운 친구들이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7: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6: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5: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괜찮아? 안 다쳤어?
6: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5: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우와.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근력사켓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가 빌더 출동.
6: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3: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1: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0: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2: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0: 어이, 멈춰! 그 빙한 우리가 써야 해!
2: 너희가 누군데?
3: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다!
0: 너흰 누군데?
2: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0: 지금 농담하는 거지?
2: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흰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라이키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가!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스트라이크!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5: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아, 저기 좀 봐요.
5: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할게.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0: 이건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이상한 아이.
1: 네. 어서 오세요, 안 실장.
2: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1: 보고?
2: 인간계 통로를 지키던 해치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1: 보이지 않는다. 별일 있겠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2: 해치가 없는 틈에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갔습니다.
1: 아, 뜨거워! 뭐야?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2: 알겠습니다.
3: 인간은 좀 다르게 생겼네. 이렇게 다니면 금방 들켜버리겠어. 저걸 좀 빌려야겠군. 삐요삐요. 보자.

0: 괜찮은데? 가자.
1: 윤호야, 일어나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2: 뭐야? 왜 그래?
3: 어떡해, 깜빡 잠들어 버렸잖아.
2: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3: 내가 없어진 걸 선기해서 알면 난리 날 거야. 돌아가야겠어. 안녕.
4: 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0: 출발합니다.
2: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0: 윤호야.
2: 어?
0: 안녕.
2: 안녕.
0: 가자.
2: 응.
3: 조윤호, 어? 양세나.
0: 어?
3: 안녕.
0: 안녕.
3: 윤호야, 응?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하자. 어,
2: 축구? 축구는 별론데.
0: 좋아.
3: 하기로 어? 한 거야.
2: 어. 어.
0: 뭐가 이렇게 복잡해?
4: 어? 방울이 성계윤을 감지했어. 뭐지? 아무도 없는데.

0: 아자자!
1: 해치?
0: 아, 실장님.
1: 어디 갔다 온 거니?
0: 그게...
1: 진실의 방울을 달았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0: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인간과 마주쳤습니다.
1: 인간에게 걸렸다?
0: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절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 그건 됐고, 네가 없을 때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왔어.
0: 네? 아까 그래서... 방울이...
1: 자칫하면 인간계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0: 돌아오는 도중에 진실의 방울이 선계의 기운을 감지했어요.
1: 응?
0: 찾아올게요.

0: 어디로 도망간 거야? 방울아, 잘 좀 찾아봐.
1: 신기한 게 많네. 야, 찾았다.
2: 아? 뭘? 잘 모르겠는데?
1: 딱 봐도 성게 기운이 느껴지잖아.
2: 그냥 인간 꼬만데.
1: 으이그, 인간으로 변신한 거잖아.
2: 아!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데려와.
2: 공주님! 공주님.
1: 어?
2: 선계에선 미아 공주 맞죠?
1: 누구?
2: 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공주님이 인간계에 있는 동안 보호할 사람이에요.
1: 그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2: 어? 아, 잠깐만요. 아, 페아, 만났습니다. 여기.
1: 아빠?
3: 도착했구나. 거긴 선계와 다르니 보호자들 말 잘 들어야 한다.
1: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3: 어? 너 바로 소환해버린다.
1: 아니에요.
3: 절대 사고 치지 말고 조심, 또 조심, 알겠지? 끝.
2: 자, 가시죠.
1: 나만 넘어온 줄 알았는데. 어?
4: 미아 공주님.
1: 어?
4: 반갑습니다. 여기 타세요.
1: 출발!
2: 예스!
0: 어디 있냐고.

0: 어? 근처야. 어? 어? 방금 그 차야?
1: 아! 아야!
0: 축구하기로 했잖아.
1: 아...
2: 좋아! 가자!
1: 받아!
0: 짜자!
3: 공주님, 인간계에는 왜 오신 거예요? 놀러온 건가?
4: 놀러온 거는 아니고.
3: 뭔가 비밀이 있는 건가?
5: 잘 좀 알아보라고.
4: 잠깐 세워줘.
5: 아무데서나 차 세우면 안 돼요.
4: 삐요삐요.
3: 운전 똑바로 안 해?
5: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마법 기운이야. 어디지? 저쪽이야. 알아요.

0: 거기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애들이 그냥 축구하는 거잖아. 학교에 관심 있어요?
1: 학교?
0: 어? 아닌가?
1: 그럼 가죠.
2: 어?
3: 이 근처인 것 같았는데.
1: 되세요?
2: 어?
3: 왜 안 움직이지?
0: 아직도 그러고 있니? 빨리 좀 고쳐봐.
1: 삐요삐요.
4: 와! 됐다! 저거다! 안 돼!
5: 떡볶이 사 먹을까?
1: 좋아! 내가 아는 맛집으로 가자!
3: 놓쳤어.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디?
6: 내가 가져올게.
7: 이쪽인데.
6: 어?

0: 방이 생겼어요.
1: 와, 기사침이 많네. 자.
0: 어? 여기 내 가방이다. 자, 여기 내 상자도 있네.
2: 내 장난감들
3: 어딨지?
2: 찾았다!
4: 내 보물 장난감들!
1: 우리 꼬병이들 잘하네.
0: 엄마, 이건 어디 놓을까요?
1: 2층에 두자.
4: 2층이에요.
1: 응, 우리 아가들도 방을 갖고 싶다고 했었지? 2층에 가면 각자 방이 있을 거야.
5: 우리 방이요?
0: 드디어 내 방이 생기다니.
2: 빨리 가봐야지.
0: 나도 같이 가.
1: 뛰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렴.
0: 우리 방인가 봐.
2: 어, 파란색 문이잖아. 우와, 벽까지 파란색이야. 게다가 2층 침대까지. 여기 내 방 할래.
0: 나도 내 방 고를래.
4: 여기 서랍이 많네. 난 이 방으로 할래.
0: 아, 예쁜 침대잖아. 내 방은 여기.
6: 그럼 내 방은 여기네. 내 방도 엄청 멋지겠지? 이 방은 너무 작잖아.
2: 에? 엄청 작은 방이네.
4: 그러네. 뭐 꿍지는 막내니까.
0: 맞아. 작은 방도 귀엽지.
6: 아니야. 내 방도 좋아.
2: 나는 가서 방 꾸며야지.
4: 나도.
0: 나도.
6: 그래, 내 방도 예쁘게 꾸미면 괜찮을 거야.
2: 내 방은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야지.
1: 그래? 그럼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볼까?
5: 네!

0: 여기야 여기! 제방부터 보세요.
1: 그럴까?
0: 제 방이에요. 예쁘죠?
1: 이번엔 꽁지방을 볼까?
0: 네. 제 방은 어때요?
1: 꽁지는 방을 아주 예쁘게 꾸몄구나.
0: 우와. 여기 예쁜 별도 달았네.
2: 어디 어디? 나도 가까이 볼래.
0: 아, 조심해. 찢어지잖아.
2: 나도 보여주면 되잖아.
3: 열지가 그러지 마.
1: 다들 괜찮니?
3: 네. 꽁지방이 엉망이지.

0: 우리 마지 좋은 꿈 꾸렴.
1: 엄마도요.
2: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0: 어, 둘이도 잘 자렴. 아이고, 셋째는 아직도 놀고 있네. 이제 그만 놀고 자야지.
3: 더 놀고 싶은데. 아직 안 졸린데. 더 놀다가 자면 안 돼요.
0: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신나게 놀자.
3: 아, 네.
0: 잘 자렴, 셋째야. 꽁지는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을까?
2: 엄마, 왜 제 방만 이렇게 작아요? 누나랑 형들 방은 다 멋지고 예쁜데.
0: 우리 꽁지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2: 네, 저도 더 넓고 멋진 방 갖고 싶어요.
0: 하지만 꽁지 방엔 다른 방에는 없는 특별한 게 있는걸?
2: 어? 특별한 거요? 그게 뭔데요?
0: 그게 뭐냐면

바로 비밀의 방이야. 한번 올라가 볼까?

0: 이거 바로 꽁지방에만 있는 다락방이란다.
1: 정말 멋져요.
0: 엄마가 더 멋진 걸 보여줄까? 여기 한번 앉아볼래?
1: 네.
0: 짠.
1: 우와, 너무 예뻐요, 엄마.
0: 다락방에선 이렇게 밤하늘도 볼 수 있단다. 어때, 꽁지야? 혹시 꽁지가 원하면 방을 바꿔

0: 줄 수도 있는데.
1: 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제 방이 제일 좋아요.
0: 그래?
1: 당연하죠. 조금 작지만 멋지고 특별한 방이잖아요. 이렇게 별도 볼 수 있고. 아, 엄마. 저 다락방에서 자도 돼요?
0: 그럼. 새 방 마음에 드니, 꽁지야?
1: 네, 엄마. 제 방 최고예요.
0: 잘 자렴, 꽁지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엑스헌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으쌰!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0: 그럼!

0: 너 말고 누구겠어?
1: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0: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1: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0: 세상에, 말도 안 돼.
1: 루시오!
0: 로디, 무사했구나.
1: 그럼. 잠김, 이 녀석 퀀텀랩터 맞지?
0: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1: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흑자, 흑자. 파라디스크 볼륨 업. 우와, 우와.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0: 아, 잠깐만. 나도 같이 가.
1: 너도 임무를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0: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1: 그러시겠지.
0: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하는 곳이야?
1: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 가.
2: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1: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2: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0: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1: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0: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2: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0: 아,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2: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0: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2: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1: 왜 하필 저예요?
2: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1: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2: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1: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0: 우와!

0: 여긴 다이노우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우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우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아,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0: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부채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2: 아!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3: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3: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2: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프로프테라.
3: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1: 그래, 맞아, 제이민.
3: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3: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 주셨고.
3: 그건 직접 상대해 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네가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제이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3: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3: 푸테라, 썬더 포크!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3: 제나, 썬더 포크!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다이노 슛! 변신!
3: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1: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1: 퀀텀 다이노 파워! 네 퀀텀 다이노를 불러!
3: 이제 끝장을 내주지! 가라, 썬더 포크!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1: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이게 뭐야?
1: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0: 다이노 슈트 변신!
3: 말도 안 돼.
0: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푸테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1: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하잖아.
3: 푸테라 썬더 브레이크.
0: 이런. 안 돼.
4: CEO 대 스티븐.

0: The break!
1: 그만! 멈춰! 어? 다이노 실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2: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3: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1: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실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3: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4: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1: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4: 그렇죠.
3: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다이노 실드! 난 실드!
2: 새 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4: 그래.
1: 조심히 다니렴.
4: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1: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4: 이 시계를요?
1: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4: 어?
1: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4: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눈을 따돌렸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오?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3: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갔고?
0: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 있어?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1: 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3: 뭐 하는 거야, 제나? 빨리 와.
0: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자.

0: 아, 지금 몇 시지?
1: 어? 어 뭐야? 어?
0: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0: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0: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0: 그렇지. 워치 안에.
5: 근데 어떻게...
0: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0: 안녕, 대사!
2: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0: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0: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0: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0: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6: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0: 스티븐?
6: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0: 스티븐답긴 하네.
6: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6: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0: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0: 내가?
6: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마침 잘 됐네.
0: 정말 못 살아.
2: 야호!
7: 루시오!
2: 루시오! 절대 지지 마!
6: 그럼 준비됐어?
0: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6: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0: 그래,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6: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6: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렛츠킥. 스티븐, 괜찮아?
6: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미안해, 다시 해보자.
6: 아이, 머리야.
2: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6: 그럼. 덤벼.
0: 좋았어. 랩터 킥! 메야메야 스틱!

0: 야호! 우와! 매야매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고! 매야매야 홈 스트라이크!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고!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야메야 이거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1: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2: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해.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0: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다니야, 같이 놀자.
1: 다니가 아침부터 연습장에 들어가 있네요.
2: 여기서 우회전.
0: 다니!
2: 조금만 더 가면.
0: 다니!
3: 다니, 우리 목소리 안 들려?
0: 몇 번이나 불렀다고.
2: 미안, 주행 연습을 하느라.
1: 같이 놀자.
0: 숨바꼭질 어때?
2: 하지만 난 이걸 마저 해야 해.
0: 뭐? 또?
3: 그러지 말고.
2: 미안.
0: 할 수 없지. 우린 놀이터에 있을게. 끝나면 와.
2: 그럼 이제 끝내볼까? 여기서 차선을 바꾸고 좌회전하면
0: 와, 100점! 한 번만 더 해볼까? 100점! 100점! 또 100점!
2: 계속 100점이네.
0: 왜 이러지? 어떡해, 고장났나 봐.
1: 자, 이제 잘 될 거야.
0: 네.
1: 어? 우와, 근데 전부 100점이네. 간이 대단한걸.

0: 내일 했더니 코스를 다 외워버렸어요.
1: 그러고 보니 지금은 주행 코스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선물을 주지.
0: 좋아요.
1: 가니, 다시 위에 올라가 볼래?
0: 네. 이게 뭐예요?
1: 새로운 코스를 추가했어. 한번 해봐.
0: 네. 어디?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걸 먼저.
2: 장난감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우와, 멋지다. 이거 해봐도 돼요?
1: 그럼. 우와.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해서 사용해.
0: 네. 시작하나 봐. 우와. 정말 멋지다.
2: 도로 위에 엔진 오일을 모으세요.
0: 엔진 오일? 저기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와! 야호! 어쩐지 좀 힘이 세진 것 같은데 좋았어.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2: 장애물을 피해 주행하세요.
0: 장애물? 와! 이런 거라면 자신 있지.

0: 다음엔 어떤 코스를 해볼까? 그래! 마법 도시로! 와!
1: 풍선을 모으세요.
0: 풍선? 어? 풍선이 안으로 있잖아. 아유, 어쩌지? 그럼 혹시 나도 떠올라라, 야!

0: 다음은 우주로! 와! 운석이야!
1: 운석을 파괴하세요.
0: 어떡해!
2: 아니는 새로운 코스를 연습하느라 시간감인 줄 몰랐어요.
3: 꼬마 버스 타요!
0: 안녕하세요.
4: 어? 가니, 문 열어줘야지.
0: 아, 죄송합니다.
4: 가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5: 무슨 일 있니?
0: 아니에요. 자.
4: 왜 안 가지? 이러다 늦겠어.
5: 무슨 일이야?
6: 아, 배웠으면 빨리 가요.
5: 아, 참.
4: 어? 저건 간이잖아.
0: 죄송합니다.
6: 뭘 하고 있던 거야?
4: 아, 간이가 왜 저러지?
0: 얼른 가서 주행 연습해야지.
7: 간이!
0: 뭐? 아나 누나, 씨투!
7: 너 오늘 정류장에서 잠들었다며?
0: 그걸 어떻게...
4: 지나가다 봤어. 무슨 일이니?

0: 그게...
1: 그러고 보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2: 아무래도 주행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쉬는 게 좋겠다.
0: 네? 아니, 이건 연습 때문이 아니라...
1: 그래, 몸이 안 좋을 땐 쉬어야지. 당분간 주행 연습 금지. 몸이 좋아질 때까진 안 돼.
0: 새로운 코스를 다 못 끝냈는데 금지라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
3: 거기 서. 이번엔 내 차례야.
0: 한 번만 하는 거야.

0: 얘들아! 다들 괜찮니?
1: 위험하니까 다들 몰라서!
2: 대체 뭐야?
1: 아니?
3: 이 시간까지 주행 연습을 했단 말이야?
4: 죄송해요.
0: 지나친 건 좋지 않다고 했잖아.
4: 알고 있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0: 일단 늦었으니 다들 들어가서 자자.
4: 네.
5: 가니.
2: 가니가 저렇게 실망하는 건 처음 봐.
5: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이제 여기서 멈추면 됐다. 한 번 더.
2: 안 되지. 이번엔 내 차례야.
5: 주행 연습은 다 함께 하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4: 아, 맞다.
2: 이 로기님의 실력을 보여주지.
4: 고마워, 얘들아. 이렇게 함께 해줘서.
5: 아니야, 우리도 너 없이 노니까 재미없더라고. 역시 다 같이 노는 게 최고지.
2: 어? 어? 말도 안 돼. 내가 꼴찌잖아.
4: 얘들아, 우리 이제 숨바꼭질 할까?
5: 좋지.
4: 자, 그럼 다 같이 놀이터로 출발.
6: 늘 함께해주는 꼬마 버스들 덕분에 가니는 행복했답니다. 고마워요, 친구들.
5: 공항의 괴물.
6: 저기 카고가 화물을 싣고 있네요.
7: 자,
8: 이게 마지막 화물이지?
9: 맞아, 다 실었어.
8: 어? 어? 웬 새들이?
9: 아까 갑자기 날아왔는데 배고픈 것 같아서 먹이를 좀 줬어.
8: 공항에 있으면 위험한데.
9: 이제 공항 밖으로 날려보내야지. 아, 어?
8: 어? 얘들아, 위험해. 어, 출발해야 하는데.
9: 얘들아, 어서 내려와. 어?
8: 또 보자고. 난 이만 가볼게.
9: 그럼 조심히 돌아가.

0: 수고했어요.
1: 수고했어 하고
2: 고마워.
1: 문 좀 열어줘. 자, 시작해볼까? 됐다.
2: 출발합니다. 가자. 타그타그 타그타그.
1: 자.
2: 이건 여기다 놓으면 되고. 타그타그 공항에서 제일 멋진. 다녀왔습니다.
3: 오, 빠른데.
1: 다음 화물도 준비해 놨어.
2: 다녀올게.
1: 조심해.
2: 타그타그 타그타그 세계에서 제일 멋진 타그타그.
1: 자.
2: 끝났다.
4: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2: 우와! 뭐야? 아! 살려줘!
3: 화물은 다 내렸지?
1: 응?
5: 안녕하세요!
3: 어? 안녕?
5: 놀러 왔어요.
3: 잘 왔어.
2: 괴물이야! 괴물이 나타났어!
4: 괴물?
2: 방금 창고에서...
6: 창고?
0: 터그는 친구들에게 방금 전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6: 정말? 괴물은 어떻게 생겼어?
2: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괴물이 있어.
1: 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7: 그래, 공항에 괴물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2: 정말이라니까! 가고!
3: 난 덩치가 커서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
8: 걱정 마세요.
9: 괴물은 제가 잡아줄게요.
10: 네가? 어떡해?
9: 명탐정 로기만 믿어봐.
10: 명탐정?
9: 터그, 괴물이 도망가기 전에 빨리 현장으로 안내해 주세요.
2: 알았어.
0: 로기와 꼬마 버스들은 터그를 따라 창고로 갔어요.
2: 저기야.
11: 어디?
10: 괴물이 맞아?
9: 괴물이 아니야.
10: 정말? 그럼 누구야?
9: 답은 현장에 있는 법이지. 이걸 봐. 범인은 샤인이야.
10: 샤인? 그걸 어떻게 알아?
9: 설명해 주지. 샤인은 스피드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
12: 13일 동안 숨어.
9: 가자.
12: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9: 자자자!
12: 오, 금방 잡아주지. 간다.
9: 오, 이 안에 숨자.
12: 샤인, 숨어봐도 소용없어. 샤인.
9: 이쪽으로 오잖아. 피해야겠어. 그때 샤인의 휠에서 이게 빠진 거야. 아, 샤인의 바퀴 자국이잖아.
4: 저건 내 바퀴 자국 같은데.
9: 예?
4: 아, 내 거잖아.
10: 로비.
9: 아, 그랬구나. 사실 범인은 따로 있어. 범인은 작은 비행기야. 우연히 비행기가 길을 잃어 창고에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 안이 너무 복잡했던 거야.

0: 그래서 다시 나가려다가 뽕 하고 부딪혀서 짐이 쏟아진 거지. 그때 이것도 떨어진 거야.
1: 아, 그건 저 위에 있는 박스에서 떨어진 걸 거야.
2: 에?
3: 뭐 하나 맞는 게 없네. 난 그만 갈래.
0: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봐야겠어. 다영, 따라와.
2: 뭐? 내가 왜?
0: 네가 좋으니까.
3: 완전히 자기 맘대로네. 꼬마 버스 타요.
2: 로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
0: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2: 분명히 들었는데.
0: 겁먹어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2: 그거 봐, 소리 나잖아.
0: 저쪽인가? 그렇다면 아니 아니, 저쪽에서 난 것 같아.
2: 로기, 난 그만 돌아갈래.
0: 안 돼, 어디를 간다는 거야?
2: 나 먼저 간다.
0: 같이 가.
4: 무슨 일이야?
2: 괴물이 만든 것 같아요.
0: 무서워.
4: 괴물이 어딨어? 어떻게 생겼는데?
2: 못 봤는데.
0: 그런데 삐리리리 하는 소리를 냈어요.
4: 뭐? 삐리리 하는 소리?
0: 네, 너도 들었지?
2: 맞아, 분명히 삐리리리 했어.
4: 그래? 그럼

0: 나를 놀라게 하다니.
1: 타고.
2: 응.
1: 타고 말대로 정말 앵무새들이었어요.
2: 그랬어? 배고팠나 보구나.
1: 그런데 어떻게 앵무새라는 걸 알았어요?
2: 그게 어제 멀리 다녀왔거든. 도착한 공항에서 화물을 싣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들이 나타났어. 공항은 위험해서 걱정했었지. 다행히 안전한 데로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화물칸으로 날아들어왔던 것 같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앵무새들을 태운 채 돌아왔던 거고.
3: 자, 시작해봅시다.
2: 아마 로더가 화물을 내리고 터그가 창고로 옮길 때 얘들도 같이 옮겨졌겠지. 창고에는 일하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새들이 좀 더 안전한 위쪽으로 날아간 거야.
1: 그랬구나. 비행기라며.
0: 탐정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야.
4: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기 터그가 보이네요.
5: 안녕. 좋은 아침. 잘 잤어? 이제 이동해볼까?
3: 다 됐어.
2: 수고했어, 로더.
5: 타고. 데려왔어.
2: 안녕. 손님들 탑승해주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손님들을 위해 특식도 준비했으니 비행기에 머무르는 동안 맛있게 드세요.
2: 고마워.
1: 타고.
6: 안녕하세요.
2: 어서들 와.
1: 새들은요?
5: 저기.
1: 저기 있다.
6: 안녕.
2: 이제 이륙할 시간이야.

0: 안녕.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1: 앵무새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다행이에요. 새들아, 또 만나.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식기집인데?
1: 진짜 밥 먹는 거예요?
2: 아마 밥.
0: 야, 언니 무슨 냄새나?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저희 앉을까요?
4: 정말 밥 먹어요?
2: 아, 누나 여기 앉아, 어디 앉아? 거의 앉아. 아니, 우리 어떻게 리액션 하면 되냐고.
0: 아, 뭐냐. 아니, 나 지금 낯설어가지고, 지금.
2: 우리 어디 뭐 잡아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맨날 씨.
1: 이거 먹고 그 가격 따라서 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
0: 아, 알바?
4: 밥을 왜 먹었겠어요? 일이 시킬 것이다. 노동력 착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아니, 잠깐만, 지금 11시잖아.
0: 아니야, 밥이야. 밥 먹어.
1: 진짜 밥인데?
5: 진짜 밥이야.
1: 진짜로?
0: 어머.
6: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야.
1: 여러분, 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2: 아, 근데 배고파.
0: 잘 먹겠습니다.
7: 아, 내가 피트니스 대회가 끝나가지고 먹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저 많이 못 먹었잖아요, 저.
0: 아, 오늘 알겠다. 오늘 내장의 체험이다.
2: 아, 그래?
0: 한손 체험.
2: 아니, 왜 미션을 우리끼리 만들고 있어.
0: 한손 체험. 자, 한손 7년차 짬밥 알려줄게.
1: 아우, 맛있다.
5: 아, 따라해보자.
0: 아, 여기 아, 밥그릇에다가 상추를 넣어.
1: 근데 누나, 지금 형 누나하고 안 보고 있어, 지금.
0: 아니야. 언니 하고 있어. 고기를 또 놔.
5: 아, 그 다음에 고기 올린 다음에
0: 강된장을 좀 넣으세요.
5: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밥을 넣어요?
0: 아니, 이 상태에서 나는.
5: 말아.
0: 말아. 그래, 난 이렇게 먹어, 쌈밥. 한 손으로 해서.
2: 야, 잘 싸먹네.
0: 이렇게.
2: 한 손으로 뭐.

0: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어.
1: 갑자기? 엄마가 해주는
0: 집밥.
1: 아, 집밥.
0: 집밥 먹어본 지가 좀 되고.
2: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셔서.
3: 굶기셨어?
2: 알아서 차려 먹어요.
3: 와, 진짜?
2: 옛날부터 배달을 많이 먹어요.
1: 아, 진짜? 아니, 어렸을 때 그 기억증 한 번쯤 있지 않아?
3: 뭐?
1: 나 한 3주는

0: 사탕 먹은 것 같은데.
1: 아, 진짜?
0: 꿈꿈. 이거 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나?
1: 아, 나는 그런 거 많았어. 우리 친구들이를 집밥을.
0: 초대해서.
1: 많이 먹었어.
0: 초대해서.
1: 내가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들 잘 보달라고. 우리 홍윤이 오늘 가방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 밥 이런 거 얘기하셔가지고. 친어머니가 오시나 요 생각 좀 들었습니다.
2: 영웅이는 어머님 밥 많이 먹었어?
3: 엄청 많이 먹었지.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일하다 바빠가지고 밥은 거의 배달만 시켜 먹어.
0: 사람 많네.
1: 다들 왜 이렇게 부루해? 나요.
3: 그래서 집밥이 좀 그리웠지. 나 지금 두 달째 집 못 가봤어.
0: 그립겠다.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3: 맞아.
0: 그렇구나.
4: 자, 오늘은 우리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
1: 진짜?
0: 맞네, 맞네.
5: 저는 집밥 하면 외할머니 밥상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외할머니 집밥은 나의 영혼이다.
0: 저는 요리 좀 자신 있거든요. 집밥? 오케이. 꾸미지. 약간 요런 느낌. 아니, 전 진짜 트루예요. 리얼. 리얼, 리얼. 진짜 맛있대요.
4: 국이든 찌개든 하나와 밑반찬 세 종류를 만들 거예요.
0: 와, 많이 만드네.
6: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총 네 개의 요리를 할 건데, 한 사람이 국이고, 세 사람이 밑반찬을 만드는 거야.
1: 우리 각자 진짜 나 이거 필살기, 나 이거 정말 잘한다 하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
0: 근데 레시피만 보면 난 다 할 수 있어.
6: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해봐. 된장찌개에.
0: 아니, 반찬 있어야 될 거냐?
6: 그 다음에 계란말이.
0: 계란말이.
6: 계란말이 쉽잖아. 그 다음에.
3: 나 할 줄 아는 거는 한심 아니어서. 한심.
6: 뭔데?
3: 술 안 좋아, 이런 거.
1: 술 안 좋아.
6: 술 안 좋아.
1: 뭐?
6: 뭐?
3: 방향, 그.
6: 그러면은 너 쏘야 해라. 소시지 야채.
1: 아, 지금 얘기하잖아. 명란 마요네즈 뭐.
3: 여기 보청기야 떨어졌나?
6: 쏘야, 진미채, 계란말이, 된장찌개 이렇게 네 개거든. 이제 골라봐. 여기에서 뭐 할래?
1: 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시지 야채 볶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먹어본 일은 있었으니까 이거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6: 그럼 내가 된장찌개 할게. 계란말이.
3: 계란말이.
6: 다음에 진미채.
0: 진미채 너무 쉬워.
6: 아, 그러면 겉절이 어때?
0: 겉절이?
6: 겉절이.
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1: 와,
0: 우리 이거 재료도 사야 되잖아.
1: 장 보자.
6: 다들
3: 오랜만에 장 보러 가는 것 같은데.
1: 네.
6: 뭐 사야 될지 다 알고 있지.
0: 아, 음식은 나만 믿어. 난 재료 딱딱딱딱 머리 아주 박혀져 있어.
3: 아, 맞아요.
1: 오.
0: 오.
1: 안녕하세요.
0: 카트, 카트 끌어, 카트.
1: 자, 가볼까? 여기 지금, 김밥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 코너,
0: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냥 막 가지 말고 재료를 파악을 그래. 하고 사야지.
6: 채소류 저는 애호박, 감자.
1: 애호박, 감자.
0: 애호박, 애호박 하나.
6: 안 보여. 이거 얼마예요?
0: 이거 2480원.
6: 너무 비싼데?
0: 팽이버섯?
1: 경쟁자가 없어.
0: 어허.
6: 이거 얼마예요? 2000원?
0: 980원.
1: 근데 이렇게 많이 오고? 아니, 무슨 뭐야. 팽이버섯. 네. 파티야? 깐쪽파. 쪽파 4,980원.
2: 4,980원.
1: 네.
2: 아, 강남이 조금 세네.
1: 우리 어머님 오시고.
5: 평상시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저는 가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0: 기다려봐. 배추.
7: 이거 우리 나무 볼 수 있어?
0: 이거랑.
7: 야, 야.
0: 조심해, 조심해.
7: 햇반?
0: 햇반, 햇반, 햇반. 햇반 들고 오세요.
7: 나무 꺼나 몰라?
6: 고춧가루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1: 고춧가루.
3: 고춧가루.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1: 김.
3: 여기 빨리빨리 해야지. 고춧가루 이런 거 있어. 고춧가루.
1: 고춧가루?
3: 네.
0: 찾았어?
3: 여기네.
1: 여기 딱.
0: 아.
1: 여기 있겠다.
3: 두뇌 쓰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1: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들기름 갖고 와.
3: 빨리 가. 빨리 찾으러 갈게. 형, 형. 그냥 기름이면 뭐.
1: 들기름.
3: 식용 다 될게. 아까 다 썼는데 어디 갔지?
6: 표고버섯 필요하대.
3: 표고버섯?
1: 아니 왜 나한테 시켜?
5: 재웅이가 이거 필요해 하면은 막 달려가서 갖고 와주고 나름 즐겁게 장 봤던 것 같아요.
8: 힘들죠? 제가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럼 양파 하나 뭐해 그냥?
6: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1: 괜히 잡는 거
6: 아니야.
1: 이게 왜 아니야?
6: 나 이게 아니야.
0: 아니야. 아 이런
1: 거 아니야.
0: 아니야.
1: 아니 내가 남상이야. 아니 저 후춧가루랑 끓게요.
6: 아, 그거 안 사야 돼.
0: 선생님, 왜냐면 기름에다가.
1: 드세요?
0: 아니, 기름에다가.
1: 제 요리인데.
0: 오빠. 오빠, 이거?
1: 그래.
0: 이거? 그냥.
1: 좋아.

0: 아, 통후추, 통후추.
1: 통후추? 아니, 알아서 왔을 거야.
2: 하나.
3: 여자친구들은 재료 사는 것도 엄청 이게 그냥 그날 아주 그냥 예민 폭발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더 담을까? 뭘 더 비싼 거 담을까? 요 생각이 왕창 한번 또 긁어봤습니다.
2: 알았어. 잘 볼게.
1: 이거 아래에.
2: 고개 멸치 된장.
0: 아, 이게 2층이 되네. 우와. 오.
1: 아, 이 마트 안 와본 것들이 티가 나네.
2: 에헤이.
1: 가자.
2: 어, 여기 누나. 된장, 어? 된장 많아.
4: 어, 된장.
1: 아니지, 그 된장이 아니라니까, 오빠. 유알봇. 안 돼, 안 돼. 날 따라와.
2: 더럽다, 따라 가기만 해야 돼.
0: 요리 좀 하나 보다 그래.
4: 자, 된장.
2: 네.
0: 된장 이거?
4: 그 재래식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0: 브랜드만
2: 아니면
0: 형은 이거
1: 근데, 아 근데 이거 꿀팁인데 이 된장찌개 할 때 쌈장 넣으면은 등이야. 어떡할래? 쌈장 넣어볼래? 아 지금 계란말이 더 맛있게 만들려고 치즈 넣을 거야. 동의하시는 분?
2: 네, 와. 예.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1: 내가 이걸 자꾸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부담감이 막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장 보면서도 약간 까칠했던 것 같거든요?
4: 얘들아, 너네들의 장보기 노하우 좀 한번.
1: 근데 나는 사실 장을 잘 안 보긴 해.
2: 나도.
1: 마트에서 이렇게 보는 건 쉽지. 근데 얘를 들고 가니까 카트를 끌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스무스했나? 이렇게.
4: 저도 이게 있으면 얘가 지팡이가 대중이에요.
2: 쇼핑 카트가 아주 꿀 보조기입니다. 저희한테 장에 막 나. 오늘은
1: 뭐야?
2: 뭐야?
1: 어머! 아는 얼굴인데? 어? 얼굴이 빛나는데? 어? 한복 입었네? 어? 이모카세님이다. 장 다 보셨어요?
4: 네!
0: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선생님?
5: 아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려고 왔지?
0: 아, 진짜? 장 보러 오신 거예요?
5: 지금 전국적으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0: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4: 네네. 웃겼네요.
6: 누구시지? 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고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원시원한 그 목소리가 느껴져서 하, 구원자가 났다 왔다.
7: 아 갑자기 마트에서 뜬금없이 한복 차림이 입고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5: 뭐를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고 산 거예요 지금?
1: 네.
5: 뭐 만드시려고요?
4: 저는 된장찌개.
1: 겉절이.
5: 겉절이.
8: 저는 계란말이요.
5: 계란말이?
2: 저는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5: 햇반을 왜 샀어요?
2: 밥 먹으려고.
5: 밥은 밥솥에 해먹어야 돼. 햇반.
2: 아, 네.
4: 햇반을
5: 다시 필요해. 이런 건 필요 없어. 조깃살.
2: 조깃살 필요 없어.
5: 이런 건 먹지 마.
2: 조깃바 잼이 안 돼.
5: 어, 이것도 젓갈 빼. 사이다 빼고.
2: 사이다 빼고.
5: 맛술 이런 거 필요 없어.
2: 아, 그냥 술 넣어. 무슨 맛술이야.
5: 아, 맞아.
3: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저희가 한 1시간 장보를 그냥 뒤집어 엎으셨어요. 장보는 것부터 요리구나 라는 거를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여보 여기 평범한 사람 넣었어 누나. 두부.
5: 뜨거운 데서 끓이면 다 똑같아.
2: 아~
4: 에어박.
5: 에어박 하나 더 있으면 되고. 밀가루.
2: 밀가루.
4: 밀가루.
5: 밀가루 제일 작은 거.
1: 예. 밀가루 여기.
8: 밀가루요?
5: 밀가루. 그냥 순 밀가루.
2: 소면이
5: 없어. 아니, 아니야.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생면이 있을까요, 어디?
2: 생면?
5: 응.
2: 선배.
5: 아, 저기 있다.
2: 어, 네네.
7: 재정은 밀가루. 그런 거 있나요? 밀가루 없어요.
8: 아, 밀가루요. 아.
9: 밀가루 여기 있어요.
7: 네.
9: 강력차 하세요. 종류별도 다 있어요.
7: 밀가루 모이면 안 된다 했지. 아니 모르겠다.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나쁘지 않지. 하나씩 골라서.
4: 어? 재웅아 어디 갔다 왔어?
7: 아 밀가루.
4: 아 밀가루 좋아. 여기에 넣으세요.
1: 다 갖고 왔네. 다 갖고 왔어. 잠깐만.
4: 아 그러면은 그건 셰프님한테
1: 왠지 셰프님한테 혼날 것 같아.
4: 검사 받아야 돼.
1: 다 갖고 와가지고.
2: 너 혼 좀 놔라.
7: 아 밀가루. 여기 뭐라고 불러야 돼요?
4: 셰프님.
8: 셰프님?
1: 셰프님.
4: 셰프님?
5: 어?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셰프님요? 언니라고 그래.
2: 언니! 이거 검사 좀 해주세요.
5: 이게 밀가루 살 때 어떻게 부침개 할 건데 중력 방향 신경 쓸 거 없이 이게 제일 사이즈 작은 거죠?
8: 맞아요, 맞아요.
5: 아무거나 하나 사면
8: 아, 그래서
1: 강명부님.
5: 자, 보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1: 알았지?
5: 아니, 빠진 거 있으면 딱 한 손 가서 사오면 되지 뭐. 여기 내려놓으면 되죠? 무거울 수밖에 없겠구나, 한 손으로만.
1: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0: 와. 열심히 장을 봐왔는데 시간이 네. 지금 보니까 네. 점심시간이 좀 지났어요. 여러분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걸 점심을 우리 요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1: 와, 좋다.
2: 네. 근데 언니, 네. 저 오늘 언니 처음 했는데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0: 뭐? 뭐 하고 있으면
1: 나는 관심으로, 관심으로.
0: 오늘 내가 들기름 비빔국수를 해줄 건데 왜 해주냐면 뭐 하면 고명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한 국수 해 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3: 오, 네.
0: 그러면 요거는 재훈 씨가 물을 좀 받아오세요.
4: 네. 네.
2: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니 물어봐요. 나는 할 테니까.
2: 아, 일단 물.
0: 빨리 올리시고 내가 뭘로 유명하냐. 김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김까지 구워주겠어요? 재훈 씨 여기다가 양념 준비하는 사이에 물이 끓으면 그때 면을 삶아놔서 바로 무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기름이에요.
2: 아 들기름.
5: 어렸어.
0: 들기름 5. 그 다음에 참기름 5. 김을 먼저 재워놓을게요.
2: 제가 제일 궁금했던.
4: 근데 손이 너무 빨라요.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약간 뭐 따라하기 쉽고.
0: 맞아 맞아.
4: 제가 봐도 약간.
0: 아니 재욱 씨 참기름 반 들기름 반 손으로 뭐 힘들어 이게. 나윤 씨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다 봐봐 나도 한 손으로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 나 비장인데도 한 손으로 해도 되잖아. 소금 뿌리고 여기 위에 놓고 자 요거는 정인 씨는 잘 안 보여도 이거는 김을 이렇게 만지면 김의 느낌이 있고 여기하고 느낌 틀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 김 있는데 좀 바르면
3: 맞아.
0: 효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3: 효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6: 효은 씨 같은 건?
0: 효은 씨 같은 건? 아니 효은 씨 같은 건?
4: 아니
0: 효은
4: 씨 같은 건? 아, 네네. 아, 근데 언니라는 거는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0: 아, 어떡하니, 진짜. 그러다고. 아니, 이제, 정인 씨는 언니지만 재용 씨는 누나지.
4: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허락받고.
2: 아까 근데 나이 추측을 했는데요. 네. 39.
0: 그, 어떻게 알았어? 어우, 참.
2: 진짜요?
0: 잘 안 보이는 거 맞구나.
4: 눈이 안 보이는 게.
0: 잘 안 보이는 거 맞아요.
2: 아, 그래요?
4: 아, 근데 생각보다 곱상하시고 좀 우아하셔.
2: 아, 우아하시고.
7: 좀 무섭게 생겨서 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장에 있는 향우 누나까지 편견 없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오늘 기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우리 아직 안 썼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네. 김을 먼저 빨리 구워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너무 뜨거운 데다만 김이 확 오그라든단 말이야.
1: 다 쪼그라들죠.
0: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안 익은 거는 까만데 얘가 익잖아요. 그럼 파여져.
1: 아, 그러네.
3: 그러네.
2: 아, 봐.
4: 색깔이 좀 달라진다.
1: 아, 근데 정인 언니는 어떻게 판단하지?
0: 정인 씨는 어떻게 했냐면은
2: 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부어서 먹어 그냥. 대충 걸리고 센 걸로 먹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4: 저희 집에서는 김 구울 때 네. 가스레인지 켜놓고 불만 이렇게.
0: 아 그렇게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엄마를 하면 연탄불에다 이렇게 네. 구워주셨다고.
2: 아. 미러 언니는 안 뜨거워요?
0: 손 뜨겁죠.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걸 만져놔서 웬만하면 안 뜨거워. 아 그러면 참 정인 씨 참 해결책이 있다. 김 굽는 게 어렵잖아. 그럼 네. 내 김이 있어 사 먹어.
3: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0: 자, 요러면은 벌써 우리가 뭐야? 요리 하나가 끝나버렸어. 빼주세요. 가루 쑥쑥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로.
3: 아, 이게 잘려요?
2: 오, 잘.
3: 이게 되네? 와.
4: 근데 자가 없어도.
1: 소리가 나네.
4: 안 맞게 자르고 있는데?
0: 내가 자잖아, 자.
2: 쇼핑해야 될 것 같아, 쇼핑. 네.
0: 자, 봐봐. 요렇게 한 가지가 해결됐어.
1: 와.
4: 요리라는 건 좀 어렵다고 좀 느끼거든.
2: 근데 누나가 하는 거 보면
4: 정말 쉬워.
0: 처음부터 너무 근사하고 막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뭐 자기들이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네. 집에 있는 냄비, 집에 있는 후라이팬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배우다 보면 나중엔 그게 쌓이다 보면 더 화려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2: 그럼 언니는 언제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0: 저요? 저는

0: 바삭한데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먹기가. 긴 궁금한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거가 맞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진짜 달라요.
1: 너무 맛있어요.
2: 자, 이제 물이 끓이고 면을 넣겠어요.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할게요. 아버지 누워 계시고 엄마는 우리 어린 우리들을 키우고 아버지 병수발을 하려고 돈을 벌러 나가셨어야 돼요.
3: 네.
2: 그러면 이제 누가 해? 아버지는 반부신 불수가 돼서 누워 계시지? 내 동생은 나보다 어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밥을 해 먹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은 쉬운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간장.
1: 간장.
0: 얘는 진간장.
3: 야, 근데 이게 다 눈대중으로 척척척척 해버리시니까, 이거.
1: 진간장?
2: 진간장. 근데 만약에 집에 국간장밖에 없다면 국간장 넣어도 돼. 아무 생각 누가 뭐라 안 그래.
3: 맞아.
2: 누가 그럼 뭐 찾아볼 거야? 국간장.
3: 그래. 집에 굴소스밖에 없으면 그걸로 하세요.
2: 그래. 그래도 돼.
3: 네.
2: 고춧가루 넣지 말고 청양고추를 하나 약간 넣으면 맵지 않고 그냥 약간 개운한 맛이 나지.
3: 아하, 네. 맞아.
2: 요거를 아주 쫀쫀쫀.
0: 이름이니까 깔끔하게.
3: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요거 리액션만 하고 싶다. 이거 너무 신나네, 오늘.
0: 아니,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
3: 아, 오늘 너무 좋은데요?
2: 홍윤 씨, 당연히 나랑 하자 재밌지. 나 요즘 셀럽이야, 왜 이래.
3: 아, 그러니까요. 이력적인데.
1: 셀럽이 셀럽.
3: 나 셰프님이랑 같이.
2: 아직 안 왔어요.
4: 아직이요? 근데 그, 아니, 집에 계시면 네. 주로 평소에 음식을 뭐 어떤 거 해 먹었
2: 우리 신랑하고 우리 딸이 면 종류를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하루 종일 국수 삶고 쉬는 날 아침에 수제비 해줄까? 그러면 또 좋다 그래요.
3: 오~
2: 그리고 한 여름에는 막 애호박 맛있을 때 애호박 넣고 수제비 해주고.
3: 와~ 네. 나 같아도 맨날 좋다고 근데... 하겠다.
4: 저도 사위로 들어가도 되나요?
2: 나이는 너무 우리 딸 2이야.
3: 진짜 나쁜다.
1: 진짜 나쁜다.
3: 아, 내가 언제 물어봤어야 돼?
2: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었어, 그렇죠?
3: 네.
2: 근데 여기 눌렀어, 이렇게.
3: 오.
2: 신이 있어, 없죠? 네. 없죠?
3: 안 뜨거우세요?
2: 이러면 다 익은 거야.
3: 오케이.
2: 왜 안 뜨겁겠니? 나도 사람인데.
3: 아, 그렇지. 뜨거워서.
2: 사람하니까 참는 거야 지금.
4: 아빠, 소매심 보여주겠다고.
2: 네. 자, 이거를 이제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0: 네.
5: 찬물에 헹궈야 쫄깃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2: 그럼 뭐 뜨거운 물에 헹구리? 진짜? 홍윤 씨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0: 너무 요리를 몰라가지고 요알못이어서. 아니, 제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3: 너무... 한번 넘어지고 나서 좀 정신이 조금 헤헤헤해진 것 같은데.
0: 시키시는 거
2: 비빔국수니까 뜨거운 차에 뜨거운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불지 않아. 그래서 찬물에 네, 한번 헹궈주세요.
0: 아, 맛있겠다.
3: 와, 맛있다. 와.
4: 진짜 향기가 장난이다.
2: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딱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3: 와.
0: 오, 손으로 직접 비벼주시는
3: 거야? 와, 그냥 쏙쏙쏙 쏙쏙쏙.
0: 그러니까.
2: 손도 쫄깃.
0: 내가 이걸 먹다니.
3: 와.
0: 아, 저
3: 일주일 전에 찾았으면 김나영 못 먹었는데.
0: 그러게. 아, 제가 대회가 어제 끝나가지고 먹었는데.
5: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다.
2: 그러니까.
4: 와, 냄새. 장난해.
3: 아, 진짜 맛있겠다.
0: 아, 미쳤다. 아, 침 개웃고요. 미쳤어, 여기.
3: 와.
0: 다들 드시고 싶으시죠?
2: 이거 메뉴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갑자기 그대들의 들기름국수를 해주고 싶어서.
3: 너무 좋아요.
2: 진짜 너무 좋다.
4: 근데 이거 요리하다가 막 칼을 많이.
0: 많이 다쳤죠?
2: 아유, 많이 다쳤죠. 맨날 자르고 꼬매고 맨날 그게 일이야.
3: 진짜요?
0: 말해모래다, 말해모래.
3: 손이 또 빠르셔서 그러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
4: 역시 댓글.
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3: 맞아요.
2: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뭐 하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쳐도 속상해 하지 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0: 약간 데코 하시려고
3: 하시는 거예요.
0: 분명.
3: 네.

0: 김이 그래 너무 예뻐.
1: 김이 네모나니까 좀 동그란 그래서 한번 잡아봤어요.
2: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우리 이거는 한식이기 때문에 납작한 파스타 접시보다는 그래도 한식다운
0: 아, 그런 냉면, 냉면사. 네.
1: 이렇게 담는 것도
0: 네. 센스가. 아, 이런 감각이 있네.
1: 이거 감각을 먹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아니, 오빠가 아까 계속 김밥 만든다고 투덜거렸거든요.
3: 아, 네. 드디어.
1: 에이, 형님 내가 덜어줄게. 아.

0: 하고.
1: 와, 이거 약간 양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뭔가 그런 우동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2: 와, 너무 맛있다.
3: 지금. 저도 한번 뭐, 먹어보겠습니다.
2: 지금 싸서 먹어. 자, 다윤 씨, 이거 지금 싸서 먹어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4: 제가 먹어본 비빔면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웠다. 향 이런 게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맛이었어요. 아,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2: 이거 싸먹어봐. 대웅 씨.
3: 대웅이 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어요.
1: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피이다.
3: 누님, 저 김도 하나 올려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2: 네.
3: 네.
2: 그리고 또 얼굴 다 잘 피워.
5: 아, 좋은 게 면이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어.
2: 응, 응.
5: 이게 잘못하면 따로따로 오는 맛도 되게 많거든요.
6: 김 싸먹으니까 풍미가 김의 향이 장난이 아니고.
2: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약간 해가지고 간장만 해서 비벼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으면 좋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여러분들은 평소 각자 그럼 집에서 거의 해먹는 편이에요? 사먹는 편이에요?
1: 거의 해먹,
3: 냉동식품 많이 먹어요.
2: 아, 그렇구나. 전자레인지가 해결해주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먹을까 참 궁금해요. 왜 그러면 이제 정윤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보이니까 탄식이라든지 불 이런 게 좀 위험하고. 맞아요. 저기 나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저기 홍윤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문제 없는 앉아서 하면은 뭐 하루 종일도 요리도 되겠네. 그렇잖아.
3: 저희 누나가 팀장님이어서요. 냉동식품 잘 먹습니다.
6: 아, 나윤이가 멤버 중에서 네. 나윤이가 요리를 제일 잘하고.
2: 아, 그래요?
6: 홍윤이가 제일 못해요.
2: 아,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줄게요.
3: 뭐 내가
1: 내 거야. 내 거야. 네. 네.
2: 말로만 하지 말고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1: 할까요?
2: 렛츠고.
1: 렛츠고.
2: 렛츠고. 렛츠고.
3: 그래, 가자. 칙칙폭포. 가자, 가자.
1: 가자, 선조심하고.
3: 선조심.
2: 어,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3: 20분이요?
1: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어, 근데 재용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직 쳐본 줄 알았더니 칼질 안 해.
3: 아니, 벌써 칼을 써?
5: 그러면.
1: 아, 여기 좀 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안 켜집니다, 이게.
3: 양파 태어나서 차올까 봐요.
2: 자랑이라고 그런다.
6: 오, 야, 짜! 오, 짜, 짜, 짜, 짜, 짜.
2: 야, 짜, 짜, 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와. 감사합니다.

0: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위험천만한 일탈을 일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대범아! 여기 없어요. 대범아! 차 밑에 봐봐. 차 밑에 혹시 있을 수 있어.
2: 대범아!
0: 집사들의 속을 새까맣게 털는 녀석의 정체. 두발 고양이 대범이.
1: 상당히 빨라요. 다리가 두 개이긴 하지만 얘가 웬만한 고양이만큼은 달리는 것 같아요.
0: 우연히 바깥 세상에 눈을 뜬 후.
1: 밥은 먹고 있어?
0: 매일같이 위험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녀석.
1: 안 돼, 안 돼, 아우.
0: 두 다리뿐이지만 한계는 없다. 내려가는 길이 곧 길이요. 들어 눕는 곳이 곧 집이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편의점 두발 고양이의 대범한 외출 지금 따라가 봅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네.
3: 편의점에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1: 아, 이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네, 이
3: 친구가 대범.
1: 네, 이 친구가 저희 집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범이에요. 두발 고양이. 대범아, 인사할까? 자,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대범아, 안녕하세요. 저는 두발 고양이 대범이에요.
0: 아직은 얌전하게만 보이는 이 녀석. 벌써 10년째 편의점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라는데요. 다리가 두 개뿐이라 다른 고양이들처럼 빠르게 달리거나 높이 뛰어오르긴 어렵지만 두 다리의 의지에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합니다.
1: 처음부터 그렇게 다리가 두 개였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고양이였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거라.
0: 편의점 앞을 떠도는 작은 길고양이였던 녀석.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 듯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엄마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안 돼서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키우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대범하게 살라고 저희가 이름을 소심해서 대범이로 바꿔주고 그러고 났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됐어요.
0: 두 다리를 잃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은 대범이.
4: 잘 놀고 왔어요? 밖에 춥지? 얼어 죽겠지?
0: 편의점 안팎을 오갈 정도로 금세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물론 그 뒤엔 따뜻한 마음으로 녀석을 보살펴온 보호자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죠.
5: 대범이 잘 있어요?
1: 네, 여기 있어요. 선생님 어디? 와서 보세요. 대범아, 아까? 선생님 오셨어.
5: 어디 보자. 아이고, 이뻐라. 대범이 안녕하세요. 손 좀 줘볼까? 오, 주는 거 봐. 아이, 잘했어.
6: 대범아, 이리 와. 아이, 이뻐.
7: 좀 많이 양만해.
0: 편의점 손님들과 보호자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온 대범이.
1: 대범아, 이거 봐.

0: 그런데 요즘 녀석이 뜻밖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틈만 나면 닫힌 문 앞으로 나가선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듯 이렇게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나가면 안 돼. 너 다친단 말이야. 안 돼. 오늘 비 온댔어. 안 돼.
0: 어라? 이때 편의점 밖에서 한 고양이가 대범이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꼬리를 곧게 세우고는 문의 얼굴을 비비기까지 하는데요.
1: 빗질하자. 일로 빗질하자. 나가지 말고 빗질하자. 시원하지?
2: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1: 대범이가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어서 자꾸 대범이를 불러내.
0: 흰 고양이가 대범이를 불러낸다고요?
1: 너 대범이 불러내지 마. 대범이 나가면 안 돼. 가, 빨리 가. 대범이는 안 돼.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안 들어오잖아.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내 흰둥이 내보낼 거야. 기다려봐.
0: 결국 밖으로 나서는 집사.
1: 여보세요. 흰둥. 빨리 가. 대범이 괴롭히지 마.
0: 그렇게 쫓아내나 싶었는데
1: 그 새로운 고양이가 대범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앞에서 막아요. 이렇게 얘가 들어오는 거를 못 봐요. 그리고 대범이 주려고 했던 간식도 제가 다 많이 먹어요.
0: 대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보호자가 열심히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틈을 놓치지 않고 대범이가 탈출에 성공한 건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흰둥이가 달려와 몸을 비빕니다.
1: 대범아, 너 나가면 어떡해. 들어와,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잠. 대범아, 잠깐만. 대범아, 너 나가면 안 돼. 들어와. 대범아, 들어가자. 어? 대범,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자. 어? 시더,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나가면 안 돼. 시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0: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혼자 내달리는 흰둥이. 좋다고 붙어있을 땐 언제고, 아이고 참,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니? 결국 집사가 나섰는데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도 외면한 채 흰둥이가 도망간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녀석.
1: 안 돼, 안 돼, 어우. 대범아. 대범아. 아, 죽었네. 대범아!
2: 이렇게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1: 다칠까봐 하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길 건너다가 바로 죽는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범이는 다리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 됐는데요.
0: 게다가 최근엔 몸에 나쁜 버릇까지 생겼답니다.
1: 대범이가 집에 있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폐수나 막 이상한 것들을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같이 다니니까 대범이도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닌가.
0: 흰둥이를 따라 나가면 외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대범이. 오늘은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아, 그럼 뭐 하나요. 그새 내보내달라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에 어김없이 흰둥이가 나타났는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녀석의 애틋함이 견우직녀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1: 대범아, 나가지 말자. 우리 새우 먹을까? 오기.
0: 이러는 보호자의 마음도 편치는 않지만 요즘 들어 녀석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탓에 더더욱 내보낼 수가 없답니다.
1: 대범아, 이거 큰 거.

0: 그만 먹어. 시더. 오, 거기 갈 거야. 대범마, 좀만 더 먹어봐. 시더.
1: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2: 다리를 들지 못하니까 몸이 다 흙탕물이 돼가지고 폭추성이가 돼서 이제 돌아오거나 그 다친 부위들이 쓸려서 오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상처 안 나도 되는데 얘가 상처가 나서 올 때 그때 좀 안쓰럽죠.
3: 근데 뭐야 이게? 네가 남의 싸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왔어.
0: 응? 대박.
1: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보호자의 하루. 드디어 교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4: 수고가 많으셔.
0: 네. 나는 갈 테니까 엄마 대범이 나와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4: 네.
0: 자, 대범아, 누나 갈 거야. 응? 나가지 말고 오늘은 집에 있어. 어?
4: 오늘 수고 많이 했어.
1: 어째 이거 영 찜찜한 퇴근.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재촉해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이곳 집에도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었어. 어, 내려와. 내려와. 안녕.
1: 부활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녀석.
0: 추룩 줄까? 여기다 먹어. 얘의 특징은 눈이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짜줘야지 먹을 수 있어.
1: 부활이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0: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눈이 제대로 보이는데 왼쪽은 실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길에서 당한 사고로 안락사를 권유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녀석.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났고 부활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며 몸이 불편한 녀석들을 돌보는 게 고될법도 하지만 보호자는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2: 나보다 용감하다? 나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면 좌절하잖아요. 슬퍼. 근데 쟤는 그러지 않으니까. 대범이도 그렇고 부활이도 그렇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하면 돼.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한편 그 시각. 얼마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범이. 녀석이 꿈나라에 빠진 사이 엄마 보호자는 빠진 편의점 물건들을 채워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사라질지 보는 사람 마음까지 조마조마한데요. 대범아, 다시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4: 대범아! 대범아! 큰일 났네. 얘 또 나갔네. 대범! 대범아!
2: 엄마 저쪽으로 가봐.
4: 그래. 대범아! 얘 또 산으로 올라갔나? 어딜 갔어?
1: 집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움직이는 대범이.
0: 딩동!
1: 다행히 금세 꼬리가 잡혔는데요.
2: 대범이 어디로 갔어? 넌 어디로 가?
1: 그새 좁은 틈새로 재빠르게 몸을 숨긴 녀석.
2: 대범이 어딨어?
0: 너무 위험한데.
1: 결국 오늘도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야생동물한테 습격을 당해도 다른 고양이들 같은 경우 점프를 한다든지 어디를 숨기가 편한데 대범이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안 나갔으면 좋겠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매일 대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집사 가족을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대범이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 고양이 부탁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편의점에 지내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
1: 네,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집에 특별한 고양이가 이 안에 있어요. 들어오시니까요?
2: 네. 네. 아, 제가 또 편의점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아! 네. 여기 우와, 네. 있구나.
1: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에 특별한 고양이 대범이에요.
2: 대범이요?
1: 네. 대범아, 인사할까?
3: 안녕.
4: 안녕하세요. 네.
2: 네. 일단, 아이가 뒷다리가 없는데, 지금 뭐 다른 문제도 있나요?
4: 네, 한 몇 달 전부터 네. 침 흘리고 먹는 거에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2: 아, 진짜요?
4: 네.
0: 먼저 녀석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4: 안녕하세요, 고사.
2: 잠시만요. 무릎 밑으로 아이가 조금 손상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대퇴골이라고 해서 지금 고관절 연결되는 뼈는 남아있는데
0: 다행히 다리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 그런데
2: 치주염이 엄청 심하네요.
1: 아, 치주염
2: 싫어. 보면은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치석이 너무 심해서 여기도 치석이 너무 심하고 안쪽에 이제 피까지 나거든요.
1: 아이고.
2: 아니야. 좀 아프게. 일단 치아는 네. 치주염이라던가 네. 이게 좀 심해가지고 아마 네. 치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돼서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영상을 틀자마자 곧바로 한 녀석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2: 얘가 이제 친구 고양이구나.
4: 네.
2: 얘도 꼬시고 있네.
4: 그러니까 나오라고.
2: 응. 왜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몸짓 행동들이 있는데 꼬리가 일단 서 있어요. 고양이들끼리도 꼬리가 서 있는 거는 서로 되게 우호적인.
4: 아, 관심이.
2: 네. 게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막 비비는 행동,
4: 그러니까
2: 러빙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친근한 표시, 되게 서로 간에 매우 좋아하는 표시입니다. 보면 이 친구가 친구네요. 동네 친한 친구. 왜냐면 여기 보면은 네 수컷이에요.
0: 네? 흰둥이가 수컷이라고요? 오, 달달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진한 우정이었구나.
2: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20대 혈기왕성한
4: 네.
2: 남자애가 네. 형 나가요. 네. 형님 나가요. 형님 나가시죠. 하면서 나가기 힘든데 엄마도 나가지 말래. 엄마도 나가지 말라는데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힘든데 나가 못 가? 그러면서 근데 나갔는데 또 신세계야.
0: 밖에만 나가면 어김없이 차 밑으로 숨어들던 녀석.
5: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위에가 막혀있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 아마 자동차 밑이고 네. 왜냐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예, 네, 맞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 밑에 있는 건데.
0: 그렇지만 차 밑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
2: 이게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대범이 같이 아예 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친구들은 뭐 흰둥이처럼 뭐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거죠.
0: 두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외출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일. 안전을 위해 실내 정착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범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2: 그럼 이 공간도 지금 대범이가 쓰는 공간인가요?
4: 맞아요. 네.
2: 연결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4: 네. 중간에 주방이 있어서 청소할 수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서 저녁에 거기 있다가도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2: 딱 보자마자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대범이하고 생활할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4: 아.
2: 아이를 생각한 뭔가 자극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간이
4: 심심해.
5: 그렇죠.
2: 엄청 심심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래서 준비한 대범이 실내 정착 프로젝트.
2: 좀 밖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가 되게 큰 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런데 두 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이 창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2: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슬로프가 노령묘 나이가 10살 이상이거나 다리에 좀 불편한 애들한테는 이 슬로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움이 돼서
0: 일반 캣타워와 달리 경사형이라 오르기 쉬운 게 특징.
2: 여기다가 이쪽에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네. 설치를 해주고 아이가 좀 올라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언제든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네요.
2: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아까 저희가 도파민 네네네. 얘기했지만 캣닙 이런 것들은 대범이를 조금 위치를 생각하면은 이런 데다 그냥 붙여놓으면 돼서
4: 네.
2: 도파민이라고 해서 좋아하죠. 도파민 터지는 거죠.
0: 이렇게 후각적 즐거움까지 챙겨주면 외출할 마음이 금세 사라지겠는데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2: 저희가 화장실 가서 밥 먹진 않잖아요.
4: 네, 맞아요.
2: 밥그릇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0: 고양이는 습성상 먹는 장소와 배설 장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밥그릇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4: 내려와야지 그렇게 점프를 하듯이 병 어떡해. 어? 대박.
2: 네.
4: 옆으로 들어. 어? 거기 마음에 들어? 응? 그렇지.
0: 그새 잠든 걸 보면 그만큼 편안하단 뜻이겠죠? 그런데 환경 개선만으로 대범이의 뜨거운 외출 욕구를 하루아침에 잠재우는 게 가능할까요?
2: 보호자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하면 이거는 우는 것 같고 안 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0: 완전한 실내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2: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투명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없는 아이다. 관심을 안 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울음을 딱 멈춰.
0: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시키는 훈련인데요.
2: 저기요. 계속 지금 찾는 거예요. 엄마.
4: 안 본다.
2: 안 보죠. 지금 되게 길어졌죠. 우는 텀이. 가세요.
4: 알았어.
0: 울지 않을 땐 간식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요.
2: 관심 안 주세요. 다시 엄마, 나 문 열어주세요.
4: 안 본다.
0: 반복 훈련을 통해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걸 배우면
2: 가만히 평온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멈추게 하는 거예요.
0: 서서히 외출 욕구도 사그라들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대범이의 탈출 본능이 자극되는 게 문제.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솔루션.
2: 그럼 여기 쉬고 있을 때 행동을 해볼게요. 소리가 났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바로 와서
3: 초 아니 와서 잘했어 대보.
2: 이 정도. 문이라는 자극은 얘한테는 간식 먹는 시간.
4: 보상을 받는.
2: 그때만 간식을 주세요. 내가 여기 쉬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0: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집사가 문을 열고 나가도 따라 나가지 않는 대범이.
4: 잘했어, 대범이.
0: 어휴,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요.
2: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지금 확실히 우는 게 적어졌어요.
4: 약간 평정심도
2: 찾았죠.
4: 잘했어.
2: 네, 보호자님 잘하셨어요. 보호자님도 지금 저한테 보상받고 있는 거라서 잘하셨어요.
4: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
0: 대범아, 이제 안전하게 편의점에서 놀자.
2: 실내 생활만 하면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답답함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고 그게 고양이도 가장 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대범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생활,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0: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 대범이와 함께 달라질 내일을 약속한 집사. 죽음의 문턱에 섰던 녀석들을 살아가게 한 것처럼 무한한 사랑이 만들어낼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촬영 이후 곧바로 치과 치료를 시작한 대범이. 밥도 잘 먹고 달라진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리고 흰둥이에게도 번듯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네요. 축하해.
2: 네, 매소는 22살 코리아 숏헤어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매소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3: 응애 응애 있어? 애긴데?
2: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매소는 무리 안 해도 된다. 엄마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다 매소야.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지구의 북반구는 한 가지 종류의 삼림지가 거의 독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수. 겨울에는 벌거숭이가 되고 가을에는 화려한 황금옷을 입죠. 그리고 봄에는 생기 넘치는 초록으로 변신하며 여름에는 무성하게 우거져 비밀에 휩싸입니다. 기후 조건이 이처럼 변화무쌍하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 모든 걸 견뎌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극지의 추위와 열대의 열기, 스며드는 습기와 눈, 비까지요. 게다가 이 모든 변화는 12달 안에 일어나죠. 낙엽 수림은 계절에 따라 엄청나게 자비로울 수도 또 가혹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드리워진 숲속에는 이 숲만큼이나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엽 수림 혹은 낙엽 화력 수림은 온대 기후를 대표하는 식생으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 캐나다, 동부아시아, 파타고니아, 유럽 중심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낙엽 수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모습을 바꾸는 매우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낙엽 수림의 나뭇잎은 위로는 촘촘한 숲지붕을, 아래로는 어둡고 시원한 서식지를 형성하죠. 온대림은 강수량이 많고 대체로 기온이 온화하며 계절에 따른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중 너도밤나무와 서어나무, 참나무, 피나무 등은 주로 북부 온대 지역에서 마치 띠를 이루듯이 분포하며 마법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낙엽수림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구석구석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포진해 있죠. 일부 숲에는 수백 종의 관목과 교목이 자라고 그 모든 식물들은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열대지방 바깥쪽의 이런 숲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곤충과 조류를 자랑하죠. 낙엽수림은 계절에 따라 명확한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는데 숲과 숲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각각의 계절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매 계절마다 주인공이 따로 있죠. 겨울의 낙엽수림은 말 그대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계절 낙엽 수림을 찾는 눈과 얼음, 추위는 피할 수 없는 손님이죠. 겨울은 모든 나무의 옷을 벗겨내 나무를 헐거숭이로 만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은 눈과 얼음을 덮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은 실제로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자들만이 남죠. 이 숲의 주민은 누구라도 생존하기 힘겨운 시기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쏟아지는 눈이 숲을 뒤덮은 이 계절에도 숲은 매 순간순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이 시기엔 고작해야 나무 껍질과 그 위에서 자라는 지의류, 떨어진 나뭇가지, 약간의 씨앗 정도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먹이죠. 그래도 유럽 들소는 촘촘한 털 덕분에 이 냉혹한 계절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낙엽 수림은 이들의 진정한 고향이죠. 겨울에는 50마리 정도 되는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 숲을 뒤지며 떨어진 열매나 나무뿌리, 눈 아래 묻힌 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이맘때쯤엔 나무 껍질과 지의 식물, 심지어 나뭇가지도 먹습니다. 겨울의 기근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이 한 조각이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겨울엔 대부분을 겨울잠으로 보내는 청설모는 햇살이 좋은 날 몇 시간 정도만 일어나 에너지원을 보충합니다. 청설모는 들소보다는 쉽게 먹이를 찾습니다. 소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이나 미리 땅속에 숨겨놓은 도토리를 먹으면 되니까요. 뚜렷한 계절의 변화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한 법이죠. 한편 많은 새들이 얼어붙은 숲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숲에서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추위를 피하죠. 숲의 나무들도 혹독한 계절과 싸우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몸통과 뿌리에 비축해두고 깊은 잠에 빠져 봄을 기다리는 거죠. 겨울에 나무의 생과 살을 가르는 건 기다림이라.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숲은 빠른 속도로 잠에서 깨어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모두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 나무는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 표면적을 넓힐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은 크고 넓은 잎을 통해 이루어지죠. 이제 나무들은 전속력으로 일할 겁니다. 겨우 몇 달 안에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을이 오면 끝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푸른 잎이 자라는 동안 태양의 손길이 닿은 숲의 바닥에서도 생명이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초봄이 되면 유럽 들소떼의 구성원도 열에서 스무 마리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넓은 초지에서는 촉촉한 풀이 자라고 덤불 여기저기에서 부드럽고 맛있는 잎

지난 겨울 추위에 쫓겨 남쪽으로 떠났던 수백만 마리의 새들도 짝짓기를 하고 둥지를 짓기 위해 서둘러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낙엽수림은 대부분 열대 출신의 새들이 차지합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유럽 파랑새와 유럽 벌잡이 새는 확실히 남쪽에서 온 손님인 걸 알 수 있죠. 유럽 파랑새는 주로 땅 위에서 사냥을 합니다.

유럽 벌잡이 새는 유럽 파랑새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짝짓기 행동을 보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곤충을 선물로 바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냥꾼인지, 새끼를 먹여 살릴 능력은 있는지 암컷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녀석들은 주로 날면서 사냥을 합니다. 숲과 풀밭에 살고 있는 수백 종의 곤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공중에서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짝짓기를 할 짝이 정해지면 둥지 근처에서 친밀감을 쌓습니다.

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 새들은 이미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방울새 부부에게 숲의 봄은 치열한 계절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들은 연이어 세 번까지 새끼를 낳기도 하죠. 낙엽 수림의 많은 새들이 매년 새둥지를 만드는 딱따구리의 습성을 고마워할 겁니다. 딱따구리가 떠난 둥지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까막딱따구리는 몸집은 큰 편에 속하지만 조심성도 많은 녀석입니다. 이들은 부리가 매우 단단해서 썩은 통나무를 쪼아 곤충의 애벌레를 찾아내죠. 변화무쌍한 낙엽수림의 에너지 사슬에는 죽은 나무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나무를 갉아먹는 딱정벌레들이 많거든요. 까막딱따구리는 이 죽은 나무 덕분에 딱정벌레의 유충을 잡아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유럽 들소들도 풍성한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변은 의외로 새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의 잎으로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딱정벌레와 유충은 이후 수많은 새들과 파충류, 다른 곤충들의 먹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숲바닥을 가득 덮은 낙엽과 이끼 속을 부산하게 움직이는 무척추 동물들은 먹이 사슬에서 첫 번째 동물 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곤충의 다양성은 서식지 내의 물과 습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낙엽수림의 강과 개울은 복잡한 망으로 연결돼 있죠.

물과 가까운 나무뿌리 사이는 수달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족제비과의 이 수중 포유동물은 숲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웃이죠. 이들은 숲을 관통하는 강이 제공하는 식량 자원을 살뜰하게 이용합니다. 수달은 큰 물고기를 잡는 데 소문난 전문가이고 가끔은 작은 포유류와 가재까지 사냥하죠. 큰 송어라도 잡는 날이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할 겁니다. 한편 숲의 또 다른 포식자 물총새가 강기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숲과 물길은 이리저리 뒤섞여 있어서 때로는 어디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멧돼지 같은 동물들은 이 불확실하고 질퍽한 영역을 특히 좋아하죠.

이 숲에서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건 계절입니다. 동물들의 식생활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곰은 이곳의 제철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죠. 봄에는 풀과 꽃이 피어나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싱싱한 과일이 익어가고 가을에는 견과류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버찌의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넘칩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촉촉하죠. 지금은 다양한 버섯과 활력을 주는 달콤한 열매들, 그리고 도토리의 시간입니다. 낙엽 수림의 바닥은 그 어떤 삼림지보다 비옥하고 풍요롭습니다. 양분이 풍부한 낙엽이 차례로 쌓이면 쉴 새 없이 그 낙엽을 분해하는 곤충과 미생물, 균류들이 부지런히 활동하기 때문이죠.

식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변화 중 하나는 숲의 나뭇잎들이 천천히 빛깔을 바꾸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낙엽 수림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 시기에 나무는 나뭇잎의 양분을 끊고 낙엽을 떨구며 조금씩 활동을 멈춥니다. 잎 속에 초록색 엽록소가 사라지면 붉은색과 황갈색 색소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떤 나무의 경우는 노폐물 때문에 자색과 적색을 띠기도 합니다. 수백만 장의 죽은 잎들이 몇 주 만에 숲을 알록달록하게 채우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풍요의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먹으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죠. 그리고 생명의 주기는 다시 한번 강해집니다. 숲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강렬하게 순환하기 때문이죠.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위가 숲의 생명들을 마비시키자 순환의 고리는 다시 멈춥니다. 온대의 낙엽 수림은 원래 북미 대부분과 유럽의 상당 부분 그리고 동아시아를 뒤덮고 있었지만 현재는 무분별한 개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낙엽 수림은 큰 변화들을 겪었고 그 결과 지구에서 매우 귀한 자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엽 수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생태계를 품어냅니다. 겨울에는 춥고 고요하며 혹독하지만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해져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죠. 더없이 풍요로운 조합으로 사시사철 최고의 장관을 펼쳐내는 숲, 낙엽수림입니다.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집!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7: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0: 이거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2: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3: 탐험할 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2: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3: 너무 신나.
2: 청소할 때 잔뜩 있겠는데.
3: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4: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알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2: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하루팀이에요.
6: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2: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3: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2: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8: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5: 진짜 멋있다.
2: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도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엄진네!

0: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군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트랑 변신 완료! 기다모 준비 완료!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3: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보자.
4: 얼른 해!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입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0: 좀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1: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3: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우와!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해야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어?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3: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4: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4: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1: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3: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1: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송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1: 포부, 여기 서! 네?
2: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어?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1: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4: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5: 이건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4: 힘이 더 필요해!
0: 안 돼!
6: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7: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7: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관관.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이리야, 이리야. 아이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거야. 오늘은 커다랗고 빨간 모자를 쓸 거야. 그리고 특별한 트럭을 타는 거지. 삐뽀 삐뽀 삐뽀.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불 끄는 옷으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소방관이 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소방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신난다!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소방관 놀이 해보자. 자, 모두 다 같이 출동 준비!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이렇게 말이야. 자, 볼래? 너도 해봐. 어머야! 이제 내 차례.
1: 뭐야,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지?
0: 잘 나오네.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아우! 가자, 소방관 친구들. 사이렌을 울려라. 출동!

소방관 친구들, 저 소리 들려? 저건 내 친구 B씨 같은데? B씨가 구해달라는 것 같아. 소방관 친구들, 출동이다! 사이렌을!

우리 소방관이야. 우리가 구해줄 거야. 응, 알았어. 기다려라, 소방관 딜런이 나가신다. 그렇지. 우리 호스를 써서 비씨가 내려오게 도와주자. 그래, 자, 조금만 더. 잡았다.

0: 무사했구나. 날아갈 뻔한 비씨를 구했어.
1: 아우!
0: 비비비! 어? 뭐라고 비씨?
1: 비비비! 비비비!
0: 아, 이번엔 나무에서 좀 구해달라고? 소방관 친구들 자출동이다! 소방관 한 명으로는 안 되겠어. 금방 올게!
1: 좋아, 기사들! 드래곤을 깨우지 않고 저 섬까지 가야 한다! 그 전에 먼저 간식부터!
0: 안녕, 오지!
2: 우와, 드래곤이다!
0: 으악, 오지!
1: 아, 딜런이구나. 줄까?
0: 고마워.
1: 아참! 나무 위에 있는 비씨를 구해줘야 해! 왜? 잡아먹힐까봐?
0: 어? 아니, 우린 소방관인데 비씨가 나무에 갇혔거든. 좀 도와줄래?
1: 좋아! 그럼 소방차에 타면 되는 거지?
0: 응, 맞아.
1: 또 사이렌도 울리고 말이야.
0: 그렇지.
1: 아, 간식도 가져갈까?
0: 좋아! 간식은 많을수록 좋지. 그럼 비씨를 구하러 가보자! 어서 타!

0: 소방관이라고? 좋았어.
1: 비씨!
0: 비?
1: 내가 오지 소방관을 데려왔어. 걱정 마. 우리가 널 그 나뭇가지에서 구해줄게.
2: 근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1: 바로 소방관처럼.
2: 그래, 소방관처럼 해보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1: 우린 소방관 어디든지 달려가죠. 삐뽀 삐뽀 사다리 차. 사다리! 난 사다리야. 날 타고 올라가.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지 잘한다. 이제 거의 다 됐어.
2: 나 주는 거야. 내가 널 나뭇가지에서 구해줬어. 진짜. 여기 무지무지 덥네. 나 좀 안아줘.
1: 어때, 구조는 잘 돼가?
2: 그게 둘이 같이 있어. 그리고 간식도 있고. 근데 우리 둘 다 나무 위에 갇힌 거 있지?
1: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구해야 할 친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소방관이 더 많이 필요하단 뜻이야. 손상안경을 만들어서 소방관이 더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비씨하고 오지를 구하는 걸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데이지야! 도와줄지도 몰라! 데이지!
3: 데이지! 우리 도와줄 소방관이 필요해!
0: 하지만 난 소방관이 아닌걸. 난 불이거든!
1: 불이라고? 불이야! 근데 우리 소방관이잖아. 그러니까 불을 꺼야지. 바로 호스로!
0: 지글지글 타닥타닥, 난 불이다.
1: 그리고 난 소방관이고 말이야.
0: 못 맞췄지. 어? 쌩. 못 맞췄지. 못 맞췄지. 또 못 맞췄지롱.
1: 가자 소방관 친구들, 저 불을 끌어 출동. 룽. 삐뽀 삐뽀 삐뽀. 오지 소방관, 비씨 소방관, 걱정 마. 지금 도와주러 갈게.
2: 우와, 우리 점점 더 가까워져.
1: 소방관들, 호스가 있잖아.
2: 호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1: 아무거나.

0: 지글지글. 보스다! 어? 불아, 이젠 도망가지 못할걸? 난 불이다! 소방관 친구들, 물 발사! 뭐해? 너희도 해봐!
1: 불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
0: 우와, 불이 꺼졌어!
2: 물고기 성공!
0: 딜런, 응, 뭐해? 근데 여긴 어떻게 내려가? 소방관들이 전부 나무 위에 갇히다니 이를 어쩌면 좋지? 서로서로 구해주자! 하지만 어떻게? 그건 아주 간단해. 무사히 착륙할 곳만 있으면 돼. 봐봐! 착륙판이야! 뛰어내릴 준비는 됐지?
1: 응, 난 됐어.
0: 아니, 싫어. 난 안 할래. 정말 됐어.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용기를 내보자.
1: 그래, 오지.
0: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1: 우와, 구조작전 성공이야!
0: 구조작전 성공?
2: 예! 우리가 해냈어! 아우! 아니!
3: 우린 소방관, 서로서로 구해주죠.
2: 우리가 해냈다!

0: 그럼 또 만나.
1: 이리와 비슷해. 어디가.
2: 피자 배달부.
0: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날 거야. 페퍼로니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딸깍.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큰 거 한 판 주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큰 거요? 알겠습니다. 딸깍. 그리고 이걸 쓸 거야. 피자 반죽까지. 이 위에 맛있는 페퍼로니를 얹으면 짜잔, 맛있는 피자 완성! 우와! 이제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해.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피자 배달을 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피자 배달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자, 그럼 초인종을 누를게. 띵동.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자, 여기요. 이제 너희가 해봐. 오, 내 피자군요. 고마워요.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배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 피자를 배달해야 해. 식기 전에 빨리. 자,

0: 준비됐어, 비씨?
1: 미!
0: 좋았어! 좋아, 비씨! 잘했다!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0: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왼쪽!
1: 엄마야!
0: 아니, 오른쪽으로! 솥밥으로 바로 앞에 있어!
1: 아이, 참...
0: 그래, 바로 그거야!

0: 이제 내 차례.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1: 안녕, 안녕 딜런.
0: 우린 피자 배달 놀이 중이야.
2: 어? 나 피자 좋아하는데.
0: 그럼 주문하실래요?
1: 신난다.
2: 잠깐, 난 전화기가 없는걸.
0: 아무거나 쓰면 돼.
2: 전화기, 전화기. 여보세요?
1: 비비비.
2: 전화기야.
0: 응?
2: 아, 맞다. 빅빅빅빅.
0: 딸깍. 여보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입니다.
2: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0: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2: 우리 보트집으로 가능한 빨리요.
0: 걱정 마세요. 금방 갑니다. 딸깍. 좋아. 주문 받았어.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볼까? 피자 반죽에 치즈를 뿌리고 페퍼로니를 얹으면 자, 완성! 그럼 오진의 보트로 배달하자.
1: 어? 가는 길은 알아? 안내해 줄게. 오진의 보트집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0: 하지만 오진의 집은 바로 저긴걸.
1: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0: 좋아, 네가 잘 알겠지. 자, 출발!
2: 우와, 피자 빨리 먹고 싶어!

0: 끝까지 가야 해?
1: 응? 끝까지 쭉 올라가?
0: 알았어. 배달이 중요하니까. 피자 배달.
1: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라요, 딜런, 미라.
0: 드디어 다 왔어. 언덕 꼭대기야.
1: 잘했어, 딜런. 아니, 당신은 잘 해낼 줄 알았어요.
0: 고마워. 어? 딸깍, 여보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금방 배달합니다.
2: 전데요, 주문을 좀 바꿔도 될까요? 네, 맞아요. 치즈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0: 치즈 추가요? 네, 알겠어요. 딸깍. 큰일 났어. 치즈를 더 구해야 해. 그것도 빨리. 근데 어디서 구하지? 아, 그래? 손쌍안경을 만들어서 찾아보자. 혹시 치즈처럼 생긴 게 있는지 볼래? 저기 있다. 노란 민들레랑 주황색 잎. 가자.
2: 안녕. 어? 여긴 우리 치즈 가게입니다. 치즈 좀 드릴까요?
0: 네, 부탁해요.
2: 무슨 치즈로 드릴까요? 노란 치즈도 있고 주황색 치즈랑 또 이건 어때요? 고르곤졸라.
0: 우와, 치즈 종류가 참 많네요. 그럼 노란 치즈하고 주황색 치즈로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여기요.
0: 치즈를 추가했어. 딸깍,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죠? 피자를 빨리 먹고 싶은데 거의 다 왔나요? 비비비비.
0: 네, 곧 도착합니다. 딸깍, 피자를 빨리 배달해야겠어. 길 안내 부탁해. 오진의 집으로 가는 빠른 길은?
1: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을 지나서요.
0: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 저게 정말 가장 빠른 길이야?
1: 네, 확실합니다.
0: 좋아.
1: 바퀴를 보세요. 막대기가 걸려.

0: 드디어 다 왔다.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어떡해? 어? 토핑이 다 어디 갔지? 그 토핑이 없으면 피자 배달을 못 하는데 그걸 꼭 찾아야 해.
1: 찾는 중.
0: 이 근처에 있을 텐데.
1: 찾는 중. 어. 아직 찾는 중.
0: 오, 치즈는 여기 있어.
2: 응? 치즈, 치즈, 치즈.
0: 어? 치즈잖아. 그리고 페퍼로니야.
2: 자, 여기 있어. 비비. 고마워. 아이, 천만에.
0: 토핑을 다시 다 올렸네. 잠깐, 페퍼로니 하나가 없어. 친구들은 혹시 보이니?
2: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길안내 도와줘서 고마워, 데이지.
1: 천만에요. 길안내를 마칩니다. 우리가 해냈어, 길런!
0: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2: 와, 그렇지!
0: 자, 여기요!
3: 우리 피자야! 딱 맞게 왔네요. 피자 파티 하려고 내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0: 우리가 해냈다! 아우, 아우, 아우! 예, 예, 성공!
4: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 왔네. 이제 맛있게 먹자.
0: 이야, 신난다!
3: 우, 맛있어 보인다.
4: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0: 그럼 또 만나? 그거 내가 깔고 앉았던 페퍼로니 맞지?
3: 정말? 먼저 먹을래.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4: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5: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0: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1: 어휴, 덥고 힘들고 반사만 안 보이고
0: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2: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달감 버섯을 보는 거예요.
0: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3: 아이고 아이고 미꾸라라. 허허 조심히.
4: 아이고야. 발을 못 디딜겠네. 자꾸 밀려싸서.
0: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5: 어, 땡땡질이다. 땡땡질이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어우씨.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0: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드는 치명적인 위험.
6: 어렵네. 어우.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땡집을. 근데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그때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0: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7: 야, 여기 있다, 여기야. 아이고, 야.
8: 어?
7: 이리 와.
8: 야. 뭔데?
7: 뭔데? 산이야, 산.
8: 진짜?
7: 아이고.
8: 야, 성공했다.
7: 야,
8: 진짜야.
0: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1: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
2: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그리고 한여름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2: 포장이사입니다. 포장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뽁뽁이, 아이스박스 등등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0: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9: 일단 전 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넣어놔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0: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10: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컨 땡기면서 잘 싸야 돼요.
0: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9: 하나로 옮기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2: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려야 될 때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0: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매는 세 사람.
11: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 있어? 산 좀 봤어?
12: 아, 안 보이네. 이거는 분위기가 좀 있어.
11: 그래?
12: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11: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12: 저 옆에 보니까 골 같아. 골.
11: 아,
12: 저 골 타보자고.
11: 저 골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12: 아, 더운가 좀 미치겠다. 아.
0: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11: 고 여사님! 아유, 어떻게 산삼 좀 봤어요?
10: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11: 아이고,
10: 이 시간까지 돌았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11: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0: 갈게요.
1: 좀 더 다녀볼까?
0: 네.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 더위가 엄청나네요. 네,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삼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10만이 3인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3: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4: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1: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이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자니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2: 이거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3: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1: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5: 가보자고.
1: 그래 가야지.
2: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4: 산케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 산케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2: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게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10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1: 아무래도 무겁다.
3: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화는 이게 고무래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 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린 뭐 등산화나 이런 것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2: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10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4: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5: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1: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4: 물을 챙기셔야 되고.
1: 예, 산에 가면 물이 아 필수거든요.
2: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10만이의 배낭 무게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6: 같이 가요.
3: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6: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2: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6: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3: 사람이 안 다닌 데로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처럼.
1: 어허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원래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까들박이라서.
6: 아이,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2: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10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라. 어허, 조심히.
2: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 소리. 아이고, 10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군대야. 에이씨. 아이고, 뭐야.
6: 괜찮으세요?
1: 아야 아프요. 아이고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 근데 전에도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진짜로.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4: 어머니께 손댄 게 밝으세요.
1: 그래,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2: 한 시간째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7: 잘 살펴봐.

0: 야, 분위기 좋다,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2: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 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1: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십만이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3: 여기 항체상황이 있네.
0: 어디?
3: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0: 어디?
3: 여기. 이건 크네.
0: 야, 저거는.
3: 그거 뭐야? 여기 항체상황 크네.
0: 아, 이거는 큰 거네. 네.
2: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요건 이제 항철나무인데, 요건 항철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1: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2: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0: 그렇죠.
2: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철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0: 이거 많다! 여기.
2: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건 잘 따지네.
0: 아이고, 원하네.
2: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딱딱하게 붙어.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거 크게 놔둬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이거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1kg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을 줘야지.
1: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십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2: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옵니다.
1: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3: 어딨어?
4: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5: 와, 저기 거 크네.
3: 어디요?
5: 여기요. 크잖아요.
3: 이게 뭔데요?
5: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1: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3: 이야, 크네.
1: 지름이 좋기에 30cm는 넘어 보입니다.
5: 엄청 크다, 크긴.
3: 크네요. 이야.
6: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5: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1: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5: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1: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십만이들. 그런데 한낮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3: 어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1: 벌써 오후 1시입니다.
0: 이거 뭐이나?
5: 동굴 있다, 동굴이.
0: 동굴이요? 오호!
2: 거기 동굴 있네.
0: 어머나, 좋지. 야, 너 좀 쉬다 가자. 시원하다.
2: 완전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기분이구만.
0: 아이고, 시원하다.
5: 차지?
0: 차. 좋아. 시커. 땀 좀 닦거라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2: 배도 고프고.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0: 그래. 배도 고파. 헤매가지고.
2: 뭘 가져왔어요?
0: 이것도 카고 몸이 우욕우욕 돼지미나.
2: 이게 스리치떡이구나.
1: 산에선 가볍고 상할 염려 없는 간단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0: 도끼. 아이고, 얼마나 헤맸으면 찍었다. 어쩌든.
7: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8: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포도청인데, 여기.
0: 먹고 살라고
8: 해야지, 뭐.
2: 직업이지, 우리 이게 직업. 우린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살이 다니는 거예요.
0: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다 가지 못하겠다. 또,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고 있나면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1: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여기 분위기 좋네.
4: 그러니까.
2: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0: 예, 그래.
2: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가, 이쪽으로 가요. 어?
0: 약간 흩어져도 아니야, 같이.
2: 가자고.
0: 그럼 우리 일로 가보자.
2: 일로 가보자.
7: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2: 셋이 계속 뭉쳐다녀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네.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7: 네.
2: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1: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마리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2: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갖고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1: 이제 10마리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0: 그걸로 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1: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삼 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만이 유선재 씨.
9: 응? 어? 땡튀기다! 땡튀기다!
1: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9: 엎드려!
1: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4: 머리.
0: 나 이거 떴다 군대 쪽에 서 있는데 보자. 오, 벌붙는데. 야, 빨리 약 좀. 이글에서 치자.
1: 더 이상 물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기피자라도 뿌려봅니다.
4: 벌네. 아우.
7: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땡깨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그때는 뭐.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1: 땅벌은 벌집이 땅속에 숨어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아니 여기 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요래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8: 정수리 있는 쪽으로
0: 이거 벗어.
8: 아.
0: 요리, 벌게 열이 나.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들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빛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에요. 이리 옆으로 사람이 들어갖고 막 하면은 덜 따라와요.
7: 아버님 괜찮으세요?
8: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제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0: 아유, 땀도 풀풀 나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10: 이런 거는 뭐

0: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1: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어? 이거 봐.
2: 야. 뭔데?
1: 3이야, 3.
3: 진짜?
1: 아이고. 뭐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여기.
2: 어, 어디 있어?
1: 어, 이거 크다.
2: 야, 신받다, 신. 아.
4: 여기 찾으셨어요?
3: 네. 이봐요,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 요.
4: 에?
3: 아이고.
1: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3: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열매. 요 봐요, 가족 삼.
0: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3: 가족 삼이면 뭐한데? 저거, 간증 옆에서 봐.
5: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보면 돼,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씨가. 씨가 들어주고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보면 돼, 이게 한 가족.
0: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5: 캐봐야죠.
6: 어떤 거 캐실 거예요?
5: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뭐 캐지 뭐.
6: 아, 두 개?
5: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는 거고.
0: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5: 삼이 누웠다, 이건. 되게.
3: 땅이 좋다요.
5: 어. 여봐요.
3: 여기 더 파.
5: 최소한 흙을 이제 턴다는 느낌으로.
2: 턴다는 느낌으로? 네.
5: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잖아.
7: 나오자.
0: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캐내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6: 얼마나 된 거예요?
5: 이거 됐으면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6: 10년?
5: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쌈?
6: 30만 원?
5: 네.
0: 이제 남은 다른 삼도 캐냅니다.
2: 아, 이가 좋다네.
7: 다 나왔습니다. 와.
5: 이거 상당히 기네.
2: 30cm 나네.
6: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5: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네. 아무래도.
6: 길면?
5: 네, 그렇죠.
0: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에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3: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네, 진짜로. 그때 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0: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의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2: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산을 왔을 때, 아, 이 부근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0: 근처에 예전에 반았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2: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0: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2: 오, 여기네. 야, 이게 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구, 오구.
0: 무려 잎자루가 다섯 개나 올라온 귀한 삼입니다.
2: 이 배가 하나에다가 이파리만 세 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두 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올라오면 상구, 그리고 네 개가 올라오면 사구, 근데 다섯 개가 올라오면 오구. 그렇게 이게.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요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0: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만 원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6: 어,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2: 이 정도면 25년 이상 나이 돼요.
6: 25년?
2: 예. 아, 이 오구 발견한 건 1년에 한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6: 야, 진짜요?
2: 예.
0: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2: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1: 어, 이제 산삼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2: 네요.
1: 네.
0: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 여기 올려놔봐.
2: 어, 꺼내놔야지.
0: 오늘 캔 산삼은 총 6뿔입니다.
4: 많이 캔 거 아니에요?
1: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떤 때 뭐 가면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4: 엄청 많이 캔 거지.
1: 많이 캔 거지, 이거.
0: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1: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4: 500만 원이요?
1: 네.
4: 우와.
0: 그런데 김만희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1: 아, 이게 이끼예요.
4: 이끼?
1: 예, 이게
4: 이끼는 왜요?
1: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산삼을 여기다 이렇게 잘 놓지. 이렇게 놓고
0: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1: 박스를 딱 닫아. 여기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물견은 냉장고예요. 근데
0: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1: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2: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 감사합니다.
0: 그날 오후 신만이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4: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쌈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 배추를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0: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4: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2: 네, 그럼요. 불 태가지고 이래.
4: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2: 아니, 이 불 태갖고 해야 맛있어요.
0: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2: 굽고 40분만 하면 돼요, 토종 딱이니까.
4: 40분?
2: 네.
4: 뭐요?
2: 산에 가서 뭐 약초 왔으니까는
4: 백숙?
2: 어, 백숙도 해 먹어야지.
1: 와, 감아서 뗐네.
2: 그럼
0: 뭐.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2: 안 나올라 하네요.
0: 토종닭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1: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요.
4: 부패식이네요.
1: 예. 네. 아, 여기는 해만 짐을 치워내. 늘려봐. 아,
0: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2: 이것도 안 매워.
0: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 자리 산에 다니다가 뭐 배도 고픈 데다가 이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여럿이도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쾌로 다니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죠. 그럴 생각이에요.
0: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5: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이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봉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 이제 잘 되고 계신가요?
6: 네, 잘 되고 있어요.
5: 한 게 얼마나 남았죠?
6: 한 6톤 남았어요.
5: 6톤이면 어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6: 아, 아직도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5: 이모님, 오늘 더운데 짐 많죠?
7: 네, 많아요.
5: 아이고, 어떻게 더우신데 잘 되고 계세요?
7: 네, 잘 되고 있습니다.
5: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0: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1: 네, 화이팅.
2: 오늘도 열심히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나 입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2: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박스라 그래가지고 옷 안 입어지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박스라 그래서 대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3: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2: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3: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2: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3: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가를 합니다.
4: 그걸 맞추시는 건 뭐예요?
5: 아, 사다리 수평 잡고 있습니다, 지금.
3: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작업자가 문가를 겁니다.
2: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에,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4: 지금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예, 맞출 때?
5: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4: 창문 막. 근데 저기서 신호 좀 했잖아요.
5: 예, 신호를 맞췄어요.
2: 봐봐!
3: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4: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6: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네.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3: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7: 가정주부가 청취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3: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7: 에어캡으로 뭔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3: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통을 좀 밑에다 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유리그릇들을 따로 담고. 이제는 그릇 아니니까.
3: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상자에 뭔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4: 싱크대 위라고 쓰셨네요?
7: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는 규칙 있잖아요. 가정집에는. 위에 놓고 싶은 데 있으면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놔둬야 돼요.
3: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4: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7: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문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빤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 거예요.
3: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한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2: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0: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신호입니다.
1: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2: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걸 힘든 거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포장만.
4: 통으로 올리는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1: 가전 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4: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0: 어? 더 무거운 게 있어요?
4: 네.
0: 뭔데요?
4: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남아요.
0: 하나, 둘, 셋.
1: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 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4: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쪽저쪽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3: 됐어. 자,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3: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5: 아, 물 한 잔, 빵 한 잔 먹고 해요. 아.
1: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0: 더우시죠?
5: 많이 더워요. 와,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1: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5: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1: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3: 밀어, 오케이.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움츠,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됐어.
0: 이제 다 내리신 건가요?
5: 예, 냉장고 들어가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1: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6: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5: 지금은 이제 고객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이제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5: 쓰레기길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무거운 것들 들고 나는 것보다 이제 내리막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오려고 이제 제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큰 거를 내릴 수 있게 제작을 한 겁니다.
1: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엔 뭘 맨 걸까요?
7: 이건 뭐예요 지금?
8: 이거 엘베이터 고양제예요.
7: 아, 고양제?
8: 네. 엘베이터에다가 이거 안 쓰면 우리가 이거 못해요.
1: 엘리베이터 내부에 보양제를 덧대어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생길 흠집을 예방합니다.
3: 하나, 둘,
7: 들어갈 때는 큰 거부터 들어가놨네요?
5: 예, 큰 게 들어가야 그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큰 거, 장롱, 냉장고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 올라가고 있어요.
1: 이삿짐을 풀 땐 쌀 때와 역순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7: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9: 그렇죠.

0: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
1: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2: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0: 비슷해요. 왜냐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지만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요.
1: 짐들이 흠집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2: 다 해가는 것 같은데요?
0: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1: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2: 청소를 하시는 거죠?
0: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1: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4: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갔어요.
2: 배고프시?
5: 네, 많이 고파요.
2: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5: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6: 안녕하십니까?
1: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5: 여기서는 식당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1: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5: 식사하세요, 빨리.
1: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7: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2: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7: 아니,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그렇게 밥 많이 안 먹어요.
1: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8: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10,000원이에요.
2: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관하시면?
8: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1: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8: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갖다 놓을 때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8: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을 넘어가시나 1, 2주가 넘어가신 고객님들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넘어가신 거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1: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7: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8: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8: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1: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유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0: 매생이로 만드는 겨울철 영양이 가득한 제철 밥상. 겨울철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다. 매생이로 만드는 영양죽 레시피.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매생이 제철에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할 부침개 레시피.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네. 겨울철 바다의 대표 별미, 이 매생이를 활용한 요리를 이번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이 파래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부드러운데, 이 매생이 감자죽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남부지방의 이제 유명한 명물 이제 매생이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매생이에다가 감자, 네. 그리고 이제 양파,
1: 네.
2: 그리고 이제 다시마 국물.
1: 네.
2: 여기에다가 이제 습식 찹쌀가루,
1: 네.
2: 그리고 이제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볶을 이제 참기름,
1: 네.
2: 후추 약간, 그리고 소금 간 준비.

0: 해주시고 오늘 토핑으로 이제 새우, 마른 새우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생이 감자죽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매생이에요.
0: 네, 그래서 이제 매생이가 뭐 이제 칼슘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드시는 정말 영양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생매생이도 있고 냉동된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 요 이제 저는 오늘 매생이를 한번 한번 헹궈볼 텐데요.
1: 자,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0: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 준비를 해주시고 이걸 바로 물에다 넣으면 워낙 이게 가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건져내거나 세척하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여기다 채를 하나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1: 맞아요. 매생이가 진짜 이렇게 풀어보면 확 풀려가지고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어가면서 씻어보시면 이게 약간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뜨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져내시는데 다행히 요즘은 매생이가 거의 세척이 여러 번 된 게 나와서 이렇게 물에 한두 번만 헹궈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두 번 정도 이렇게 건져서 물 버리고 이물질 보이면 건져내고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찹쌀가루 넣어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찹쌀가루는 습식 찹쌀가루예요. 근데 꼭 찹쌀 안 하셔도 되고 맵쌀 하셔도 되고 습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건조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찹쌀가루는 어쨌든 가루잖아요. 근데 습식은 뭐면 또 건조된 거 뭔지.
0: 보통 이제 마트에 가시면 밀가루 코너에 있는 이제 생쌀을 이렇게 빻아놓은 가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같이 이렇게 방앗간에서 빻아갖고 온거 하시면 좀 더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1: 그게 근데 습식이에요?
0: 네.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약간 습식 입자가 좀 이렇게 있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시면 그냥 건조된 가루 쓰셔도 되고, 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럼 생찹쌀을 불려서 쓰셔도 돼요.
1: 오, 그럼요, 선생님. 이게 만들었을 때, 죽을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0: 맛에 요게 저는 이제 건조된 거보다는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게 이제 얘는 냉동 보관을 하니까 저온에 있어서 쌀 고유의 맛이 그대로 더 유지돼서 요걸로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지만 혹시 없으시면 그냥 마른 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1: 자, 찹쌀가루와 물을 동량으로 했나요?
0: 네, 그래서 동량으로 덩어리지지 않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1: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감자를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1: 볼까요?
0: 네, 참기름 주시고요.
1: 자, 이동해서 볶아보겠습니다.
0: 이제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1: 네.
0: 양파를 이제 처음에 좀 볶아서
1: 양파를 먼저 볶아요.
0: 네, 양파를 볶아서 이제 풍미를 조금.
1: 네. 선생님, 뭐 우리가 국도 좋고 찌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좋지만 그냥 또 죽도 후루룩 뜨끈하게 먹고 싶게 되잖아요.
0: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아침에 좀 입도 깔깔한데 뭔가 좀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이럴 때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간식으로도 영양간식으로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양파가 이렇게 살짝
1: 투명해졌을 때
0: 이제 감자를 넣고 같이 볶으세요.
1: 네.
0: 이게 이제 참기름으로 볶는 거라
1: 확실히 향이 좋네요.
0: 오래 볶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탈 수 있어요.

0: 이걸 이제 익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히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마 국물.
1: 예.
0: 네. 멸치 국물은 좀 약간 비린 것 같아서 다시마 국물을 잠길 만큼.
1: 오늘은 다시마 국물 준비하셨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뭐 네 컵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하셔서 냄비 두께나 이제 냄비 크기에 따라 물은 한 컵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 약간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1: 네.
0: 한 10분? 그 정도 이상은 두시면 감자가 완전히 익어요.
1: 예.
0: 그러면 으깨가지고 이제 매생이 넣고 이제 죽을 끓여볼게요.
1: 자, 그럼 아주 감자를 포근포근하게 푹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거를 이제 한 10분 이상 그 정도 이렇게 끓이시게 되면
1: 네.
0: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자가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0: 그래서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1: 감자를 으깨주는?
0: 으깨주시는데 요런 거 도구 활용하셔도 되고
1: 예.
0: 주걱이나 잘 익으면 잘
1: 으깨지니까
0: 주걱이나 뭐 거품기나 뭐
1: 예.
0: 국자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메쉬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1: 예.
0: 입자가 조금 있는 게 저는 먹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네.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0: 네.
1: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도
0: 예, 씹히는 맛.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해서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매생이.
1: 예.
0: 네.
1: 매생이를 넣을 건데요.
0: 네, 매생이를 이제
1: 매생이 넣고 얼마나 조리를 해야 되는지.
0: 매생이 너무 오래 끓이시면 맛이 좀 떨어지고 풍미도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매생이 넣으시면 한 2, 3분 정도 가볍게 끓이시는데
1: 예.
0: 감자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풀어졌다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불 잔잔하게 줄이시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숟가락을 조금
1: 예.
0: 이제 주걱이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젓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1: 풀어주면서
0: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골고루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자 그 쌀가루를 안 넣거나 하시면 감자향을 더 늘려서 하셔도 되는데
1: 네.
0: 찹쌀가루 들어가면 약간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찹쌀물.
1: 자, 어느 정도 매생이가
0: 네.
1: 풀렸을
0: 네,
1: 때
0: 네, 풀리고 나면 이제 찹쌀을 저어서 이제 넣어주세요.
1: 네.
0: 이제 넣으시면서는 이제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0: 네, 그냥 이렇게 넣으실 때 가라앉았으니까 잘 풀어서
1: 예.
0: 이렇게 이제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접고
0: 네, 이렇게 이제 좀 저어주시고. 한 번에 탁 넣으면 덩어리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1: 농도도 잡아주고 좀 찰기가 생기죠.
0: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드시기에 식감이 훨씬 더 좋고
1: 네.
0: 색감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1: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네. 감자를 어느 정도 씻는 시간이 조금 있게끔 하신 게 이 부드러운 매생이와
0: 네.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가루 이제 물에 개서 다 들어가면 이제
1: 예.
0: 불을 약하게 줄이셔서
1: 네.
0: 투명하게 뜸 들이듯이
1: 네.
0: 이제 끓이시는데 요거를 잠깐 뚜껑을 한 2분 정도 닫았다가 열어주셔도 되고
1: 네.
0: 이제 만약에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러시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튀니까
1: 네.
0: 저는 이제 불 약하게 주셔서 2분만
1: 네.
0: 뚜껑 닫았다가 열을게요.
1: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뭔가 영양 가득한 그리고 속도 채울 수 있는 몸에 좋은 이렇게 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1: 매생이가 몸에 좋으니까 또
0: 네.
1: 이렇게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한번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1: 와.
0: 예.
1: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잘 퍼지고
1: 예.
0: 걸쭉하게 이렇게 이제 농도가 났어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렇게 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질감이 더 좋죠.
1: 예.
0: 이제 마지막에 자, 소금간 기운 맞춰서 이제 소금 간을 살짝 해서 자 이렇게 매생이 듬뿍
1: 예.
0: 농도도 딱 좋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한번
1: 담아볼까요?
0: 네. 자 이제 담아볼게요.
1: 네. 이거야말로 그냥 영양식 아니에요?
0: 네.
1: 보양식.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따뜻하게 끈하게.
0: 네.
1: 또 아주 바다의 맛을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생이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0: 맞아요.
1: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0: 예, 매생이 이렇게 해서 죽 하시면
1: 네.
0: 완전 별미 중에 별미.
1: 예.
0: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토핑으로
1: 예.
0: 이제 새우를 조금 올릴 거예요.
1: 제가 마른 새우를 준비하셨는데
0: 이제 마른 새우를
1: 네.
0: 팬에다 한번 슬쩍 볶았어요.
1: 네.
0: 네 그러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그 씹는 맛도 있고
1: 감칠맛도 더해주고요.
0: 네, 색감도 있어서 드시기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냉장고에 또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거는 또 이제 수분 흡수해서 네. 약간 더 이렇게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볶아서 이렇게 수분 날리신 다음에
1: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 그냥
0: 드셔도 예. 되고
1: 여기에 김가루 어때요?
0: 그렇죠. 김가루. 근데 매생이하고 김한국은 차이가 없으니까 뭐 깨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거 이제 넣어 주셔도 되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그냥 집에서도 이런 별미를 예? 아주 몸에도 좋게 네.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생이 감자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생이를 체에 맞춰 찬물에 헹궈주세요. 습식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 찹쌀물을 만들어주세요.

0: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를 사용해 죽을 끓이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채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한입 크기의 감자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국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를 으깬 뒤 매생이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찹쌀물을 나눠 넣어가며 약불에 끓이고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볶은 건새우를 잘게 썰어 올리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매생이가 참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지금은 겨울이 되면 이 매생이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생이 버섯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재료에는 이제 매생이, 네. 그리고 느타리 버섯, 네. 팽이 버섯, 그리고 이제 홍고추 있으시면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반죽 재료로 이렇게 부침가루, 예. 물, 그리고 이제 초간장 재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 매생이는 죽으로 끓여도 그 맛이 시원하지만 이 고소하게 전을 부치면 바다향이 입안에 가득 퍼질 것 같아요. 자, 1년 중에 겨울철에만 나오는 바다의 녹색 채소, 매생이 요리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네. 전을 부쳐볼 텐데요.
2: 네.
1: 또 오늘 버섯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2: 네, 그래서 이제 매생이는 이제 네. 이렇게 보울에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한두 번 헹궈서 이물질 있는지 건져내서 세척해서 물기 빼서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 버섯은 네. 이렇게 좀 뜯으셔서 좀 한번 썰어주시는데
1: 네.
2: 이때 보시고 너무 굵다 그런 거는 이렇게 네. 좀 한번 갈라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네. 좀 그렇게 굵지 않은 거 네. 이런 걸로 준비를 해서.
1: 근데 선생님, 네. 이 매생이는 매생이 전에는 네. 이제 굴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버섯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생이 식감하고 버섯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의 그 맛이 있죠.
1: 네.
2: 그래서 식감이 잘 어울려서 저는 버섯 넣고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렇게 이제 한번 굵은 거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제 뜯어서
1: 네.
2: 그 길이를 좀 썰어주세요.
1: 길이를요?
2: 한 2cm 정도 되도록 썰으시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자, 오늘 선생님과 하는 또 마지막
2: 네.
1: 요리인데요.
2: 네.
1: 물론 우리가 뭐 국도 하고 찌개도 하고 죽도 했는데
2: 네.
1: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2: 네.
1: 이 전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도 나오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굴 넣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분들 하셨어서
1: 네.
2: 제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1: 네.
2: 방법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팽이도 좀 밑둥 붙은 거는 이렇게 좀 갈라서 띄워주시고
1: 네.
2: 이것도 길이를 한 2, 3cm 이렇게
1: 2, 3cm로 한번 잘라주세요.
2: 네, 그래서 팽이버섯
1: 네. 이 버섯도 몸에 좋은 거 뭐 주말하면 잔소리죠.
2: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버섯도 괜찮아요.
1: 네.
2: 그래서 뭐 표고 넣으셔도 되고
1: 네.
2: 뭐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간절하게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1: 네.
2: 그리고 이제 홍고추 요거는 위에 이제 약간 고명처럼 포인트 줄 거라
1: 네.
2: 그냥 보시고 작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너무 두껍게 썰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1: 네.
2: 2mm 미만
1: 이 빨간 고추는
2: 네.
1: 홍고추는 항상 전에 꼭 빠지지 않는
2: 네.
1: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명절 준비하시면서
1: 네.
2: 이렇게 뭐 장 이것저것 보시고 집에 있으신 댁들은 넣으시고 없으시면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위에다 조금씩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홍고추 씨 있는 부분을 좀 털어내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끝났고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2: 반죽을
1: 네. 만들어봐야 될 텐데요. 반죽 한번 준비해보도록
2: 네.
1: 하겠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반죽 재료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반죽이 잘 안 돼요,
1: 네.
2: 골고루.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여기다 이제 가루하고요.
1: 어떤 가루죠,
2: 네,
1: 이거는?
2: 네, 이거는 부침가루.
1: 부침가루.
2: 네, 근데 만약에 밀가루로 하셔도 되고, 밀가루를 하시면 소금 간 양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니까.
1: 네.
2: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1: 비율을 어떻게 될까요?
2: 이거 동량으로 맞추시면 돼요.
1: 네.
2: 가루하고 물하고 이렇게 이제 동량으로 이제 풀어 가시면서
1: 네.
2: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살짝
1: 네.
2: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이제 밑간을 살짝 이제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매생이를 이제
1: 네.
2: 섞어 주시는 거예요.
1: 매생이를 한번 섞어 보도록
2: 네.
1: 하겠습니다.
2: 물기 빼놓으시고

0: 내 생일.
1: 선생님, 오늘 만드는 이 전에 반죽은 네. 어느 정도의 농도인가요?
0: 너무 되지 않는 게 내 생일은 약간 부드럽게 찰랑찰랑 익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되지 않게 해주시고.
1: 너무 되지도 또 너무 묽지도 않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참기름 한 방울 내 생일 반죽하면서 네. 예, 참기름도 약간 넣었어요.
1: 참기름 들어가면 좀 좋을까요?
0: 네, 그러면 약간 고소한 풍미. 예. 그리고 이제 매생이의 약간 특유의 바다향이 약간 비릿한 약간 예.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생이 반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어때요? 버섯은 네, 어느 정도 양 넣을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다 넣는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네. 요 이제 느타리 넣고 한번
1: 섞어주고요.
0: 섞어주고 그다음 이제 팽이 넣어주세요.
1: 넣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서 네.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밖에
0: 맞아요.
1: 안 들었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매생이가 워낙 이제 그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네. 뭐 비타민, 무기질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 맞아요.
0: 거기에다 또 이렇게 칼로리 낮은 또 몸에 좋은 버섯 들어갔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그럼 예. 맛있게 이제 전을 한번 붙여봐야겠죠?
0: 그렇죠. 이제 붙여주시면 되죠.
1: 자, 네. 이동해볼까요? 그러니까 또 전 부치는 소리가 한번 나야 돼요.
0: 맞아요. 예. 겨울은 또 이렇게 네. 부침 드시면 또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1: 네. 그래서
0: 자. 기름을 둘러주시고
1: 오늘은 또 매생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쫀득하게 네. 만들 수 있는 네.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네.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두르세요.
1: 넉넉하게.
0: 네. 이제 두르시고 온도가 되면은 이제 한번 팬을 골고루.
1: 네.
0: 그리고 이제 전 부치실 때 너무 얇은 팬보다는 네. 좀 두께감이 있는 팬이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타지 네. 않게 잘 지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둘러주시고
1: 네.
0: 이제 온도가 됐으면 요거를 이제 한 수저.
1: 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드실
0: 그냥
1: 건가요?
0: 저는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저로 너무 크게 부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려 가시면서 여기에다 이제 홍고추를
1: 하나씩
0: 네, 한 개씩 뭐 두 개씩 약간 이렇게 이제 올려 주시면 그래서
1: 제가 올려 드릴게요.
0: 네, 하면은 이제 올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되면 예. 너무 불세게 하지 말고 중불 정도.
1: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푸릇푸릇한 네. 게 바다의 채소라고 해요.
0: 그쵸. 그래서 매생이 요거 이렇게 이제 해서 드셔보시면 네. 이거 식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꺼내 드셔도 굉장히 그 풍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1: 쫀득하게
0: 네, 좋더라고요.
1: 이야, 무엇보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0: 맞아요.
1: 사실 이 전은 물론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팬에 놓으실 때 프라이팬이 이제 가장자리 기름이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자리부터 쭉 넣어서 온도 높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전 부치실 때 특징 너무 여러 번 안 뒤집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밑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버섯이나 이런 애들이 들뜨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1: 네.
0: 이제 지져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1: 네.
0: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1: 예.
0: 이제 흔들거리면 그러면은 이제
1: 밑쪽 면이 조금 익었다는
0: 네.
1: 거죠.
0: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1: 네.
0: 네, 이렇게 눌러서
1: 살짝 눌러주는 이유가 뭔가요?
0: 눌러주면 재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엉기면서
1: 예.
0: 골고루 훨씬 더 잘 익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1: 이 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0: 그렇죠. 예. 익으면 더 진해져요. 예.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매생이란
0: 네.
1: 이름 자체가
0: 네.
1: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0: 네.
1: 저는 이제 곤충의 이름 같다고 들었었는데 왜 매생이인지
0: 네. 매생이가 네. 그 생생한 이제 이끼를
1: 예.
0: 이렇게 바다에서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생이 말 그대로
1: 예, 예.
0: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진짜 곤충 이름인가 하는데 정말 신선한 깨끗한 따뜻한 물에서 예. 그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채취가 가능한 게 바로 요 식재료라서 예. 겨울에는 또 겨울 재료로 영양 만점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이제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한번 조금 더 익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정도만 뒤집어 익혀서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저는 완성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네. 옮겨 담아볼까요? 이야, 정말. 이 전에 한 입 배워 물면 네. 그 바다의 맛이 입안에서 쫙 퍼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이야, 정말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요. 군침이 돕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겉은 약간 바삭, 속은 네. 되게 부들부들 촉촉한 식감이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네. 저 이제 초간장 네.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그릇에 바로 하셔도
1: 그럴까요?
0: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양조간장, 네. 양조간장 이제 간장 1 하시고
1: 이 비율은 네. 뭐 어떤 전을 찍어 먹어도 상관없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를 1,
1: 네.
0: 그리고 너무 짜고 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술 1
1: 네.
0: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1:1로 조절해서 드시면
1: 네.
0: 짠맛은 줄어들고
1: 네.
0: 약간 상큼한 느낌 맛으로 이제 곁들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겨울 한철만 잠깐 나오는 건강식품인 매생이 놓치지 마시고요. 이 자주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2: 매생이 버섯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느타리 버섯과 팽이 버섯을 한입 크기로 찢은 뒤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 소금, 매생이, 참기름,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을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참기름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지고 매생이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린 뒤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매생이 버섯전을 담고 양조간장, 식초, 맛술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주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전통 한식의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하는 레시피부터 국어로 만드는 일품 요리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냠냠 시트에서 데이트칠 요리를 만들자.

0: 제이, 많이 바빠?
1: 네, 무지무지 바빠요.
0: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 네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어때?
1: 그럴까요? 안녕, 내 이름은...
2: 잭, 신선한 냠냠 카드들을 어서 가져와.
1: 네. 지금은 용용 레스토랑에서 용용 요리사님의 보조를 하고 있지. 나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사실 나는 히어로 협회 신호다. 용용 요리사님, 퇴근 시간이라 가보겠습니다.
2: 잠깐, 남은 냠냠 카드는 주고 가야지. 자!

0: 슈퍼제!
1: 너무 늦게 받는군요, 슈퍼제.
0: 죄송합니다.
1: 명심하세요. 무명 히어로일수록 성실해야 해요.
0: 그럼요. 알고 있어요.
1: 냠냠시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서 출동해요.
0: 도움? 네, 출동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히어로 폰지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가 되겠어.

0: 프로젝트. 이래서 히어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
1: 어?
2: 슈퍼젤, 지금 냠냠시티 박물관에 궤도폭스의 경고장이 도착했어요.
3: 나는 궤도폭스. 오늘 냠냠시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훔치겠다. 슈퍼젤, 나 잡아봐라.
2: 박물관이 위험해요. 어서 출동해요, 슈퍼젤.
0: 박물관 노리는 악당이라니. 히어로 포인트가 많겠는데?
4: 궤도폭스, 내가 있는 한 어림없다.
0: 슈퍼잭, 박물관은 반대쪽이야.
2: 어?
5: 누구야?
6: 몰라, 슈퍼히어로래.
4: 어서 나와라, 궤도폭스!
6: 어? 저기 궤도폭스의 경고장이다!
4: 열심히 날 찾고 있군, 슈퍼젯. 하지만 날 잡을 수 있을까?
7: 궤도폭스! 벌써 박물관에 숨어들었나?
8: 슈퍼젯! 여기도 경고장이 있어요!
3: 슈퍼젯! 운동 좀 해야겠어. 배가 많이 나왔네.
7: 요즘 조금 바빴다고.
6: 슈퍼젯, 여기 경고장이. 여기도 경고장이. 여기도. 여기도요.
8: 여기도.
6: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0: 정말 여기에 궤도 폭스가 나타날까요?
1: 틀림없어요. 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유물은 보석 달걀이니까 여기에 꼭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어? 우와! 너무 예쁘다! 달걀들의 크기가 모두 달라요! 우와! 이렇게 큰 달걀도 있다니! 우와! 너희는 뚱뚱 치킨이잖아!
2: 어떻게 알았지?
1: 누가 봐도 뚱뚱 치킨이잖아! 이 녀석들! 그럼 궤도 폭스의 정체는?
3: 어? 선생님!
1: 어?
2: 왜?
1: 어? 유물들을 훔치다니!

0: 아기야, 어서 날 좀 꺼내줘.
1: 누구세요?
0: 난 냠냠시티 박물관장이야.
1: 그런데 왜 거기에 계세요?
0: 궤도 복수가 날 여기에 잡아놨어. 지금 이통하는 시한폭탄이 장치돼 있다고. 똑딱똑딱.
1: 예? 시한폭탄?
0: 이통은 저 열쇠가 필요해.
1: 너무 무거워.
0: 서둘러, 폭탄이 터진다고. 똑딱.

0: 이게 뭐지?
1: 이건 내 거야.
0: 어? 어?
1: 수고했어, 슈퍼제.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
0: 어? 제 이름을 아세요?
1: 당연하지. 유명 히어로잖아.
0: 아이, 그렇게 유명한가?
1: 자, 이쪽을 봐. 카메라를 보라고. 움직이지 마. 웃어요.
0: 근데? 짜잔! 야!
2: 나를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다. 열쇠가 무거워서 트레이스가 있어야 말이지.
0: 레오박사! 힘이 안 들어가.
2: 소용없어. 너를 위해 만든 특수 감옥이가 되니.
0: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2: 세계 정복. 아주 먼 옛날 음식의 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수많은 요리들을 만들었지. 신들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요리들. 드디어 오늘 내가 찾아낸 거다. 그 신들의 요리들을 기록한 신비한 도회 레시피 스톤. 이 레시피 스톤에 맞는 냠냠 카드들을 꽂으면 나도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 안 돼!
2: 뭐야?

0: 에너지 레벨업!
1: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2: 예?
1: 뭐?
2: 아저씨!

0: 슈퍼제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누가 보자.
1: 잘 가요 레오. 잘 가요 뚱뚱 치킨.
2: 젤리가 된 시민들.

0: 친애하는 세계의 악당 여러분, 요즘 악당일이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냠냠시티에 답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전설의 돌 레시피 스톤. 신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음식에 알맞은 냠냠 카드를 넣으면 야우! 역! 슈퍼 도시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으면 짜잔! 신들처럼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악당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거의 다 찍었는데, 야, 빨리 안 일어나.
1: 레오 박사님, 이걸 왜 하는 거예요?
0: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찾게 해야지.
2: 에?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모두 다 찾으면 우리 계획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방해되겠지. 슈퍼잭에겐 말이야.
2: 슈퍼잭이요?
0: 악당들이 모은 레시피 스톤을 내가 한 번에 모두 다 가르칠 거거든. 그렇게 되면.
3: 네? 그럼 냠냠시티가 위험해지잖아요.
4: 그래서 레시피 스톤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들보다 1초라도 먼저 찾아야 해요.
3: 하지만 레시피 스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4: 걱정 말아요. 히어로 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레시피 스톤은 작지만 특수한 냠냠 파장을 내뿜어요. 슈퍼워치의 위치를 전송해줄게요.
3: 어? 좋았어! 지금 바로 출동이다!
4: 아, 잠깐, 잭! 여기서 변신할 거예요?
3: 아, 참! 아니요.
4: 명심해요, 슈퍼잭. 히어로는 정체를 잘 숨겨야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키면 히어로 포인트가 크게 감점될 거예요.
3: 왜? 걱정 마세요. 아직 제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5: 뭘 몰라?
3: 프로기! 언제부터 있어?
5: 잭! 너 뭔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던데?
3: 혼잣말이야. 날씨 좋다.
5: 수상해. 떨리는 목소리. 뭔가 숨긴 듯한 자세. 흔들리는 눈동자.
3: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5: 잭! 역시 넌! 위기에 빠진 우리의 잭!
3: 그게 있잖아.
5: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있잖아, 선물은 청소도구가 좋아. 슈퍼잭,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으러 가야지.

당신 쇼부제! 달리는 기차 위에 있다고는 말 안 했잖아요! 어? 와! 와! 저기 있다! 와! 뭐야? 와! 이 정도쯤은.

0: 달리는 기차라니 너무 힘들어. 이상한데. 뭔가 불안한데.
1: 마천! 크록이 생일 선물!
2: 역시 소문대로 보청이 아니군.
0: 누구세요?
2: 나는 앞단계의 조각미남 매드매드다!
0: 아잉?
2: 방금 내 헤어스타일 보고 비웃었지?
0: 안 그랬는데.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왕년의 장발머리와 넘치는 힘을 되찾아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빨리 레시피 스톤을 내놔!
1: 너 악당이구나! 절대 못 껴!
2: 줘야만 할걸? 왜냐하면 내가 냠냠시티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거든!
1: 이럴 수가! 비겁하게!
2: 셋셀 동안 내놓지 않으면 이 버튼을 누르겠다! 하나! 둘! 셋! 이게 왜 어울리는 거지?
3: 검성한 머리님! 검성한 머리님!
2: 어?
4: 주문하신 콩글루 나왔습니다.
2: 폭탄 리모컨은 어디다 뒀더라?
1: 이 악당 녀석!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받아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적 막기군. 이제 악당의 왕이 될 시간이다. 야호! 아우, 신경질나. 왜 안 되는 거야?
1: 찾았다, 매두매두!
2: 아니, 어떻게 찾았지?
1: 성한 마리님!
4: 어? 진동벨을 가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1: 매두매두, 레시피 스톤을 내놔!
2: 아우, 지겨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어림없지?

0: 어라? 어허라, 시민들을 이용해야겠군.
1: 우와!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초강력 젤리빔을 보여주겠다. 무궁화 꽃이 이었습니다.

0: 슈퍼제 레벨업!
1: 무궁화 꽃이!
0: 이야!
1: 되었습니다! 힘이 떨어졌네. 뭘 하려는 거야?
0: 거위 탈출 서비스! 으아!
1: 잠깐만! 내 소중한 머리카락들! 풍성한 머리카락이야!
2: 성공해야 슈퍼제!
3: 역시 슈퍼 히어로는 힘들어.
4: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0: 아이, 깜짝이야! 당연히 프로기 네 생일 선물 준비하느라.
4: 으이그, 은근히 다정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짜잔! 시금치로 만든 웰빙 푸딩! 이거 먹고 힘 좀 내봐.
0: 지금 푸딩! 정말 싫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이건 치워도 돼.
1: 알겠습니다.
0: 고마워, 여보.
2: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2: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2: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2: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1: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2: 빙고, 우리 각자 방 가지고 싶다.
3: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4: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2: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1: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1: 아, 뭐라고?
2: 블루이 이 방이 아니면 침대방. 빙고, 혹시 수박 카펜 내 방에 가져가도 돼?
4: 좋아. 근데 우리 카펜 경주 먼저 하자.
2: 좋아. 준비 시작.
1: 됐어. 끝났네.
2: 고마워요, 힘센 아빠.
1: 힘센 아빠라 하지 마.
4: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1: 이런. 끝.
4: 아빠 고마워요.
2: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4: 그래도 괜찮지?
2: 그럼 당연하지.
4: 둥지에는 말콤이 보여서 좋아.
2: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4: 조용한데?
2: 둥지에 말콤아, 움직여봐. 진짜 움직여.

0: 왔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1: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0: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1: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0: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1: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0: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1: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0: 빙고 말이 맞아.
1: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0: 빙고 방으로 가도 돼.
1: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0: 아, 좋아.
1: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0: 빙고가 가져가.
1: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0: 고마워.
1: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0: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1: 와!
0: 잠자요?
2: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와, 어디로 가는 거야?
0: 맞다. 깜빡했어요.
1: 잘 자, 언니.
0: 잘 자, 빙고.
1: 잘 자야 해,
0: 빙고도.
1: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0: 응, 그럴게.
2: 그래, 알았어. 알았다.
3: 잘 준비됐어, 블루이?
0: 네.
3: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0: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3: 알았어.
2: 잘자, 빙고.
1: 아빠도요.
2: 여긴 끝.
3: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자라고 인사해달래.
1: 어, 알았어요. 언니가 잘자래, 말콤.
0: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3: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자, 빙고.
1: 주무세요.
3: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0: 네, 엄마.
2: 와, 내 소파. 나 안 해.
3: 나 안 해? 늦었네.
1: 안 되겠어.
3: 지금 뭐 하는 거니?
0: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3: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1: 그치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3: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0: 주무세요.
3: 빙고.
1: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3: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0: 알았어요, 엄마.

0: 나네.
1: 나네.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3: 잘 자, 미시. 잘 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2: 오!
4: 잘했어?
1: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4: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4: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4: 네가 느려서 그래.
3: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4: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4: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4: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4: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4: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우와! 날쌘 몽구스가 된 것 같아.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3: 우와!

0: 좀 더 힘내! 올라가! 올라가!
1: 이타치?
2: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3: 이거 해보실래요?
2: 좋지요. 누가 이기나 볼까? 아, 결승선은 어딨어?
0: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1: 네.
2: 아, 그래요?
3: 뭐 하시는 거예요?
2: 꼬꼬닥 흉내지.
3: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0: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3: 꼬꼬닥이요?
2: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닭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0: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2: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시.
0: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3: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2: 이기면 얼음 과자.
1: 얼음 과자! 준비, 시작!
0: 잠깐!
2: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0: 그래, 잘했어요.
2: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0: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1: 재밌었어요. 네!
0: 뭐라고?
1: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3: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0: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1: 그렇긴 해요.
0: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1: 반칙! 예!
0: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2: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3: 네, 그래요.
1: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2: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0: 그럼, 물론이지.
1: 준비 시작!
2: 아,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3: 아니야, 로이 언니!
0: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3: 우사랑의 얼음 과자야.
2: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0: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1: 아니요.
0: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1: 네.
3: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1: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0: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3: 네?
0: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3: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0: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흡! 이제 해봐.
1: 준비 시작! 흡! 아! 중지!
0: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3: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1: 무슨 뜻이에요?
0: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1: 아니요, 그냥 점프!
0: 그럼 너도 점프!
1: 근데 너무 높아요!
0: 아니, 아니야!
3: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1: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0: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1: 좋아요!
0: 좋았어!
1: 중지! 영초!
0: 영초!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이거야.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야?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야?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2: 아니, 이런.
1: 됐다!
2: 몽구스.
1: 내가 이길 거야!
0: 안 돼! 방금

0: 뭐야?
1: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아, 그런가?
0: 반칙!
1: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2: 기록은 0초예요.
1: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0: 블루이?
2: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1: 아우, 이런. 아, 기린,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2: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1: 어떻게 다 맞춘 거야?
0: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2: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1: 아...
0: 됐다, 깨끗하네. 블루이.
2: 왜요?
0: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2: 반다 퍼즐이요.
0: 아빠가 곧 트램폴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2: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0: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2: 약속할게요.
1: 그럼 이제 트램폴린 놀이터 갈까?
2: 와!
0: 블루이, 퍼즐은?
2: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트램폴린 놀이터 가요.
2: 끝나고는요?
1: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2: 약속하시는 거죠?
1: 그래, 약속해.
2: 만세!
1: 갈 시간이다, 얘들아.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2: 1분만 더 놀래요.
1: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2: 도망가, 민가.
1: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2: 아빠,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1: 아니, 이미 문 닫았어.
2: 그렇지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1: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2: 약속하셨잖아요.
1: 아유, 이런.
2: 이번 이야기는 약속.
1: 잘자, 얘들아.
2: 안녕히 주무세요.
1: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2: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1: 문 닫았잖아.
2: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1: 알아, 우리 딸. 근데
0: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1: 빨리 숨어.
0: 어디로 숨었어?
1: 숨다니, 누가?
0: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1: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2: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0: 뭐야?
3: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1: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0: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3: 네.
1: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게 없기다.
3: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1: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0: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4: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1: 휴.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2: 어떤 일이 있어도?
1: 어떤 일이 있어도.
2: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0: 판다 퍼즐.
1: 어서, 얘들아, 빨리 해.
0: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2: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1: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2: 약속하는 거예요?
1: 약속할 게 됐지. 가자.
2: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1: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가 이거야?
2: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1: 말도 안 돼.
2: 그치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1: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래요.
5: 안녕하세요.
1: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5: 잡지 옆이에요.
1: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2: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1: 읽어주세요.
2: 진짜 웃겼다.
1: 그래, 그래.
0: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1: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2: 그럼요.
1: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2: 네, 약속해요.
1: 좋아, 여기 있지.
2: 뭐예요?
1: 고마워, 블루이. 너무 멋져.
0: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2: 모든 세상 말이에요?
0: 아무것도.

0: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1: 전기줄까지도요?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상관 있어.
3: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2: 좋아요.
1: 어,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2: 네, 제발요. 안 돼요?
0: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2: 알았어요.
0: 약속하지?
2: 약속해요. 내 차례인데.
1: 내 차례야. 우와. 응. 블레이한테 도와줘.
2: 괜찮은 거야, 빙고?
1: 빙고 못 내려가겠어.
2: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1: 너무 높아.
3: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2: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0: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1: 그러기 싫어요.
0: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1: 약속하는 거예요?
0: 물론이지. 약속할게.
4: 세상에나, 잘했어.
2: 이제 타볼까?
0: 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며 어우 무슨 일을 하셨나.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저리
0: 떨어져.
1: 배터리가 다 된 거.
0: 블루이. 아,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0: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7: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8: 전교 3등.
7: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8: 카세트 플레이어.
7: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8: 사실은 오늘 나와의 H.O.T의 캔디.
7: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8: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7: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8: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7: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8: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7: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8: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7: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8: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탑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7: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8: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똑똑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진다고? 또 쪼글쪼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

0: 호떡인데요?
1: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1: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0: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1: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0: 저분은 누구세요?
1: 아, 이분은
3: 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1: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0: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1: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어떻게? 이렇게!
1: 1등은 나야, 나!
2: 나라지!
3: 나라고!
4: 난 1등은 못해.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5: 비상! 비상! 위험 상황 발생!
6: 아우!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이산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불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 저,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좀 더...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케!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이렇게...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 구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5: 핏줄 소문이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좋아!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1: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리자!
2: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3: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0: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4: 기사총사도 힘들어요!
0: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5: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0: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구독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4: 아,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5: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5: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 나마스테.
7: 물고기다! 잡아라! 우가! 우가! 우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5: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7: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5: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예요.
7: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5: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5: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7: 잡았다, 우가, 우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5: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쇼깜깜깜!
1: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6: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0: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1: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2: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1: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3: 오, 교감신경 최고 딱지.
0: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

0: 건강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0: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2: 고약하네!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응? 어?

0: 네가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은이,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은이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

0: 말에 잠입한 암행어사 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0: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2: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3: 알아내랍신다.
2: 당장 추포해 대장 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3: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4: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 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 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0: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5: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0: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2: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의 가스라면
0: 방자!
1: 뭐?
0: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2: 맞아, 방귀야.
6: 누구십니까?
2: 나는 이 대장 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0: 오, 목격자.
1: 목격자?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7: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0: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2: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애먼 열어! 애먼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포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사방사방 화가 난다! 방귀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바비큐!
7: 방귀!
3: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8: 네! 방귀대장님!
1: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1: 아이고 배야! 그럼 배가 방

0: 아플 것이요.
1: 어떻게 좀 해보세요.
2: 내가? 나 무서운데.
1: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2: 뭐 하는데?
3: 아메고사 철두요!
0: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4: 아메고사?
5: 갑자기?
6: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0: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니 맹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1: 초포하라!
0: 초포하라!
6: 에고, 잡혔다!
0: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6: 이야, 너 연기 잘한다.
1: 소름.
5: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2: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1: 암행어사.
6: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0: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1: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2: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4: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5: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위로 가득 찬 거 아니오?
2: 네?
7: 야호!
8: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6: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3: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가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 내려오십시오.

0: 헐,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다.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0: 고약하오.
1: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0: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2: 맞지 맞지.
1: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떡이다.
0: 어? 고기가 사라졌다.
3: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딜 가셨어?

0: 중장비 레인저스처럼 멋진 영웅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명예 구조대원이 되어보세요. 최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부터 함께 도시를 지켜줄 미래의 영웅을 찾고 있어요. 명예 구조대원 선발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나도 소방구조대가 되고 싶다.
1: 북극 꿈을 안고 참가했던 구조대원 선발대회. 하지만 도전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 알 수 없는 해커의 출현으로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 그렇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새 친구와 함께 힘을 합쳐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들을 모두 구해냈거든. 우리가 바로 새로운 구조대원 타이와 트윗이야. 사파리 탈출 대소동.
2: 구조대원이 된 타이와 트윗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구들이 모였어요.
3: 어디 보자. 자, 다 됐어.
4: 타요, 트윗, 구조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1: 감사합니다.
3: 너희의 첫 임무는 신의 순찰이야.
0: 오늘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녀줄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0: 먹어봐.
1: 응, 고마워.
0: 시내 순찰을 할 땐 주변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 위험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없나 확인하는 거야.
1: 그렇구나. 헛!
2: 헛! 어, 저기 다요가!
3: 어? 다요! 오랜만이야.
1: 아, 킨다구나.
4: 다요, 왜 머리에 사이렌을 달았어?
0: 멋지다.
1: 에헴! 오늘부터 구조대 일을 시작했거든. 지금은 시내 순찰을 돌고 있어.
0: 그렇구나. 옆에 있는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아, 이 친구는 트윗이야. 나랑 같이 명예 구조대원이 됐어.
5: 만나서 반가워, 트윗.
6: 안녕.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는 길이야?
7: 우린 동물원에 가고 있어.
8: 귀여운 원숭이랑 커다란 코끼리도 볼 거다.
6: 우와, 정말? 동물원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0: 다음엔 함께 놀러 가자. 우리 먼저 가볼게.
1: 재밌게 놀고 와.
9: 안녕.
0: 도착했습니다.
10: 우와. 자, 한 명씩 천천히 내리세요.
1: 안녕.
11: 어서 와, 얘들아. 사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1: 그럼 다 같이 신나는 사파리 모험을 떠나볼까?
9: 좋아.
4: 동물들은 어딨지?
7: 여기!
4: 원숭이다!
7: 우와.
0: 꼭 우리 집 고양이 같다.
11: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9: 네!
7: 좀 더 놀고 싶었는데.
1: 아쉬워요.
4: 저기 봐!

0: 사파리는 어땠어?
1: 엄청 재밌었어.
2: 얼룩말들이랑 달리기도 하고
0: 코끼리 가족이 목욕하는 것도 구경했어.
3: 우와, 재밌었겠다.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 어떻게 된 거야? 저쪽으로 가면 시내인데.
4: 꼬마 버스 타요.
5: 이제 다음 구역이 끝인가?
3: 순찰도 쉬운 건 아니구나.
6: 그래도 처음 치곤 잘하고 있어. 어?
7: 제시, 시내 동물들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6: 동물들이요? 얘들아, 어서 가보자.

0: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니?
1: 물론이죠. 출동하자.
2: 얘들아 미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자, 천천히.
1: 여기. 거의, 거의. 먹고 싶지? 어서 따라오라고. 어디? 됐다. 준비됐죠? 출발. 이제 한 마리만 남은 건가? 저렇게 큰 녀석을 어떻게 데리고 가?
4: 코끼리가 들어갈 수송차도 없는데
2: 어떡하면 좋지?
3: 어지러워.
2: 그만, 그만하라고.
1: 노아, 그대로 출발해봐.
4: 뭐?
1: 코끼리는 노아가 마음에 들었나봐.
2: 왠지 부러운걸.
1: 뭐?
3: 이걸로 모두 끝난 건가?
1: 아니,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해.
4: 아무래도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
0: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침입자가 있었다면 경보가 울렸을 텐데.
1: 혹시 동물들이 열었을 가능성은요?
5: 에이, 비밀번호까지 눌러야 하는데?
2: 이건
1: 출입문과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 누구죠?
3: 원숭이들이야.
4: 우리 배웅해줘서 똑똑히 기억해.
2: 원숭이들이라.
1: 범인을 찾은 것 같아.
6: 뭐?
1: 사육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0: 타요, 네가 부탁한 대로 원숭이들을 모두 불렀어.
1: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지?
4: 그렇긴 한데.
1: 네, 타요 말을 한번 믿어보자.
4: 아, 알겠어. 그럼 갓. 자,
1: 모두 이리 와. 외출하고 왔으니 목욕은 해야겠지.
5: 우리 애들이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7: 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 거지?
0: 저 녀석은 물이 싫은가 본데?
1: 찾았다! 저 원숭이를 따라 물을 뿌려줘!
4: 아, 알았어!
6: 지울 수고!
0: 설마... 원숭이처럼 생긴 로봇이었어.
1: 역시. 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그건
1: 나도 처음엔 범인은 외부에서 온 침입자일 거라 생각했어. 그러다 발자국들을 보게 됐지.
2: 이건
1: 두 발자국은 사육사님들의 것이 분명하고, 문제는 원숭이 발자국들인데, 원숭이 발자국 같지만 유난히 깊게 파인 수상한 발자국이 하나 보이더라고. 게다가 출입문의 숫자판도 이상했어.
4: 숫자판이?
1: 자세히 보면 비밀번호의 숫자만 깊게 패여 있어. 마치 단단한 쇠로 찍어 누른 것처럼 말이야.
4: 쇠라면 로봇이나 기계 같은?
1: 응. 로봇은 기계니까 물이 닿으면 고장날 테니 물을 뿌리자고 한 거야.
3: 아유, 추리 실력이 대단한데? 꼭 명탐정 같아.
1: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3: 저 녀석이 또 나를 방해했겠다. 듣고 보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좋아하는 건 춤추고 노래하기, 막 뛰는 것도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건 가만히 앉아있기? 그래서 공부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째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1: 그럼 메일리는 꿈이 뭐니?
0: 제 꿈은 바로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맞아, 케이팝 아이돌. 강력한 비트, 화려한 래핑과 노래, 정교한 춤,
2: 예뻐요.
0: 환호하는 관객들,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아? 케이팝의 선두주자, 세계적인 스타 탄생!
1: 자, 그만! 자, 잘했어, 메일리.
0: 나도 모르게 춤을... 감사합니다.
1: 우리 학교는 체험학습 특화학교인 거 알죠? 모두들 아직 전공을 정하기 전이니까 여러 체험학습을 해보고 재능을 발굴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3: 네!
0: 그래, 나도 알고 있다고. 난 사실 춤도 노래에도 재능이 없다는 걸. 그치만 그게 제일 신나는 걸 어떡해. 춤출 때면 무지 신나서 마치 세상이 멈춘 것... 어? 뭐야, 웃어? 날 비웃었어?
1: 그럼 다음 자기소개는 카이리 해볼까?
4: 쟤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5: 공부도 엄청 잘한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고.
6: 난 카일... 역사책이나 추리소설 읽는 게 취미야.
5: 저게 다야?
4: 와, 진짜 카리스마 있다.
0: 과묵한 거 봐. 신비로워. 어떡해.
5: 뭐야, 근데 반응 왜 이래?
6: 너무 힘들었어.
0: 내가 신나는 게 좋다는데 그게 웃겨. 난 신나는 게 좋네. 난 신나는 게 좋았어.
6: 저...
0: 보내줄 때가 된 건가? 우울해질 것 같아.
5: 아니, 난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신나는 게 제일 좋아.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신나는 일 없을까?
0: 어디로 간 거지?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무섭게, 나한테 왜 이래? 뭐야? 마이크?
5: 마이크 테스팅!
0: 오, 이 마이크 괜찮은데?
7: 아무것도 없구만. 근데 저 마이크는 뭐니?
0: 방금 전까지 저 마이크가...
2: 꿈꿨니? 어서 잠옷 갈아입고 자라.
3: 안 들켰지, 쌩?
0: 너 뭐야?
3: 내 소개를 하게.

0: 몽글리? 탱탱몽? 그게 다 무슨 소리...
1: 모르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인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답숑.
0: 보이는 답숑?
1: 어? 그러네? 어떻게 된 것숑?
0: 장난하숑? 너 왜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바른대로 말하숑!
1: 네가 날 불렀다숑! 네가 신나는 일 없을까 했잖아! 매일매일 네가 신나는 거 하고 싶다며!
0: 내가 신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서? 그래서 네가 나타났다는 거야?
1: 신나! 신나! 신나가 날 부르는 키워드거든! 나는 신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신나게 만드는 신난다 요정!

0: 이게 뭐야? 진짜 예쁘다.
1: 됐지 됐지. 신기하지? 신나지?
0: 이럴 수가. 너 정말 요정이구나.
1: 그래, 이제 믿는 것이야. 그럼 이제 나 도와주는 거지?
0: 널 도와? 내가 뭘 어떻게?
2: 뭐야, 아직까지 흑화되지 않은 몽글리가 남아있었잖아.
3: 메이롱, 어떻게 된 거지? 저 탱탱멍 대체 어떻게 도망친 거야? 나? 내가 곧 메롱 해줄 거야.
2: 겨우 탈출해서 선택한 카운트 파트너가 고작 나약한 여자애라니.
1: 내 친구들을 도와줘. 메일이 신나게 해줄게, 정말로.
0: 근데 그거 나도 해보고 싶어.
1: 너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었지? 나 화났다 쌩.
0: 아잉.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1: 여기
0: 달아라 원피스. 뭐야? 달아라 운동복. 뭐야, 이거 혹시 너 만드는 거야? 난 왜 안 되는데?
1: 터치 터치. 이 탱탱펜을 쓰려면 먼저 나와 콘택트 돼야 해.
0: 콘택트?
1: 맞아, 콘택트 되면 이 매직펜뿐만 아니라 다른 파워도 모두 쓸 수 있어.
0: 콘택트, 그거 일종의 계약 뭐 그런 거야?
1: 맞아, 콘택트는 바로 우리 둘이 계약을 한다는 거지.
0: 좋아, 그럼 이제 네 친구들 얘기를 좀 더 들려줄래?
1: 그게 내가 살던 몽글리 월드가 공격당했쇼. 사실 우리 몽글리들은 서로 많이 달라. 몽글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도 우린 모두 사이좋은 친구였어, 진짜로. 난 예쁜 무지개 가루를 맞는 게 무지 좋았어. 우린 매일매일 재미있게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가루가 흙가루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 친구 몽글리들이 모두 몽글리로 흙화돼버렸어. 말고 다른 몽글리들은 전부 망글리로 변했단 말이쇼.
0: 저기 미안한데 난 망글리고 몽글리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 괜찮아, 아직 몰라도 돼. 앞으로 나 도와주면서 천천히.

0: 하면 됐어.
1: 앞으로?
0: 응, 앞으로.
1: 난 아직 도와주겠다고 안 한 것 같은데.
0: 대신 내가 많이 많이 신나게 해주겠다, 쌍.
1: 네가 날 신나게 해주겠다고?
0: 기다려봐. 신나, 신나, 신난다.
1: 대체 뭐가 신난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변했구만. 뭐야?
0: 접수 완료!
1: 접수 완료? 뭘 접수했다는 거야?
0: 바로바로 내일 있을 K-POP 지역 오디션에 메일이 네 이름을 접수했다시죠.
1: 뭐? K-POP 지역 오디션? 그것도 내일? 당장 취소해. 취소!

0: 나는 김성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되돌아보다. 되돌아보다는 무슨 뜻일까요?
3: 뭔가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아.
4: 뭔가 할 것 같아.
2: 말해보자.
3: 과거를 되돌아보다?
2: 딩동댕동. 되돌아보다는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보다란 뜻이에요. 일기를 쓰면 지난 일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매년 여름방학을 되돌아보니 즐거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언제인가요?
0: 친구들이랑 놀 때?
3: 저 베트남 가서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놀이동산 갔던 거랑 수영장에서 논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2: 그럼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가장 슬펐던 일이 있었어요?
0: 엄마한테 맨날 혼냈어요.
2: 엄마한테 혼난
3: 일 똑같아.
2: 맞아, 엄마한테 혼나면 슬프지요.
0: 왜냐하면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3: 저는 살짝 짜증.
2: 맞아요. 엄마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짜증을 내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짜증내지 맙시다.
0: 네.
2: 좋아요. 되돌아보면 잊고 있던 많은 일을 떠올릴 수 있어요. 되돌아보다에서 되는 다시라는

0: 느낌이에요.
1: 그래, 맞아요. 반성은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봄이란 뜻이에요. 반성을 하려면 내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아야 하니까 반성은 되돌아보다의 짝꿍 단어가 되겠지요?
0: 아하!
1: 노느라 숙제를 하지 않은 행동을 반성했어요. 친구와 다투고 집에 돌아와 반성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반성이란 말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0: 엄마한테 혼나서 혼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반성할게.
1: 준성이는 반성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2: 엄청 많죠.
1: 엄청 많구나.
3: 저는 무한번 반성했어요.
1: 무한번 반성했군요. 그러면 반성을 하고 나서 리아나 준성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0: 다시 보니 제가 조금 심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랬구나. 너무 예쁜 마음이다. 반성은 잘못한 일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무조건 화내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나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해봐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되돌아보다와 반성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1: 펼쳐서
4: 펼쳐서
1: 글쓰기를 시작해 봅니다.

0: 되돌아보다.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다. 반성.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봄.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보도록 할까요?
2: 네, 준성이 오빠부터 하게 해주세요.
1: 준성이 발표해 봅시다.
3: 엄마와 싸우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 자, 준성아. 네. 엄마와 싸우니까 라는 표현보다 엄마와 싸워서 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2: 싸워서.
1: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라고 고치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2: 네.
1: 리아.
4: 이기로 내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다. 강의에서 홀로 남아 반성을 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쓴 글을 발표할 때 왠지 반성하는 느낌이 목소리에도 담겨 있어요. 자, 보자, 리아야. 일기로 내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다. 우리 리아가 했다의 과거를 생각해서 했던으로 아주 잘 썼어.
2: 네.
1: 그런데 되돌아보다도 과거형으로 쓰면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가 되거든요.
2: 아하.
1: 그럼 우리 리아가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해줬던 거 고쳐 쓸 수 있을까요?
2: 네. 이기로 내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았다.
1: 잘했어요. 오늘은 되돌아보다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 단어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 반성해주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 네.
1: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0: 친구들 안녕.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을 만나볼까?
1: 라라야, 알려줘.
2: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2: 안녕. 오늘의 속담은 바로 꿩 먹고 라 먹고.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3: 아, 꿩 먹고 라 먹고. 꿩을 먹었는데 또 뭘 먹을까?
0: 꿩?
2: 윤슬이 아직 꿩 본 적 없어?
0: 응, 난 본 적 없어.
2: 꿩은 닭과 비슷하지만 꼬리가 길고 몸에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새야. 산이나 풀숲에 사는 야생동물이지.
0: 그렇구나.
3: 아, 근데 문제는 꿩하고 뭘 먹었을까?
2: 꿩을 먹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3: 꿩을 먹고 나서? 후식이니까 아이스크림?
0: 내가 근데 책 읽어봤거든. 근데 거기에서 옛날 사람들이 똥을 먹는다는 거야.
3: 와, 그런데 꿩 먹고 똥 먹고? 이상한데? 나는 꿩 먹고 알 먹고 아닐까? 꿩을 잡으면 꿩이 낳은 알도 있지 않을까?
2: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0: 그래!
3: 그래.
0: 나는 똥을 해야겠어. 아하. 이렇게 한 다음에
3: 이렇게 꿩을 일반 새처럼 그리면 되겠지? 근데 꼬리가 길고
0: 꼬리가 길고
3: 꿩이 알을 낳는 거였을까?
0: 좋은 생각이야, 그것도.
3: 고마워.
0: 이상한 거
3: 고구마 같은데?
0: 그러게 말이야.
3: 둥지를
0: 나라야, 너는 통이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해?

0: 생각해?
1: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0: 달팽이는 먹고 난 색깔을 그 똥 색깔로 변신시켜서 똥을 싸잖아.
1: 아, 맞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
2: 맞아, 맞아.
0: 나도. 책에서, 동화에서 많이 들어봤어.
1: 그럼 윤슬아.
0: 응.
1: 꿩 먹고 똥 먹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0: 꿩은 밥 고기로 먹고, 그리고 똥은 간식으로 먹는 거.
1: 그럼 우준이는 꿩 먹고 알 먹고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2: 사자성어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잖아? 그것처럼 꿩을 한 마리 잡으면 알도 들어오면서 이익이 많아진다는 그런 뜻 같아.
1: 우준이 정말 똑똑하다. 사자성어도 알아?
0: 지금 내가 이걸 그렸어.
1: 둘 다 그림 잘 그리는데?
2: 고마워.
0: 고마워.
1: 자, 그럼 우리 두 사람 그림 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속담 함께 말해볼까요?
2: 좋아. 네. 너부터 말할래?
0: 그래. 이렇게 그렸어. 왜냐면 나는 옛날 사람들이 똥도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똥도 그려줬어. 어때?
1: 잘 그렸어. 좋아요. 그럼 우리 우준이도 함께 말해볼까요?
2: 네. 먼저 내가 소개할게. 둥지를 일단 튼 거를 그리고 꿩도 하나 그렸어.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알도 있거든. 알? 꿩 알도 같이 그려놨어. 사람들이 여기서 꿩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모습도 그렸지. 그래서 사람들이 꿩을 하나 잡으면 이익이 두 배로 생긴다는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봤어.
1: 좋아, 멋진 설명 고마워. 자, 그럼 과연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을까?
2: 두구두구두구.
1: 오늘의 속담이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2: 좋아.
1: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바로 꿩 먹고 알 먹고. 닭과 달리 야생에서 살아가는 꿩은 무척 예민한 동물이야.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날아가 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꿩도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도망가지 않는데.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꿩을 발견하면 쉽게 꿩을 잡을 수 있고 꿩의 알도 얻을 수 있어. 한 번에 두 가지 이득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너희도 한 가지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니? 만약 만화로 된 위인전을 재밌게 읽었는데 위인에 대해서도 알게 돼 유익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와, 재미도 있고 위인도 알게 되니 이거 참 꿩 먹고 알 먹고네. 우리 우준이랑 윤슬이도 이런 예시를 하나씩 들어볼까?
2: 나부터 할까?
0: 그래.
2: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원 플러스 원인 거야. 그래서 그것도 꿩 먹고 알 먹고 아닐까?
1: 맞는 것 같은데? 윤슬이도 그런 경험 있어?
0: 예전에 마트 갔거든. 근데 나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뭘 사주셨어.
1: 마트에 가서 아빠와 즐거웠는데 그렇게 맛있는 과자도 얻었을 때,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달려왔을 때, 그렇게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을 쓸 수 있어.
0: 오늘의 속담은
3: 꿩 먹고 알 먹고.
2: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0: 드디어 허지택주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2: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1: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사교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0: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사랑의 모든 맘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2: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말해줄 게 있어요. 시간이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지난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2: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Hinnera, hinnera, hinnera, hinnera.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의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새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새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세요.
4: 뭐야 이게?
5: 났다.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의자예요. 도라스 있고 바퀴가 있는 의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6: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3: 이건 저거지. 저거.
2: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6: 내가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축구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3: 어떻게 옆이라고 모르는 사람 너무 있을 거야.

0: 우리 뭐 할 거야 오늘?
1: 응? 왜 다와이?
0: 일.
1: 다와이 다와이. 예리 journaliste de la télé coréenne qui sont là.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캐니큘.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딱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이렇게 하는 거 맞지?
1: 야야.
0: 엄마가, 마야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해줬어. 내가 못 와가지고. 어? 아빠 뭐 하지?

0: 집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문만 쳐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에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0: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3: 디디, 네네,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소라 시도사 사사사 시도 랄랄랄라 마음에 미소라.
3: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0: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야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1: 엄마 봐봐.
0: 왜?
2: 오이?
0: 이마젠시!
2: 있어요?
0: 르, 야온, 언유, 기스, 수비!
1: 전기칠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살 수 있어. 빨리 장애질 칠에 뛰어가!
2: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0: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c'est Lou qui fait...
2: C'est laquelle?
0: Lou.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0: 가자. 고! 애들이 이제 하원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때는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0: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해줄 게 있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 걸, 엄마. 눈이 아프다. 아,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아버지,
3: 할머니,
2: 할아버지!
4: 어?
2: 이야! 할머니!
4: 할머니!
2: 엄마, 엄마 나왔어?
4: 어?
5: 이 자리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약간. 응. 응.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3: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3: 어, 진짜?
5: 어, 지연이 봐라, 지연이. 이야,
3: 그래?
5: 안녕.
0: 꽃을 잘,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어,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3: 어, 시아 내일 보자. 레아. 내일,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3: 끝났다. 어. 네. 우리 레아 지연이 빨리 보고 싶다.

0: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 요즘 트렌드고.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고치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저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2: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0: 300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1: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0: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1: 나 아파트 싫어요.
2: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3: Je la lève,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2: Oui.
3: Et j'avale là.
2: C'est ça.
0: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민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4: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Me suivre en fait à chaque fois que je lui disais viens on va faire quelque chose, à chaque fois elle venait avec moi, elle me suivait et à chaque fois on s'entendait bien pour faire ce qu'on devait faire, pour faire ce qu'on avait à faire. Alors.
0: Oui.
4: Tu veux présenter quoi?
0: Hein?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0: 지안이도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안아.
1: 이디 뭐 할래?
2: 이거.
1: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2: 나도 올 거야. 나 씻고 왔는데.
3: 좋은 세대?

0: 나뭇가지 모든 것을 다 모든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야 할 수 있어 빛난 얼굴처럼 예쁜 마음
1: 따져 빨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2: Les filles, les filles, venez, venez.
3: Himnera,
4: Gigi, 이거 내 거야.
3: Gigi, 돌려줘. Gigi, 돌려줘.
5: 이제 자.
6: 고마워.
5: 내가 했거든.
3: 힘내, 힘내, 힘내, 힘내, 힘내.
2: Tiens. Diane, tu peux venir chercher le bout de bois? Là, ce bout de bois-là, tu le sors.
5: D'accord.
2: Léa, viens m'aider. Léa, viens m'aider, viens chercher le bout de bois, là.
5: Oucha.
2: Donne. Donne, Diane.
7: C'est que mon ami, nous, il fait un quoi, tu me vois.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살자. 끌고 나와서 여기.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수년간을 거쳐서 조금씩 고칠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 그러니까 모자르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되니까.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습니다.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니요,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차례네.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C'est bon?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뚝뚝 달려. 어쩔 때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배 양. 아파.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 더 나오는 거는. 얘들아, 아미 메모 라몬트.
3: 마위.
2: 아레 이 부이메트.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요.
2: 야,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잉?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3: 아니, 마지막, 꼬치밀. Là-bas, Ené, il faut les refaire passer par là-bas. Vas-y, Ené, vas-y. Vas-y, continue. Mais qu'est-ce que... Elle a pas compris. Allez, c'est bon.
0: J'ai déjà fait très bien.
3: Ouais, super bien.
0: T'as vu, je sais fai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3: Ouais.
0: J'ai eu très chaud. Oma, t'as 엄청 잘했지?
2: 엄청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최고.
4: 오봉서원에 이래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평시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 공서원은 시원당이
4: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묘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 이 묘저 서상설이 제 집사성 입각 지위
1: 알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해.
5: 제배 배
1: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를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막 배 안으로 미끄럼틀 타고 뭐 굉장히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안 오나? 이런 생각 들지.
3: 내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0: 할머니. 할머니 다 좋아할 줄 아세요.
2: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0: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가요.
6: 하던 꿈을 주고 싶더라 나는 여기 가면.
0: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같다.
6: 진짜 할머니 같네.
1: 응?
6: 우와. 마녀 할머니 같다.
0: 이거는 못 잡는
7: 하늘이야 사랑해 지연이 사랑해.
0: 사랑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1: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니까.
2: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6: 끌고 와.
1: 으쌰! 우와, 이게 뭔데?

0: 그쪽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서 넣어야지.
0: 또 여기 좀 넣고 공간을 활용해야 돼. 해봅시다.
1: 땀봤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머리를 말려놨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1: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에 있네.
0: 잘했어.
1: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저 애들 비싼 거 있는 거지. 300에서 500. 와, 이 비싸대, 이거. 도포는.

0: 여기 한국 옛날 행사를 되게
1: 단오 축제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0: 잘 잡아야 된대.
2: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0: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뭐라는 정신을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냥 뭐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 모르게 한번 해보지 뭐.
1: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집.

0: 다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일한대요. 마이야 생일 때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붕, 떨리면 안 돼.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당신은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 글씨를 해독할 수 있나요? 언젠가부터 교과서를 점령한 삐뚤빼뚤한 글씨. 채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시험지에 날려 쓴 글씨. 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흐릿하고 힘없는 글씨.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0: 더 이상 쓰지 않는 시대.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0: 글씨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초등학교 4학년 세연이가 글씨 교정 학원을 찾았습니다.
1: 네. 잘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2: 그리고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0: 글씨를 진단하고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 여기서 이런 불필요한 액션, 다시 잡는 액션들이 있거든? 최대한 정성 들여서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게 써볼 거야. 여기 한번 작성해보자.
1: 네.
0: 세연이는 자신의 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 국어 시간, 뭐 글자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나 일기를 쓰거나 할 때도 일기 내용을 작성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손이 아파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세연아 이거 어야 아니면 아이야 라고 헷갈려 하셨던 본 적이 있어요. 제 글씨는 균형이 안 잡혀 있었어요.
2: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이렇게 해서 굴려서.
0: 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죠.
2: 자, 예. 자, 연필 끝이 12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손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잡는 거야.
0: 글씨는 자신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1: 친구들이랑 비밀 쪽지를 보내고 찾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작성한 거 누구냐 이거 너무 글씨가 그럴

0: 그런 말을 조금 안 듣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대충 막 날려서 쓴것 같아.
2: 그 개미처럼 날렸었다. 잠자리처럼.
3: 해석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4: 아이들 사이에서 글씨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5: 국어 시간에 발표할 때 제가 발표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발표를 못 해가지고 저랑 모든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3: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쓰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열심히 쓸, 이쁘게 쓰려고 해도 잘 써지지가 않았어요.
4: 글씨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 늘어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필이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어릴 때 바로잡지 못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취업이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겐 다른 글씨가 간절하죠.
6: 제가 작년에 국가자격증을 준비했었는데 국가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학교처럼 뭐 태블릿 PC로 시험 뭐 시험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무조건 연필로 시험 봐야 돼요. 너무 좀 글씨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7: 은행에 가서 뭐를 주소로 쓴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가 뭐 피해자라도 가서 뭐 써야 되니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떨려요.
4: 글씨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죠. 인구 14억 6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 이 꼬불꼬불한 글씨가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도 의사가 쓴 처방전입니다. 악필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인도 법원은 의대 교육 과정에 손글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악필로 인한 의료 사고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악필로 인한 처방 실수로 매년 7천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죠. 대체 악필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과거 교실에서는 일명 깍두기 노트를 가득 채우며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글씨는 학교 생활 속에서 노트 필기, 시험, 일기, 편지 등 수많은 쓰기 활동을 통해 더욱 완성되어 갔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세대.
8: 나는 연못에 있는 개구리야.
9: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
4: 학교에서도 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충분히 써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10: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당연히 안 하니까 이제 퇴화되는 능력이죠. 예.
4: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갓 입학한

0: 1학년 새내기들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이 학교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글씨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는 4월 한 달간 매일 40분씩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1: 우리 친구들 연필을 얼마나 잘 잡나 보자. 우리 연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빵이야에서 연필을
2: 이렇게요.
1: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위에 올려놔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쥐면 연필 바로 잡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잡은 거 보여주세요.
2: 이거요.
1: 자, 너무 앞쪽에 가깝게 잡으면 안 돼요. 평소 하던 대로.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0: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필 잡는 법과 선 긋기 같은 기초부터 연습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손의 힘을 기르고 나면 사방 그림 익히기를 하는데요. 사방 그림이란 정사각형의 칸 안에 열십자 보조선을 그린 형태입니다.
3: 1번만 가운데에서 벽까지, 3번만 가운데에서 끝까지.
0: 초성, 중성, 종성이 제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바른 글씨가 되는 한글. 1학년 아이들은 낱자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글씨가 비뚤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사방 그림으로 연습하면 글씨가 점점 균형을 잡아갑니다.
4: 아이들이 사실은 늘상 말하기나 듣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사실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배울 때 연필 바르게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획순에 맞게 날짜별로 쓰는 것,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잡아줘야 이후에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첫 번째 도전은 지금 내 글씨 모양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 여행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점점 글씨체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0: 제작진은 글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4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문장은 동요 반달의 1절 가사. 쌍자음이나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제 막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5: 처음에 이제 선 긋기를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5분이면 끝나는 활동을 10분, 20분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반듯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하면서 힘이 붙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1: 우의 이응 아기수리요 몇 번 방이에요?
6: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7: 그 줄 맞춤.
6: 줄 맞춰서 쓰는 게 어려워요?
7: 네.
0: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8: 어쩔 때는 시옥도 어려워요.
0: 기억도 어려워요. 맛있어요. 덮어서 서랍에 넣어. 세훈이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3: 자, 앞에 보세요. 다이아.
9: 선생님 잘 못하겠어요.
3: 가짜요?
9: 이게 상자라고 이게.
5: 하늘에서 땅까지.
0: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글씨를 쓰는 것은 운동과도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0: 이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4주간의 글씨 교육에는 가정에서 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0: 이때 부모는 아이의 글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태훈아, 잠깐만 똑바로 안 돼. 좀 지우고 다시 써볼까? 오케이. 땅에서, 아, 하늘에서 땅으로 반듯하게. 이번에 진짜 판을 벗어나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써질 때는 좀 울고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속상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때 좀 달래주는 게 힘들었어요. 또 세훈이 또 아쉬운 글씨 있어? 다시 쓰고 싶은 글씨?
2: 없다.
1: 없다? 그럼 영어만 다시 써볼까? 반듯하게.
0: 세훈이의 아빠는 아이가 글씨를 쓰는 순간에 행동과 눈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3: 원래 이제 세훈이가 다른 태블릿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매체를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에는 좀 행동도 천천히 느려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0: 4주간의 글씨 수업 마지막 날.
4: 새싹처럼 쑥쑥 내 글씨가 자라요. 이제 오늘 마지막 미션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자란 글씨를 멋지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0: 수많은 연습 끝에 이제는 힘주어 바르게 써내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글씨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0: 인간에게도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대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파인 모토라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이 말단, 특히 대표적인 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의 근육 운동을 조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소근육 운동, 또 소근육 운동 기술입니다. 손글씨 쓰기는 소근육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1: 아이들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만지고 잡고 흔들며 넓은 세상을 배워가죠. 흙놀이, 모래놀이,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놀이는 물론 옷 입고 벗기, 단추 풀고 잠그기 등의 일상의 활동들이 모두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0: 특히 만 3세에서 6세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가락 같은 부분을 움직이는 이 소근육과 또 우리 눈과 운동의 그런 통합 능력이 아주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 시기에 그 경험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제 우리 뇌나 몸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이 독특한 모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과 손, 입술 등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정보는 뇌의 대뇌피질로 전달되는데요. 신체 부위별로 대뇌피질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봤을 때 가장 넓게 차지하는 감각, 운동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2: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인류 문명에 굉장히

0: 떠올리게 되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눈으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언어와 인지와 운동이 다 통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손글씨를 써보는 연습이 인지적으로 학습에까지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1: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글씨를 학문과 수학의 결정체로 여겼습니다. 쓰고 또 쓰는 행위가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죠. 손글씨, 과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2: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럼 박찬이야.
1: 초등학교 6학년 서준이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2: 진다가이가 이보.
1: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을 좋아하죠. 이제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풀어야 할 시간.
3: 뭔가를 만들자.
4: 뭘 만들자? 클레이로.
3: 아니, 클레이 해.
4: 형은 이제 학습지를 풀어야지.
3: 맞아.
4: 학습지를 풀라니까.
3: 아니. 이거 하자, 그러면.
4: 학습지를 풀고.
3: 아니, 좋아.
1: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5: 못 만들어.
3: 제가 좀 활발해서 집중력이 별로 없는데 동생이 옆에서 누워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정신 차리면 이제 거의 한 몇 시간씩 지나서 이미 제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 숙제 맞다 해야지 할 때는 이제 곧 있으면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1: 마음을 가다듬고 책상에 앉은 서준이. 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습니다. 글씨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서준이네 반 6학년 학생들과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 고학년 권장 도서인 책 긴긴 밤을 나눠줬는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긴긴 밤을 견뎌내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6: 한 글자씩 내가 단어 또는 문장 형태로 내가 읽고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 이거 빨리 써서 다 끝내야지 하고서 막 휘갈겨 쓰거나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내가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1: 앞으로 4주간 하루 1시간씩 학교와 집에서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3: 필사를 제가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약간 생소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 집중하기 어려운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은커녕 한 장을 쓰기도 버거운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2주째. 서준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10분을 넘기기 힘든 책상 앞. 필사를 시작하니 무려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0: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잡생각 없이 그냥 필사만 그렇게 계속 한것 같아요. 뭔가를 그냥 하게 되면은 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좀 막막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든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감정이입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안가부가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1: 필사 프로젝트 마지막 날. 서준이네 반 6학년 교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4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글씨 쓰기를 했는데요.
2: 그리고 글씨 크기가 되게 인기인지였어. 그치? 우리 상실 가게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진짜 잘한다.
1: 필사 1주차와 4주차를 비교해보니 아이들의 글씨가 눈에 띄게 진하고 반듯해졌습니다.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면서 좀 쓰긴 했는데 나중에 좀더 익숙해져서 더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생각하고 더잘 써진 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서준이의 글씨는 어떨까요? 필사 1주차엔 기울고 흐릿했던 글씨가 약 한 달 만에 안정되고 또렷해졌습니다.
0: 원래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서 뭔가를 쓰려면 1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줘야 하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1: 제작진은 필사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 수행 자기 평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은 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4: 오늘은 수행도와 만족도를 점수를 체크할 건데 오늘 나의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몇 점을 줬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1: 과제를 끝내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즉 자기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게 글씨 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발표 잘하기 순이었습니다. 58%의 아이들이 꼽은 바르게 글씨 쓰기의 경우 수행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되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 COPM의 결과는 전후 검사에서 2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의 경우 총 14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보고했는데 수행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 만족도가 2점 이상 향상된 학생이 3명으로 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4점에서 9점으로 5점이나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손글씨가 아닌 타이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도움으로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건 뇌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로 뇌 표면의 혈액 속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합니다.
6: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시게 되면 혹은 뭔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또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1: 전전두피질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 주의 집중, 단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인데요.

그중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은 말하기와 같은 언어 표현에 관여합니다. 모니터의 문장을 보고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할 때의 전전두피질 활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할 때는 활성 폭이 크지 않았지만 손글씨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활성됐습니다.

0: 대학생 8명을 관찰한 결과 타이핑을 할 때보다 손글씨를 쓸 때가 전전두피질의 활성폭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파일럿 실험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뭘 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공간을 어떻게 메꾸면서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타자는 그런 계획이 필요 없잖아. 이 그 공간에 글자를 배치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자기는 이제 키만 누르면 되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손글씨를 쓸 때 특히 이제 좌측 전전두피질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뇌파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를 썼을 때 기억, 감각 처리, 운동 제어 관련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교한 연결 패턴은 학습과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손글씨 활동이 성인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까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팀과 함께 손글씨 활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치매와 치매 전 단계 성인들의 인지 검사와 뇌파 검사를 실행한 후 한 달간 손글씨를 쓰게 하여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2: 글자는 틀려도 되니까 그날 그날 그 주제에 맞게 예. 편안하게 써보시고 한 페이지를 최대한 가득 채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제시된 주제를 보고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상을 하면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3: 특히 노인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시다가 주제가 다른 데로 빠져요. 그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다던가 혹은 내가 틀리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흘러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글씨 쓰기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입말로 하는 어떤 말하기 표현보다는 확실히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좀 두뇌를 많이 가동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이형우 씨 댁을 찾았습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 경도 인지장애라는 결과를 받은 이형우 씨. 글씨 쓰기를 시작하며 기분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4: 가끔 가족의 심부름으로 장보기를 할 때 그때 한두 가지 잊은 적은 있지만은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깜빡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전에는 두세 가지 기억 못했던 것도 어쩌다 한 가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약은 내가 맨날 챙겨줬지. 밥은 먹으면 무지껏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더라고요. 요새는 잘 찾아 먹어요.
0: 손글씨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우 씨가 포함된 경도 인지장애군은 손글씨 쓰기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3: 경도 인지장애군의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향상된 폭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 대기하고 주의력,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지연 회상, 그다음에 진압력 이렇게 좋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경도 인지장애군 중 손글씨를 쓴 그룹의 인지 능력은 13% 증가했습니다.

0: 이것은 뇌파 사진인데요. 빨간 영역은 인지 저하, 파란 영역은 안정적인 피질 활동을 나타냅니다.
1: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고비율 영역, 빨갛게 보이던 고비율 영역들이 다 감소된 게 보이시고 파란색 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장됐다. 그리고 좌우 뇌가 조금 균형 잡히면서 파란색이 많이 확대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인지검사상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뇌파에서 변화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되게 유명한 스터디가 있잖아요. 순영원 연구라고. 부검을 해봤더니 나중에 거기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니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 반드시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가득한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생각할 적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손글씨를 쓰고 일기를 쓰고 같은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우회로가 만들어진다고요. 우회로가 많이 만들어진 뇌는 사실은 하나의 다리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걸로 생활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인지 예비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예비 배터리가 이제 활용되는 것처럼.
0: 세계 곳곳의 교육 현장, 다시금 손글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필기체 수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학교에서 필기체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023년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고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다시 도입했죠. 아이들의 손글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손글씨 교육에 열정적인 6명의 교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3: 이건 제가 딱 4월 1일에 교실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이제 편지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글씨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딱 보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 수 있게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십자공책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줄에 10칸씩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칸이 너무 이제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글씨 교정을 하면서 배운 공책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가 가장 주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글씨가 예뻐져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저걸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친구가 이젠 칸이 없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네모 칸에 맞춰서 연습한 것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제 글씨체랑 이 친구의 글씨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뿌듯함을 이제 느끼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4: 네, 저는 올해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글씨를 좀 앞에 보여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 글씨인데 이렇게 쓴 글씨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5: 변했다.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동기 유발이 확 되더라고요. 글씨가 왜 중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 모양 틀부터 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글씨 연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알고 나면 원래 다른 글씨를 잘 썼던 친구들은 이 기본 정자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고 아이템을 장착하듯이 그렇지 않고 날려쓰기만 했던 친구들도 바르게 써보면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자기만의 글씨체를 좀 만들고

0: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 손글씨를 제가 아이들한테 고집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사하는 거를 좀 줬어요.
2: 유영희 선생님은 이른 아침을 공략했습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습실에 모인 아이들.
3: 아이고. 아이고. 짧고 그러면 글을 쓰게 생각을 쓰게 많아진다.
2: 이곳에 온 학생들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고등학생 아이들.
1: 이게 서로 통하는 거거든. 기쁨과 슬픔. 잘했네.
2: 이들이 글씨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예쁘게 쓰려고. 눈술이나 그런 거 볼 때도 글씨가 많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2: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은 언제나 아낌이 없습니다.
3: 그리고 되게 많이 좋아진 거 알지? 글씨가. 그리고 선생님이 있으면 끝까지 진짜 잘 쓴다. 봐봐.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5: 막 쓰는 것보다는 또박또박 쓰려고 생각을 하면서 쓰니까 좀 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글씨 같은 것도 점점 교정이 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뿌듯함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글씨는 잘 쓰는 게 아니라요. 노력과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 쓰는 글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유영희 선생님은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 전체가 손글씨를 써서 대회에 출품하기로 한 것인데요. 입시의 무게를 짊어진 청춘들이 글씨를 쓰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하죠. 연습 공책을 가득 채우며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어갑니다.
2: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이 시를 접하게 되는데 마음에 좀 깊게 와닿은 시였던 것 같아서.
3: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정지용 시인을 평소에 좋아해서 그 정지용 시인 시집을 많이 읽다가 이게 뭔가 딱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서 썼습니다.
1: 시를 써내려가다 보면 시인의 깊은 생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흐름에 둘러싸인 공주의 한 작업실. 나태주 시인의 작업실입니다.
4: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종이한테 부탁해. 잘 좀 글씨 좀 받아달라고. 그리고 붓한테 부탁해요. 내 말 좀 잘 좀 받아주고 내 부탁을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 네가 좀 써달라 이렇게.
1: 시가 글을 찾아오는 날이면 손글씨로 시를 받아냅니다. 그에게 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종이와의 대화. 1인칭이 2인칭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자 고백.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계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에게 손편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4: 비싸 않았어요. 편지. 편지예요. 고맙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기계를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쪽지 편지는 요만큼 온 것도 난 버리지 않아요. 손편지. 그 쪽지 편지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 들어있죠. 나는 이 손편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내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5: 글씨를 쓰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 자기 확인 행위죠. 자기 확인.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글을 내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내 거죠.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글씨 쓰는 것은 이거 아날로그인데 이게 배제되면 디지털도 나중에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반성을 해. 자기가 읽어봐서는 물론 해독이 가능해야 하고 타인이 읽어볼 때도 해독이 가능하게 써야 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 최소한도의 태도, 이게 중요해요.
6: 글씨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자신 있는 글씨를 갖는다는 건 결국엔 삶의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7: 직면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나를 만나는 내 손가락 끝에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과정이다.
8: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 삶의 궤적 같은 게 글씨에 남는 흔적이잖아요.
9: 나중에 그 솜씨가 없어지면 전부 다 무미건조한 텍스트만 나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10: 글씨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지점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자, 오늘은 강원도 평창 산에 지금 왔습니다. 산에. 네.
1: 산에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백만장자는 어떤 분일지.
0: 산에 사시나? 오늘 그러니까요. 백만장자는 혹시 자연인?
1: 어, 재밌겠다.
0: 야, 근데 계속 지금 저희가 산 속으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디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2: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장훈 씨, 예원 씨, 이 산골에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산에는 처음이시죠?
0: 아, 당연히
2: 속은.
1: 네, 네,
0: 당연히 처음이에요. 여기 가운데로 오시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4대째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산 백만장자시네.
1: 산의 금액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네. 산 속에 살아있는 나무가 백만그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0: 늘 뭐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산에 다 주인, 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1: 네.
0: 죄송하지만 몇 평 정도, 산이 몇 평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보편적인 평수로 얘기하면 뭐 80만 평 정도 된다고.
2: 80만 평이요?
0: 80만 평이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여의도 네, 여의도 면적.
0: 비슷비슷.
1: 네, 그렇게 하는데 실면적은 좀 더 크겠죠. 네.
0: 아...
1: 네.
2: 그냥 눈 보이는 게 다 대표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곳에 쓰면 그렇죠.
0: 산림 경영인은 어떤 건가요?
1: 산림 경영은 생산과 네. 또 거기에 교육이나 체험이나 서비스 휴양까지 포함한 네, 네, 네. 그런 포괄적인 경영을 산림 경영이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0: 이거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는데 이게 예. 뭔가요? 3인가요? 무언가요? 3인가요?
1: 요거는 이제 3인데 네. 산양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0: 씨를 좀 네. 먼저 뿌려놓고 나중에 캐는 이 3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 보편적으로 연수에 따라 가격이 나고요.
0: 요 정도면?
1: 네. 요 정도면은 아마 한 7, 8개가 한 4, 50만 원 정도 세트가 될 수 있겠다.
2: 네. 네. 그럼 여기에 산양삼 밭도 있는 걸까요?
1: 네, 산양삼 밭이 몇 개가 있는데.
0: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캐가지고 하면.
1: 아, 개인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기는 불가하죠. 예.
0: 그렇긴 한데 네. 이 넓은 몰래. 데를 이 넓은 데를
1: 그런
0: 다
1: 경우는 많지
0: 지킬
1: 않고요.
0: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캐보실까요?
0: 네, 네. 네.
2: 좋습니다. 네.
0: 가보시죠.
1: 가보겠습니다.
0: 이 산에서는 뭔가 더 좀 좋은 향이 이렇게 나는 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향. 우리가 향은. 네. 나무 수중에 따라서 나오는 향이 다르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가 잣나무는 피톤치드가 네. 많이 나와요.
0: 아, 잣나무 향이 네. 약간 더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1: 여기에 오늘 캐는 산양삼 밭은 잣나무 밑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거 한번 캐볼까요, 이거를?
2: 우와, 이거 손이 다르네.
0: 이거 캐는 장갑인가요?
1: 네, 한번 뭐 오. 해보겠습니다.
2: 귀여워, 이거. 괴물처럼.
1: 되게 이제 산삼은 네. 캘 때 아주 정성스럽게 네. 캐거든요. 전부 손으로 이제 캐게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천천히 뿌리까지 캐야 되거든요.
2: 주변에 땅을 먼저.
1: 그렇죠. 네, 살살 해가지고.
2: 진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1: 이렇게 캐시면 됩니다.
0: 아,
1: 네.
0: 아, 요건 좀 크네요.
1: 아, 여긴 연수가 있어서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 한번 캐보실까요?
2: 어려운디? 아니, 어려운데?
0: 어디야?
2: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오빠.
0: 아, 이게 괜히 옆에
2: 그러니까 건드릴까 봐
0: 뭐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어이구.
2: 어? 잘 됐다.
0: 이게 뭐가 잘
2: 맞아요?
0: 빠진 건가요?
1: 네, 네, 네.
0: 뿌리가 다친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요, 괜찮고요.
0: 괜찮습니다. 네.
1: 얘들은 여기에 존재 이유가
2: 네.
1: 캠을 당하려고 있는 겁니다.
2: 아니 부서질까 봐. 선생님 이거
1: 네, 거의 다 캔 것 같아요.
2: 제가...
1: 네.
2: 선생님 얘 너무 깊어요. 미안해서 못하겠어.
0: 사람들 중에는 뭐가 제일 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크기가
1: 물론
2: 친구인가요?
1: 크기도 좋고 네.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원 씨께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크기가 크고 네. 모양이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네.
2: 딱 봐도 좋아 보이죠?
0: 이 산양삼이랑 그냥 일반 그 산삼하고 좀 구분이 되나요?
1: 산삼과 인삼과 산양삼은 네. DNA가 똑같아요. 아,
0: 이걸 해가지고 산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그게 보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네. 전문가들은.
2: 딱 보다 아시는구나.
1: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캐자마자 먹는 것이 가장 효과 있다. 네.
2: 지금이네요?
1: 그렇죠. 이걸 띄고 그냥 먹습니다.
2: 우와! 그냥 냅다?
1: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한 50번 정도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내가 좋아하는 맛.
1: 참 향이 굉장히 진하네요.
0: 진짜 맛있어.
2: 어제 기운이 많이 나시죠?
1: 그냥 일단 기분은.
3: 기운 나세요, 기운? 옆에 나무 좀 한번 그 뽑아보실래요?
1: 기운이 나는 기분이고.
3: 네. 질기지도 않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럼 우리 힘쓰러 가셔야 됩니다.
1: 아, 힘을 또 쓰러 가야
3: 네.
1: 되네?
3: 괜히 먹었네요, 괜히 먹었어.
2: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죠?
1: 네.
2: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속가베기를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모든 것의 핵심의 1번은 숲의 관리는 속가베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속가베기 한 뒤에 작업로도 만들고 인산물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의 모든 관리는 정답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1: 가장 좀 소득이 높은 건 뭔가요?
2: 가장 근간은 나무를 키워서 네. 나무를 수확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의 소득이고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산에서 나무만 생산하는 줄 아는데 네. 먹는 것도 우리가 생산해요. 네. 숲에서.
1: 나물
2: 같은 거 많이 생산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곳곳에
2: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곰취 같은 거 보이시죠? 예, 곰취. 예.
3: 아.
2: 늘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둥글레차 같은, 여기도 있죠. 둥글레차.
1: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예. 그냥 뭐, 풀 같은데.
2: 그러니까 늘 숲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덕은 여기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냄새를 한 번 맡아보면 더덕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 냄새로 또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더덕냄새.
2: 납니까?
1: 잘 모르겠어.
3: 뭐가 나긴 나는데.
2: 입을 뜯어서 한번 볼까요? 입을 뜯어서.
3: 이게 더덕향을 몰라서.
1: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더덕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더덕향을 알면 아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서.
2: 네.
1: 산더덕은 하나 그 한 뿌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 보통 우리가 그런 건 한관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삼촌 7억 킬로인데 네. 밭더덕은 평균 한 3만 5천 원에 네. 우리가 출하하고 네. 산더덕은 출하 금액이 한 45만 원 정도.
3: 우와.

0: 화를 쏘시나 봐요.
1: 네. 여기는 제가 산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취미 삼아 밖에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2: 네.
1: 아, 취미신 단련하는 곳입니다.
2: 양궁 체험장. 활 쏜 지 몇 년 되셨어요?
1: 그렇게 오래되진 않죠. 어릴 때는 많이 쐈죠. 한 50년 됐어요.

0: 이렇게 팍 꽂히는구나.
1: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0: 네.
1: 한번 해보시죠. 예.
2: 네, 잠, 여기 잡고, 여기, 예, 예.
1: 여기 잡고.
2: 예, 이걸 당기는
1: 거죠. 네, 그걸 당기시고. 예. 그 방아쇠 손 나중에 당기시면 돼요. 나중에.
2: 어, 비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겨야 돼요? 안 당겨진.
1: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힘으로 당기시고. 아.
2: 저기를 보고 쏜 게 아닌데.
0: 역시 운동이는 다르군.
2: 요 이상을 땡기면 넘어가는구나.
1: 땡겨볼까? 예.
0: 이게 제가
1: 땡기라고.
0: 아, 땡긴 거예요.
2: 아니, 거기서.

0: 해서 네. 그 뒤로는 취어. 거기서 아, 조금 더 힘을 줘. 빡. 그렇지. 더 가.
1: 더 가. 아.
0: 힘이 약해서.
2: 이게 여성용이에요.
1: 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다.

0: 이 장소가
1: 너무 좋다.
0: 저희 인지를 네. 그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예요.
2: 이야.
1: 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회장님.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 네.
1: 너무 좋아요.
2: 아니, 여기가 괜히 명당이라고 하신 게 아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1: 너무 좋다.
0: 저희 임지는 요 지금 요 여기서부터 네. 요 옆하고 저기 콘도미니엄 있는 산 네. 그 산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앞에 산 이렇게 펼쳐놓고
2: 야 여기서 보이는 지금 이 모든 산이 다 회장님 땅이라고 하니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82만 평 산의 주인이신 우리 산 백만 장자 박정희 회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 산의 주인이 되셨나요?
0: 저는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뒤에 네, 네. 물려받은 산이죠.
2: 아, 그럼 이 산을 아버님께서 사신 건가요?
0: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습니다.
1: 그러면 할아버지도...
0: 제가 4대 승계자입니다.
1: 와.
2: 그럼 처음에 사신 분은 증조할아버지가 네, 사신 거네?
0: 증조할아버지가 취득하신 거죠.
2: 네. 아니 그럼 증조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큰 산을 사신 건가요?
0: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서당을 하셨고 네. 그 위 할아버지는 이제 관찰사의 정산품 벼슬을
2: 하셨어요. 관찰사면은 네. 지금 이제 도지사 그렇죠.
0: 정산품 벼슬이군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유서 깊은 약간 금수저. 82만 평을 회장님이 물려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4대 내려오는 와중에 다른 형제분들도 좀 네, 계셨을 거 아니에요?
0: 예, 가져가게 됐고요.
2: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고도 남은 게 이 정도 82만 평.
0: 네, 네.
2: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언제 이 산을 물려주시게 된 건가요?
0: 38살부터 제가 가업 승계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임업 관련 회의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 당시 제가 공직자였는데 네. 그래서 바로 가업 승계를 했죠.
2: 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공무원으로 네.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고
0: 네.
2: 바로 이제 산림 경영에 들어가신 거네요.
0: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산을 관리하시게 됐는데 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1: 산림 경영의 기본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저걸 봐라. 너가 이거 관리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 심는 걸 보았고.
2: 저는 어릴 때 그 나무를 심는데 조금 할 때도 의자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켜봐라. 너가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앞에 놓인 것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핵심의 어떤 말씀이시라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 거죠, 수비. 네.
0: 그러면 상속세는

0: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1: 상속세는 뭐 일부 산을 조금 매각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그럼 처음에는 100만 평
1: 네.
2: 오. 회장님은 그럼 회장님은 상속세 낼 때 빼고는 산을 안 파셨어요?
1: 그렇죠.
0: 근데 안 파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1: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저희 증조부가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은 땅이거든요. 네.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 문제 아니고 가치의 문제도 함께 있어서 네. 이거 집안의 어떤 약간의 뭐 얼 같은 그런 유산의 문제가 같이 녹아져 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3: 아버지도 이제 물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려받은 것은 물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일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0: 아니 근데 뭐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분만 팔아서 내가 좀 뭐 다른 데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3: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물려받은 산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4: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3: 네, 차 닷을 가는 길입니다.
4: 차가 다니는 길이 맞아요?
3: 네, 여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죠.

0: 자탕이 좋죠?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날 때 심은 잣나무로 1932년도에 심은 잣밭입니다. 소나무를 한 번 심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다려야 하니 매년 딸 수 있는 것을 잣나무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는 저희가 잣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올해도 잣이 많이 열렸네. 우리가 보통 한 1200가마 정도 가만히 있으러 그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한 가마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 손으로 해, 손으로. 살살살살살. 이거 엄청 큰 거다, 이거.
2: 신났다.
3: 우리 여기
2: 다녀. 이삼이다. 신났다.
4: 봤다, 봤어.
2: 봤어.
0: 우리 숲에는 어제 못 보던 것을 오늘 지나가다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5: 아,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하나 못 여쭤봤는데 궁금했던 게. 그 82만 평이잖아요. 엄청 넓은데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송이는 안 나나요?
0: 저희는 송이는 없어요.
5: 아, 진짜요?
0: 송이가 있는 것은
5: 한 번도
6: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5: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82만 평이래. 네. 그냥 여쭤봤어요. 네. 왜 네. 송이 얘기 나나 지지나 그래가지고 네.
6: 하실 법도
5: 강원도에서도 네. 송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곳에는 여기 계곡이 또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회장님 숲인 거죠?
0: 네. 아,
5: 여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0: 여기에 대략 한 6,000평 정도.
5: 6,000평. 네. 뭐 워낙에 웬만하면 다

0: 애들 안녕.
1: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빨리.
0: 아이고. 어머니 뭐 드시는 중이에요?
1: 네.
0: 아이고 맛있겠다. 뭐 먹냐?
2: 족발.
1: 아니
0: 족발?
2: 족발 왔습니다.
0: 오 맛있겠다 야.
1: 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1: 하나 좀 맛있는 거 하나 들어봐.
2: 제가 뜯어가지고.
1: 여야 하나 맛있는 거 하나 골라줘.
0: 그래?
1: 맛있는
0: 거. 맛있어 이찬아.
1: 네 역시 잘 고르네.
0: 맛있지?
3: 네.
0: 많이 먹어.
3: 네. 안녕히 가세요.
4: 주말에는 밥을 안 먹고.
0: 예, 주말에는 여기서 예.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안녕. 왔어요. 네. 우리 지원생은 오랜만에 왔네. 나 어디 갔어 여기?
5: 살 빠졌어요.
0: 아니 안 빠졌어.
6: 어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0: 안녕.
6: 오셨습니다.
0: 이거 먹어도 되지?
7: 네,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6: 이거 저희 처갓집에서 보내준 복숭아 어제 받아온 거예요.
7: 아산 거라고, 근데.
6: 그래서 딱복, 물복 중간쯤 되는 거예요. 복숭아.
0: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7: 저번에 배추 주셔가지고. 네, 너무 잘 먹고.
4: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막 몸 드시네.
6: 원래 그러세요. 네. 엄청 자연스러운 거.
4: 내심 있는 마냥 이렇게 하시네요. 아, 두 분하고는 오래되신 거예요?
0: 오래됐죠. 예. 네.
7: 2년도?
0: 여기 딸이 유치원 때 왔나?
7: 아니,
6: 1학년. 1학년.
0: 1학년 때 왔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6: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있었죠?
0: 머리가 있었는지 몰라.
8: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아, 같이 함께 하실래요?
9: 안녕하세요.
8: 네.
9: 와.
10: 네,
8: 저희
10: 안녕하세요.
8: 만찬을 즐기려고 했는데.
9: 진짜요?
8: 아, 네. 더덕으로 만든 더덕 알리오 올리오.
10: 아, 더덕 파스타네요.
8: 한우로 평창 한우로 육포쌈입니다.
10: 육포쌈.
8: 얘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오미자차.
7: 오미자.
10: 오미자차.
7: 오미자 예. 맛있잖아요.
10: 네.
7: 오미자.
8: 귀한 저희 국산 맛을 저는 즐겨해서. 어떠세요? 다섯 가지 맛이 느껴지세요?
7: 잔맛이 느껴져요.
10: 네, 제가 보겠습니다.
8: 네.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것
10: 있고,
8: 같아요.
7: 엄청 가네요.
8: 네, 여기
7: 달아요.
8: 안에는
7: 지금.
10: 아, 우리 네. 선생님도 드시고,
8: 아, 감사합니다.
10: 제가.
8: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10: 스윗.
7: 카메라 돌면 스윗해.
10: 억지로.
0: 여기 있는 더덕 같은 건 또 저희
10: 네,
0: 산에서 체험한
10: 나오는.
0: 네, 그런 것들이죠. 더덕 향이 좀 나죠?
7: 네. 아까 그 더덕.
10: 처음 먹어보는 거
1: 비빔 맛이.
10: 네.
1: 쌀은 맛이.
10: 아야 너무 좋네요.
7: 근데 맛있어요.
1: 일단 뭐 진실.
10: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8: 감사합니다.
10: 뭔가 느끼함, 뭐 기름이나 이런 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산양삼
8: 육포쌈입니다.
10: 육포
8: 쌈.
10: 쌈.

0: 요 안에 사장삼이 네. 들어있어서 약간 냄새 나죠.
1: 삼이 같이 들어가니까 사냥삼 향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잘 맛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2: 지인분의 소개로

0: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인분이 여기 정말 좋은 숲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게 된 계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잣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치유예요.
1: 힐링이 되고 이 캠핑장은 좀 저희가 보통 요즘 많이 봤던 캠핑장들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아주 울창한 숲과 함께 하니까 그야말로 진짜 자연의 안에 들어와서 좀 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2: 처음부터 여기는 숲에 있는 장소에서 여기 이 캠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장이 들어온 거죠.
3: 여기에 회장님의 스팟도 있나요?
2: 여기는 주로 회원들이 있는 장소라서 주말은 늘 제가 여기에서 같이 머무릅니다. 네.
1: 그럼 식사는 우리 캠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야?
3: 돌아다니시면서?
2: 아침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항상 먹고요. 이제 점심 저녁은 이 안에서 같이.
1: 같이. 아니, 근데 아침을 어머님 댁에서 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지?
2: 어머니가 이제 90 되셨는데요. 네.
1: 아흔 노모께 아침을
3: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1: 차려달라고 하신다고요?
2: 아니, 차려주십니다.
3: 차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우리 어머니가 아직 잘 하고 계셔서.
1: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3: 그런가 봐요.

0: 어머니, 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예.
1: 비 맞지 않았어?
0: 예.
1: 오늘은 콩나물 국밥 끓였어.
0: 예,
1: 시원하게. 더덕도 먹어.
0: 이거 더덕이에요? 도라지예요?
1: 더덕.
0: 더덕. 예.
1: 맛있게 들어. 그래도 밑반찬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 어제는 뭐 했어?
0: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뭐 오기도 하고 산에 산책도 시켰어요.
1: 잘했네.
0: 이 더덕은 빨갛게 안 해도 되잖아, 이거, 그죠?
1: 응.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응. 빨갛게 했어. 응.
2: 근데 왜 두 분은 같이 식사를 안 하세요?
1: 나는 아들 다 먹고 나면은 그건 이제 남으실 내가 먹죠. 어. 오늘은 비가 와서 굴비는 안 꼈어. 대신 내가 나가서.
0: 굴비가 제일 맛있지.
1: 어렸을 때도 굴비 잘 먹었지.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셔가지고서는 또 장손이라고 너무 많이 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벗이 좀 없어요.
2: 어르셨다고?
1: 너무 할아버지들이 귀여워해가지고서는.
2: 아니, 어느 정도로 또 받았길 그렇게 버르셨다고 저요?
1: 할아버지들이 장손이 나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0: 이건 어디서 왔어요?
1: 그거는 정열이가 왔어요. 되게 효자 아들이에요. 다른 집들은 뭐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밖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그래도 매일 와서 아침 먹고 또 자기가 한 일 얘기하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기뻐요.
0: 요즘은 매일 아침 먹으러 가고요. 예전에 이제 밖에 일을 활동할 때는 쉽지 않고 하니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기 왔을 때는 항상 가죠.
2: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0: 아,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2: 회장님, 근데 저기 사진은 뭐 어떤 거예요?

0: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한 살 때. 예. 그러니까 1933년도 사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1: 아니, 할아버지는 여기야.
0: 우리 할아버지 여기.
1: 매년 가야.
0: 여기라고요? 예,
1: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대로 앉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2: 이 사진 옛날부터 보고 가야지. 조상 대대로.
0: 내가 못 뺐어, 몰라.
2: 아, 못 뺐어, 몰라.
1: 아, 그렇지. 뭐, 나지도 않은데, 뭐.
2: 아, 맞네.
3: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백지 수표를 아직 안 보여주셨거든요.
0: 네.
3: 볼까요?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쓰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0: 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숲을 네. 살림의 현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
3: 장으로.
0: 예, 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것의 10분의 1을 제가 이제 받는 조건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3: 임대료로.
0: 그렇죠.
3: 현금이 그래서, 아니라
0: 네.
3: 그 채취한 뭐 더덕이 예를 들어 100개를 채취했다 그러면 10개만 임대료로 받으시는
0: 거예요. 네, 그게 생산됐을 경우에
3: 네.
0: 예,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3: 그러면 사실상 땅을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데
0: 꼭 무료는 아닌 거예요. 10분의 네. 1을 생산해 받으니까 무료는 아닌 거예요.
4: 아니 뭐 네. 거의, 아니라서.
0: 네.
3: 거의 무료인데 현금도 아니고 네. 뭐
4: 나오는
3: 거에 10분의 1이니까 아,
0: 임산물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심는다고 해도 그것을 수확하는 거는 5년 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현금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고 10% 정도로 이제 계약은 됐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안 받는 거고 산을 경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잘 갖고 놓고 밑에 임산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소득되는 길을 어떻게 알게 주겠어? 해보질 않았는데 제 땅에 이모 투계자가 48명 나갔습니다. 48명.

0: 김수행 뭐 하시나?
1: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0: 오늘 뭐 네. 무슨 작업해?
1: 풀 정리하고 있습니다.
0: 아, 여기가 대략 한 2,000평 되지 여기가?
1: 네, 한 2,500평, 3,000평
0: 그래요.
1: 된, 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살림에 좀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8년 전에 그때 강의 듣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가지고 한번 재배해봐라. 네. 덕분에 많이 좋았습니다.
0: 여기 도덕을 심은 장소인데 여기가
1: 네.
0: 여기 언제 뿌렸지 이거를?
1: 이것도 8년 됐죠.
0: 어.
1: 네.
0: 어우. 이런 거 도덕인데 이 도덕이잖아.
1: 어우, 그때 저 아까워서 못 했는데 그동안. 아우 좋은데요?
0: 이 정도면 더덕이 산더덕에 치고 꽤 큰 거예요.
1: 회장님이 좋은 땅 주셔가지고
0: 열심히 잘 하시는 김생이 잘해서 그렇지 뭐.
1: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2: 많이 오시나요?
0: 뭐 많이 온다기보다도 자주 오시는 편인데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도 수료를 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네.
2: 아니 근데 뭐 산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재배하고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임대를 하시거나 이러면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숲은

0: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와야지 관리가 되거든요. 또 사람이 와야지 그 숲이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숲보다는 경영되는 숲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산림의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회장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제가 산을, 조그만한 산을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크게 또 돈은 안 되고, 뭐, 값이 나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아유, 뭐, 뭘 해, 저걸 그냥,
2: 냅둬야지.
1: 그냥 내비두고, 뭐, 누가 와서 뭐 좀, 뭐, 채취를 하겠다거나 그럼 뭐 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산을 잘 경영하고 운영을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0: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은 왜 이렇게 새벽녘이 빨리 오지 않는가,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2: 그럴 것 같아요.
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이 갖고 있는 환경적 기능 외에 숲의 자원과 숲의 생산성을 빼놓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3: 그럼 좋은 일 다 해주시네요.
0: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1: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 산과 숲을 관리하시는 것만으로 진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딨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은 이 같이 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1: 네, 같이 하고 있고요. 어...
2: 나중에 그 82만 평 물려받는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 저 궁금한 게 그 네. 나중에 산을 물려받았는데 아 나는 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 네, 후대에서 우리가 산을 뭐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물려주는 의무가 있지 그것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 바꾸는 건 이제 네, 그들의 몫이다.
1: 그들의 몫이고 네. 나는 곧까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나는 내 속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의 뜻에 따른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다음 장군은 지가 이제 야단 맞는 거지.
0: 회장님한테 산이란 뭔가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산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숲은 산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3: 그냥 주어진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중에 만나러 갔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켰다고.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4: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5: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0: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5: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달리고 있습니다.
6: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0: 이거 유명한 스케일.
2: 너무 잘 알죠.
6: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0: 90년대
6: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겠네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선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의 흙탕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선사태 지무 발견. 선사태 지무 발견. 김상빛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선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영어로 일단 소개를 하자면
1: It is in English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요. Pleasure가 즐거움이에요. Mm-hmm.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pleasure인데요. Mm-hmm.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my pleasure to meet you라든지 to work with you 이런 말들 하는데
1: My pleasure to host the show for you.
0: Yes, my pleasure as well.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즐거운데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할 때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Mm-hmm. 자, 그럼 이게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Yeah.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biggest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0: 네,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리얼리티 TV 쇼를 보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1: Yeah.
0: 이 guilty pleasure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핵심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던 씨의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Jordan's speaking summary.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reality televis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Jordan said,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앞에서 핵심 내용으로 소개할 때는 biggest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거, number one도 비슷한 뜻입니다.
1: Number one.
0: 저의 첫 번째, 1번,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reality television입니다. Yeah. 라고 했어요.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걸 보는 게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 Yeah.
0: 지금 내 시간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생산성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너무
1: right.
0: 즐거워서 멈출 수 없는 그런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많이 해요.
1: Uh-huh.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1: Great,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면 너무 생산성 없는 일이거나 그럴 때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guilty pleasure라고 하는데요. 사전 속에서 그 번역이 보통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번역을 자주 언급하게 될것 같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1: indulge in.
0: 탐닉하다, 마음껏 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즐겨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that I indulge in 아니면 that I enjoy
1: Enjoy.
0: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즐겨하는 것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냐면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as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to
1: To
0: be
1: be.
0: guilty pleasures.
1: Yeah.
0: 다 똑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형태일 것 같고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guilty pleasure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즐겨하는 것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1: Yeah, there's a lot. But her number one, she says next.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0: 중간에 나오는 by far라는 것은 뭐 1위, 2위가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단연 정말 큰 차이로 1등은 뭐냐면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단연 리얼리티 쇼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but the difference is huge
1: It's
0: between
1: huge.
0: number one and
1: And
0: number
1: number two,
0: two.
1: right?
0: Okay.
1: For sure. She says,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0: 중간에 especially American ones라고 했는데 이 ones는 TV shows일
1: Shows,
0: 거예요. 그런데
1: right?
0: 중간에 이 특히 미국 프로그램들은이라는 말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원래 주어는
1: Reality
0: reality
1: TV.
0: TV라서 ones가 나오긴 했지만 are가 아니고
1: No.
0: TV is.
1: Is.
0: 그래서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 Yes.
0: The genre or the category itself is
1: Is.
0: surprisingly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1: Very unrealistic.
0: 네.
1: Unrealistic.
0: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하네요. All right.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1: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0: 단어부터 볼게요. 터무니없는.
1: Outrageous, outrageous.
0: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때, that is outrageous라고
1: Outrageous.
0: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1: Yeah.
0: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겪었거나 했을 때도 쓸수 있는 말인데,
1: Oh, we use it for prices a lot too.
0: 아하.
1: That price is
0: 네,
1: outrageous.
0: 이 가격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비싸요라고 할 때.
1: Yeah.
0: 그래서 터무니없는 outrageous people, 그리고 outrageous
1: Plot lines, a plot line.
0: 네, 그냥 plot이라고 해도 줄거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1: Yeah,
0: That's
1: an
0: the plot.
1: outrageous plot.
0: 네,
1: Yeah.
0: 우리가 그냥 plot이라고도 하는데 소설 같은 거 이야기할 때 plot line이라고 하면 또 똑같은 뜻으로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 줄거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1: Plot
0: lines라고
1: lines.
0: 했는데요. feature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일차적인 번역이지만 이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웹사이트 기능들을 이야기할 때
1: Yeah.
0: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1: Yeah, it's a
0: 뜻으로 많이 씁니다.
1: feature of it,
0: Yeah, it's a
1: right? A
0: feature.
1: part of it.
0: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So she say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0: 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it features 한 다음에 outrageous people and plot lines 했잖아요. and it features fake content.
1: Yes.
0: 가짜 콘텐츠가 a lot of fake content 많이 나와요.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솔직히 가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카메라를 위해서 and for the TV show. 그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정된, 준비된 가짜 콘텐츠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1: Right.
0: 이야기죠.
1: Basically, they're just actors. But they make it seem like it's real.
0: They might not be actors, but they're acting.
1: Or they're
0: Yeah, in
1: acting,
0: some
1: right? Anyone who
0: cases.
1: acts is an actor, man, on
0: True.
1: TV.
0: Yeah.
1: Let's look at what she has to say next.

0: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1: 네. 그래서 방금 바로 앞 문장에서 가짜 콘텐츠, 가짜 이야기가 많다고 해놓고는 but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guilty pleasure인 이유죠.
0: Yeah, it's outrageous,
1: Yeah,
0: but
1: but
0: I like
1: I find myself so
0: it. Intrigued.
1: 네, 그래서 I am intrigued 이건데 저는 거기에 관심을 느낍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대신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약간 관찰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이 I find myself
0: Yeah.
1: 이런 형태인데요.
0: When you find yourself doing something, maybe you didn't intentionally do it, but it just happened that
1: 그렇죠.
0: way. It turns out that way.
1: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처럼 약간의 관찰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And I always 그리고 항상
0: She s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1: If I need to relax, 그냥 긴장 풀고 쉬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또는 그렇게 쉬어야 할 때, I'll just sit down, 그냥 앉아서 뭘 하냐면 binge watch.
0: Binge
1: 한 번에
0: watch.
1: 몰아서 보는 걸 이렇게 말해요,
0: Watching
1: 여러분이.
0: so many episodes in
1: 네,
0: a row.
1: 몇 개부터 binge watch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I would say more than two.
1: More than two.
0: Two is just like I'm catching up, right? You
1: 네.
0: missed two. But three, four, five, that's binge watching.
1: 네. 두 개까지는 그래도 뭐볼수 있는데 세 개부터는 binge watching이라고 볼수 있다고. 그래서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에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0: A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she says,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right? Outrageous things.
1: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있는 그 프로그램들 내용이잖아요.
0: Yes,
1: 네.
0: there are actually programs that I know,
1: 네.
0: one of these for sure,
1: 그래서
0: what she's talking
1: 네.
0: about.
1: 미국에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짧게 뭐몇 단어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ridiculous brides 이것도 그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0: Bridezilla.
1: 네, 있다고 해요. 그리고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감옥에 있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여기서 말하는 crazy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outrageous하고 연결이 되는 좀 신기한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0: Just outrageous, not really real.
1: Not very realistic situations
0: For
1: that would
0: sure.
1: occur in everyday situation.
0: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1: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awful, 끔찍하고 형편없고,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저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해요라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라는 말이에요.
0: It doesn't help me,
1: 네,
0: right?
1: 그런데 어떤 면에서?
0: Intellectually.
1: 지적인 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0: She's not learning anything or benefiting in any way. So she says, next,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1: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0: Mindless.
1: mindless.
0: Mindless.
1: mindlessly, ly를 붙여서 부사로 쓰기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0: Oh, I just did it mindlessly.
1: 네.
0: I don't even know
1: 아니면
0: what.
1: mindlessly just walking around.
0: Yeah. Mindlessly.
1: 네.
0: I'm not going anywhere. I'm
1: 네.
0: just kind of walking.
1: 그래서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그냥 앉아서 좀 쉬어야 하거나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으면 I always pick reality TV.
0: That's
1: 항상
0: right.
1: 리얼리티 TV 쇼를 골라서 본다고 하네요.
0: The most mind-numbing thing you could ever watch.
1: So that is her number one guilty pleasure.
2: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0: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one's number one 뭐뭐뭐라고 하면 가장 큰 첫 번째의 1번의 뭐 이런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do not do anything for 아니면 doesn't do anything for 하면 뭐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s number one, 그 다음에 명사를 붙이면 가장 큰 첫 번째의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으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라고 하려면 That's our number one enemy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at's our number one enemy. That's our number one enem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 1번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거. Her number one goal.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One last time.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0: 그 다음 패턴은 do not do anything for라는 패턴을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불만이 제 커리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해가 됐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Their complaints, 그들의 불만들,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건 당신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당신의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다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Great. Perfect. So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0: 네,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리얼리티 TV를 즐겨 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about to indulge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have a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0: 네, 둘 다 길지 않은 글이었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 Bella says,
0: I'm about to 라고 하면 나 이제 뭐뭐 막 하려는 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나 이거 볼 거다라고 글을 쓰고 있네요. Indulge in, 즐길 거다, 즐겁게 볼 거다.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리얼리티 TV를 볼 거다.
1: That's right.
0: 그 다음,
1: Paige says,
0: I have a guilty pleasure. 남에게 말하기 창피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리얼리티 TV,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입니다.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서로 싸울 때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1: Especially when wigs go flying. I like it too.
0: 가발 떨어지고.
1: Yeah, someone is like,
0: fuck. Okay.
1: All right.
0: Interesting.
1: All right. So we had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네.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some useful thing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네,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또는 남들에게 말할 때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창피함이 느껴지는 그런 즐거운 활동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이 영어의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 Yes.
0: 자, 오늘은 어떤 guilty pleasure가 소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Perfect.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i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0: 네. Guilty pleasure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There's a particular kind of soda I like. 제가 좋아하는 특정 탄산 음료의 종류가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탄산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빌리 씨입니다. 네. Who's from the USA.
0: 네, 그럼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빌리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어떤 디저트 종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Billy said,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0: 네, root beer float, root beer float라고 그냥 번역을 해둘게요. Mm-hmm. 그냥 디저트 이름이니까.
1: Yes.
0: 그래서 root beer는 맥주는 아닙니다.
1: Yeah, it's not actual like alcoholic beer, 네. but it's just like a soda made from a root. And it tastes so good.
0: 네, 그냥 번역하자면 뿌리 맥주처럼 될 텐데 그냥 yeah. 루트비어라고 불리더라고요. Mm-hmm. 약간의 생강맛도 나면서 한약 느낌도 좀 나면서 탄산수로 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1: Think about like ginger and 깻잎 mixed in with sugar.
0: 네,
1: and 그래서 탄산물.
0: 네, I don't know. 아무튼 이거는 마셔봐야만 알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mm-hmm. 앞부분이 재밌어요. When I feel like a soda, 이것도 mm-hmm. 이따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소다, 탄산 음료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보다는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라는
1: yes.
0: 뜻입니다.
1: When you want to drink it.
0: Yeah.
1: When you feel like something, you want to eat it or drink it. I feel like yeah. Korean food
0: 네.
1: today.
0: 그러면 나는 한국 음식 같은 기분이 든다가 아니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1: yes.
0: 뜻이에요.
1: I am not bibimbap, but I want to eat bibimbap.
0: 네, 그래서 탄산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뭐뭐 만한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원한 루트비어 플로트만한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최고예요라는 뜻이에요.
1: I haven't had one in so long. I'm gonna have to find one.
0: Yeah, good luck.
1: All right, perfect. Bu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When I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 a nice cold root beer float.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But when he does, he says,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1: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But when I do feel like 앞에 나왔던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두가 mm-hmm.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0: yes.
1: 이야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When I feel like a soda 이렇게 하면 되는데
0: right.
1: 앞에는 안 마신다고 해놓고 그런데 마시고 싶을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0: right.
1: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0: yes.
1: 두가 들어갔죠. When I do feel like a soda. Mm-hmm. 그런데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어질 때면 mm-hmm.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Mm. Float가 들어간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말 그대로 떠 있죠.
0: Yeah,
1: float.
0: The ice cream floats on top of the soda so 네. deliciously.
1: 네, 물론 떠 있지 않고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뭔가 둥실둥실 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0: Yeah, it floats
1: float?
0: a bit.
1: Yeah, a bit. Yeah.
0: yeah. Until it melts completely and stuff.
1: Exactly.
0: Yeah.
1: 그래서 비슷한 음식이 아포가토도 그렇게 커피를
0: oh, yeah.
1: 이용한 어떤 일종의 float잖아요.
0: Avocados are really good
1: exactly.
0: too.
1: Exactly. So we're talking about any type of beverage that has a scoop of ice cream in it.
0: Mm-hmm.
1: 그걸 이제 무슨 무슨 플로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루트비어를 넣었기 때문에 루트비어는 탄산음료의 일종이고 그걸 넣었기 때문에 루트비어 플로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There's nothing like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요약 문장에는 좀 다른 게 나왔었어요. There's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라고 했는데요. 같은 의미죠. 이거 말한 게 없다. 그리고 아까 그 nothing that does it for me like는 그것만큼 뭔가 만족시켜주는 게 없다.
0: It's like nothing is more satisfying than this, basically.
1: 네,
0: or nothing
1: 그렇죠.
0: satisfies me like it. There's nothing like this. It means this is the best.
1: This is the best. 이게 최고다라는
0: yeah.
1: 뜻이죠.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0: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1: Now, 그런데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m-hmm. Despite its name, mm-hmm. 이름에도 불구하고, mm-hmm. 즉 이름은 루트 비어지만,
0: beer.
1: root beer isn't beer at all.
0: Mm-hmm.
1: 루트 비어는 비어가 아니에요. 전혀 맥주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0: right.
1: 없어요.
0: Mm-hmm.
1: 그리고 despite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in spite of가 있는데요.
0: Mm-hmm.
1: 이 두 개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of가 있고 하나는 없다 보니까
0: mm-hmm.
1: 가끔씩 이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쓴 문장 중에 despite of를 쓰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despite 뒤에 of가 들어가면 네, 부자연스러운
0: yeah.
1: 말이 됩니다.
0: You want to take it out, right?
1: 네.
0: Just despite something.
1: 네,
0: in spite of.
1: In spite of, despite. 아예 다르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0: Right. He describes it to us.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1: It's a sweet, 달고, herb-flavored, 허브 맛이 나는 소다, 탄산음료인데 그런데 어떤 탄산음료냐면 that's difficult to describe, 묘사하기 힘든 탄산음료예요.
0: Mm-hmm.
1: To people who have never tried it before, mm-hmm. 아니면 who have never tasted it before.
0: before.
1: 그래서 한 번도 맛을 안 본,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에게는 묘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종류의 탄산음료입니다.
0: This is very true.
1: Yeah.
0: If you see it, just try it for yourself or order it online.
1: 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0: Yeah, you can.
1: 네, 그래서 루트비어 한번 찾아보시면 좀 mm-hmm. 특이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Mm-hmm. He says,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1: Yeah. 여기서 사실 guilty pleasure라고 부르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비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Not
1: guilty
0: really.
1: pleasure라고 부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창피한 나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0: right.
1: guilty pleasure는 뭐 그냥 탄산음료 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0: yeah.
1: 좀 가벼운 수준에서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Yeah,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for desserts and sweets
1: yeah.
0: as well. Like, you know, this kind of cake is my guilty pleasure. Like,
1: yeah.
0: it's bad for your body
1: mm-hmm.
0: to have it, but you have it anyway. You enjoy it.
1: Yeah, because you like it and it tastes good,
0: mm-hmm.
1: right?
0: Mm-hmm.
1: It's my guilty pleasure. 저에게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mm-hmm. 즐거움인데, but it tastes so good.
0: Mm-hmm.
1: 정말 맛있대요.
0: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0: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0: make a root beer float.
1: 그리고 루트비어 플로트를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Super simple. A root beer float라고 했어요. 하나로 셀 수 있죠. 한
0: yeah,
1: 잔,
0: you count it.
1: 두 잔, 뭐.
0: I'm having a root beer float.
1: 그렇죠. 1인분, 2인분. 그래서 a root beer float라고 했습니다. Mm-hmm. 만약에 굳이 어떤 단위를 넣어서 어떤 유닛 같은 걸 넣고 싶다면 right. it's super simple to make a glass
0: Oh, yeah.
1: of root beer float 할 수 있겠고요.
0: A glass of root beer float. Some people put it in a bowl. So a bowl.
1: A bowl of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0: But it 다, feels weird.
1: 네, 다 빼고 그냥 an ice cream처럼. Yeah. 아이스크림 하나처럼.
0: It feels more natural if you just say a root beer float, right? Great. He says next, let me demonstrate.
1: Let me
0: demonstrate.
1: 네.
0: Demonstrate.
1: 보여주는 거예요.
0: Mm-hmm.
1: 그래서 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0: Okay. For example, you could say like this.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1: He demonstrated how to use the software. Mm-hmm. 이런 예문을 굳이 만들어서 가져온 이유는 mm-hmm. 이 demonstrate가 보통 he demonstrate 대신에 show를 쓰고 싶으면
0: oh, yeah,
1: he showed how to use the software보다는 he showed me라든지 he showed us라든지 뭔가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나올 건데
0: right.
1: demonstrate는 그냥 쓸 수가 있고
0: yeah.
1: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결제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mm-hmm. 사용하기 전에 mm-hmm.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demonstrate 하기 위한 이걸 짧게 줄여서 demo라고 하죠.
0: Yeah. Demo. Yeah, so a demo is just a demonstration of the software or program or whatever
1: 네.
0: it is.
1: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 demo version이라고 한다든지 yeah. 이렇게
0: it's
1: 부릅니다.
0: It's for demonstration purposes.
1: 네, demo라는 것이 demonstrate, demonstration에서 왔다는 거 기억해 mm-hmm. 주시면 좋겠어요.
0: Yeah. So he goes on to demonstrate how to make a root beer float.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which I don't have.
1: 먼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요. 여기서 한 숟갈.
0: Scoop. Scoop.
1: 네,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Mm-hmm. 그리고.
2: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0: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1: 그리고 이 컵 나머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Mm-hmm.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루트비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컵에 루트비어를 채웁니다. 여기서 mm-hmm. 어떤 것을 채울 때 그냥 사실은 fill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데 mm-hmm. fill up 많이 쓰더라고요. fill하고
0: yeah.
1: up을 같이. 그래서 만약 fill 다음에 up을 바로 붙이는 게 편하시면 you fill up the rest of the glass 하셔도 되고요.
0: Yeah.
1: 여기서처럼 나중에 up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0: yeah.
1: 똑같아요. With yeah. 무엇을 가지고 채우느냐? root beer로 채우는 거죠.
0: Perfect. And he says next,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1: 네, 여기서 now도 이제, 지금이란 뜻이 아니고 물론 네, 물론 of course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루트비어는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섞지 않아도 루트비어 플로트로 안 만들어도 그냥 on its own,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맛있어요.
0: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0: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1: On its own, 그냥 자체만으로도 맛있지만,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추가하면 그거 자체가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여기서 말하는 takes it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이 루트비어의 맛
0: Yeah, 맛의 수준, of the root beer,
1: 예, 예, 맛의 right? 수준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준다. 그러니까 더욱 더 맛있어진다.
0: Yeah, it makes it taste more delicious.
1: Even better.
0: Yeah, even better. Perfect. And lastly, he says, "And you're done. Bottoms up." That hits the spot.
1: Demonstration complete.
0: 그래서 my glass is empty, Billy.
1: And you're done. 다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말해줄 때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You do this, you do that, and you're done. 이러면 끝이에요. 막 단계가

0: 단계가 있는데 and you're done.
1: No.
0: 좀 안 어울리죠.
1: No. It's something that is relatively short 네, 네. to do or 네. easy, simple.
0: 네. 간단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많이 쓰는 mm-hmm. 표현인 것 같고 마름섭 쭉 들이키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 that hits the spot. Something hits the spot. 정말 가려운 곳을 딱 긁어 줄 때나 아니면 oh, 정말 목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들이켰을 때 right. 그때 느끼는 아 끝내준다.
1: Yes. Basically you had a need mm-hmm. and that need was filled. Whether 맞아요. it was hunger or needing to scratch
0: 그렇죠.
1: or anything.
0: 그럴 때 쓸 수 right. 있는 말이 아 시원해 라고 할 때 쓸 수 mm-hmm. 있는 말이 that hits the spot 입니다.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2: Everyone knows that soda is 100% empty calories, so I try not to drink it too often. But when I do feel like a soda, there's nothing like a root beer float. Now, despite its name, root beer isn't beer at all. It's a sweet, herb-flavored soda that's difficult to describe to people who've never tried it before. It's my guilty pleasure, but it tastes so good. And it's super simple to make a root beer float. Let me demonstrate. First, you take a scoop of vanilla ice cream. Then, you fill the rest of the glass up with root beer. Now, root beer already tastes pretty good on its own, but adding the vanilla ice cream just takes it to the next level. And you're done. Bottoms up. Ah, that hits the spo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when I feel like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뭐뭐처럼 기분이 뭐 들 때, 뭐뭐 같은 느낌이 들 때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음식 같은 걸 넣어서 뭐뭐를 원할 때, 마시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으로 there's nothing like를 또 이용해 볼 건데 뭐뭐만한 게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이 두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hen I feel like a 뭐뭐를 원할 때를 이용해서 저는 쉬고 싶을 때, 휴식을 원할 때 앉을게요. 저 쉬고 싶을 때 앉을게요.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I'll sit down when I feel like a break.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리고 이번에는 변화를 한번 원해 볼게요. 저는 변화를 원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요.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변화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고 변화를 원할 때. When I want a change. 이겁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1: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One more time. When I feel like a change, I try something new.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뭐뭐만한 것이 없다, 무엇이 최고다라고 할 때, There's nothing like를 쓸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바닷가, 해변만큼 좋은 게 없죠?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발음 연습이요.
1: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There's nothing like the beach.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에는 조금 더긴 말을 넣어볼게요. 친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최고다. 그것만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ere's nothing like 뒤에 그냥 단순 명사 대신에 Hanging out with your close friends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어봐 주세요.
1: There's nothing like hanging out with your close friends. There's nothing like hanging out.

0: 네, 오늘 루트 비어 플로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길티 플레저가 같은 문장에 쓰인 소셜미디어 포스팅들이 많더라고요.
1: Yeah,
0: 많은
1: because it's so
0: 사람들이
1: good.
0: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몸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1: Yeah.
0: 보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A burger, onion rings, and a root beer float. It's fast food done right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one glass filled with vanilla ice cream, and mix.
0: 네,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1: Brandy says,
0: 버거랑 onion rings, 네, 그러니까 양파링, onion rings 하고 and a root beer float. 딱 햄버거 먹으러 가서 버거 있고 onion rings 있고 여기에 이제 마치 밀크쉐이크 대신해서
1: Yeah.
0: 루트 비어 플로트 딱 있는 게 상상이 되시죠? It's fast food done right. 뭔가가 done right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한 거다.
1: Yeah.
0: 네, 최고다. 네. And a guilty pleasure of mine when in San Francisco.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는 나는 딱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정말 제대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좀, 몸엔 안 좋지 않나라는
1: Yeah.
0: 약간의 guilty feeling도 있다는 거죠.
1: Yeah, you feel guilty after eating it. You
0: 네.
1: have to say sorry to your body. Manye says,
0: My new guilty pleasure is a root beer float. 새로 생긴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root beer float다 하면서 one glass filled with root beer 한 잔, 뭐한 컵 하나는 root beer를 채우고 한쪽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채워서 섞으면 된다는 거죠. Just like Billy
1: Remix.
0: demonstrated.
1: Just like he demonstrated.
0: Yep.
1: Okay, so these wer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Everyone, go out and try root beer, and we will see you next time,
0: 네,
1: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welcome to the new season.
1: 유후!
0: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시즌에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더욱 또 생활 밀착형 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1: 네네.
0: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1: 예.
0: 조금 흥분되는 느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특히나 이제 일상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되다 보면요.
0: 네.
1: 우리가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0: right.
1: 생활하면서도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문득 영어로 저희가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0: Exactly.
1: 아 그렇게 또 저희가 습관을 잡아가면 되겠네요.
0: 아 하나의 그 아 이거는 나의 라이프의 일부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가정 영어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어린 동생 재우기 대작전입니다.
1: 오.
0: 자, 지금 어린 동생이 이제 드디어 잠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뭐 엄마, 아빠와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1: 대화를 하면 안 될 텐데요.
0: 아 그럼요. 조용히 해야겠지만.
1: 네네.
0: 자,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아이고.
0: 아, 그럼 말을 너무 크게 한
1: 지금 또
0: 거예요.
1: 여러 번깬 상태인가 봐요.
0: 이미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네.
1: 그렇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이러면서. 왜냐면, 아기들은 왜뭐 잠을 안 자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1: 자꾸
0: 뭐 이런
1: 울어.
0: 궁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아니,
0: 그쵸?
1: 그럼요. 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로서.
0: Right.
1: 쟤는 왜 졸려올 텐데 안 자지?
0: 궁금할 수 있거든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린 동생이 잠들었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Mom, why you finally fell asleep?
3: Shh.
2: 'Why you finally fell asleep, Mom?
3: 동생 또 깨울라.
2: 응?
3: 응?
2: Sorry?
3: 동생, 마유.
2: Mayu, fell
3: 마유.
2: asleep.
3: Be quiet. Wake up again. Shh. 에?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3: Why?
2: Why do babies
3: 응.
2: wake up so
3: Easily.
2: easily,
3: Ah.
2: like suddenly?
3: 그래, 애들이 그렇게 쉽게 깨, 원래. 너도 아기 땐 그랬어.
2: Why?
3: You too.
2: Me too.
3: You baby. When you were baby, wake up.
2: Really? Easily?
3: You too. Mayu,
2: Oh.
3: same, right?
2: 마이 새끼.
0: 쉿. 네.
1: 아유.
0: 학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1: 그쵸,
0: 있습니다,
1: 그쵸.
0: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이 잠든 거예요.
1: 아유.
0: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마유가 마침내 잠들었어요. 마유가 아이인 거예요.
1: 축제거든요, 이렇게
0: 아,
1: 되면.
0: 축제.
1: 네, 축제예요. 조용한 축제. 빈술에는 요란해요.
0: 아,
1: 네.
0: 조용한 축제.
1: 맞습니다. Mom, Mayu, fell asleep. 오, 그러면 여기가
0: 네.
1: 이 마침내에 해당되는

0: 글이 없네요.
1: 뭔가 동사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네. 마침내.
0: 잠 들었다. 어허. 마유가 마침내. 어허. 마유 마침내는
1: 드디어.
0: At last.
1: 오케이. 오호.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에요.
0: 드디어.
1: At last.
0: 딴딴따라단.
1: 오케이. 자,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으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일단은
0: 아,
1: at last도 좋아요. 마유가
0: finally
1: fell asleep. 자, at last. 이거는 보통 에. 영화 같은 데서 오. 전사들이 at last.
0: 오.
1: Our time has come. 우리의 시간이 왔다. 너무 이런 느낌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finally라는
0: finally.
1: 표현 알고 계시죠? 자,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과거형으로?
1: 맞습니다.
0: 네.
1: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잠든다. 아니니까 fall의 과거형
0: fell
1: 써서 fell asleep, 잠들었다. 자, 그래서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0: 네.
1: 얘는 하나의
0: 세트.
1: 세트입니다. 덩어리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는 fall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그래서 fall 대신에 잠들었다라고 쓰려면 fell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거는 영어에서는 사실
0: 네.
1: 나는 잠들 수가 없다. 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0: 네, 네.
1: Right. 할 수 없다라는 조동사 뭐예요?
0: Can.
1: Can't. Right? 잠들다는 다시 한번.
0: Fall asleep.
1: 그러면 아, 나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마디로 나 잠이 안 와.
0: I can't fall asleep.
1: There you go. That's it. I can't fall asleep. 너무 더워서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그녀는 잠들었어.
0: 오.
1: 근데 엄청 빠르게. 자, quickly를 드릴게요.
0: 네.
1: 오케이? 그녀는 잠들었어. 엄청 빠르게.
0: She fell asleep quickly.
1: Quickly. So quickly 하면
0: so quickly.
1: 조금 더 양념을 칠 수 있죠. 그렇죠?
0: 네.
1: 엄청 빠르게.
0: Mm-hmm.
1: 자, 이런 식입니다. 단순하게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제를 바꿔가면서.
0: 네.
1: Right? You guys, 소리 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Right? I can't fall asleep.
0: I can't fall asleep.
1: Oh, she fell asleep so quickly.
0: She fell asleep so quickly.
1: All right.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Fall asleep 같은 경우에는 딱 잠드는 그 순간의 동작을 강조해줘요.
0: 네.
1: 그래서 잠들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fall 대신에 비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0: 뭐
1: 예를 들어, she is asleep. All right.
0: 오.
1: I was asleep.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쓰면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0: 얘기해요. 아, 네네.
1: 뿅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기는 잠들어 있어. 그러면 이미 잠든 상태죠.
0: 네.
1: 그때는 얘를 쓰면 어색해져요.
0: 오.
1: My baby falls asleep 이러면 내 아기는 원래 잠든다.
0: 아,
1: 이상해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my baby is asleep.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다.
0: 예.
1: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동작 강조, 상태 강조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0: 네.
1: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0: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1: Alright. 근데 아이가 모르고 소리를 좀 냈나 봐요.
0: 저런.
1: 아, 그랬더니 동생 또 깨울라.
0: 아,
1: 깨면 어떻게 돼요?
0: 깨면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1: 다시 처음부터.
0: 예, 이렇게 잠들었다 깨면 또 막 두 시간 걸려요.
1: 맙소사.
0: 때로는. 네. 예. 자, you will wake him up again. 네가 깨울 거야 그를 다시. 여기는 뭐 나눌 데가 없는데요.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1: 오케이. Wake up도 들어가고.
0: 맞아요. 여기 그러면. 쉬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1: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0: 그죠?
1: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위성어 느낌 한 세 개 써볼까요? 네 개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지금
1: 많이 네,
0: 경고,
1: 당황했군요
0: 경고
1: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여러 개 썼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0: 오.
1: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기를 만약에 글로 표기를 해야 된다면 원하는 만큼 H를 넣기도
0: 네.
1: 해요 실제로 오케이 자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SHH까지 보통 씁니다. 표기를 할 때 이게 쉬, 조용이라는 느낌. 물론 이제 하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쉬, 소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쉬 하잖아요.
0: 네.
1: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wake him up again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wake가 나왔는데 우리가 wake up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0: 일어나는 거예요.
1: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네. 차리고 아침에 그렇죠? 근데 내가 wake up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0: wake up 시키면 그 사람을
1: 깨우는 게 되죠.
0: 깨우는 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깨는 거든 뭐 남을 깨우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wake의 과거형, PP형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1: 어허,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났어 할 때, woke up.
0: 아, woke up.
1: 그리고 분사는 waken 아니에요?
0: 오.
1: Yes.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0: Very close.
1: 어?
0: Very close.
1: 워크네요.
0: Woken. Yes. 그리고요, 주의하셔야 될
1: 워크인.
0: 게, 이 과거형 발음할 때요, walk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걷다잖아요.
1: 워크.
0: walk, right? Walk. So, I walk up.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 woke up. 거의 오에 가깝게 발음하는
1: 오, 와, 이거
0: 겁니다.
1: 진짜 몰랐어요.
0: Right. 처음 느낌이죠, 그렇죠?
1: 네.
0: So, 한번 해볼게요. Woke. Woke up.
1: Walk up.
0: 지금도 조금 벌려졌어요.
1: 어려운데요?
0: Right? 완전히 이 모양 모은 느낌으로 woke up.
1: Walk
0: woke up.
1: up.
0: 한번 다시 해볼게요.
1: Walk up. Walk up.
0: 지금 또 너무 모으라니까 업도 업 이렇게
1: Walk
0: 되는데
1: up.
0: 이게 트레이닝이 많이
1: 아우,
0: 필요합니다.
1: 껍데기
0: 오케이.
1: 먹고 싶네요. 자꾸
0: 천천히.
1: 껍껍하니까.
0: Walk up. Alright.
1: 네.
0: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우는 거. Wake someone up.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명사, 예를 들어 him, her 이런 거는 무조건 가운데 넣어야 되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일반 명사가 나왔다. The baby, right? My husband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건 가운데 넣어도 되고 밖에 빼도 돼요. Wake up someone. 이것도 가능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 깨우지 마. 나 깨우지 마.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1: Don't wake me up.
0: 그렇죠. Don't wake me up. Wake up me는 안 돼요.
1: 네.
0: 대명사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로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우릴 깨우셨어. 자, 깨우, 과거네요.
1: Mm. 그죠? Mom
0: Mom.
1: woke us up.
0: Mom woke us up. 이런
1: Mom
0: 식으로.
1: woke us up.
0: 남한테 우리 엄마가 하면 my mom 해도 되지만요. 그냥 뭐 가족끼리
1: 네.
0: 엄마가 할 때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마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So, 중요한 건, 얘네들 대명사니까 무조건 가운데.
1: 네.
0: 일반 명사는 밖에도 상관없다. 자, 읽어볼게요. Don't wake me up.
1: Don't wake me up.
0: Mom woke us up.
1: Mom woke us up.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뭐냐면, 남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재운다. 왜냐면 많은
1: 오.
0: 분들이 깨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알고
1: 알죠.
0: 계시더라고요. 네, 재운다라고 할 때는 put someone to sleep.
1: 아.
0: 슬립적으로 가져다 논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쵸?
1: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0: Right.
1: 또.
0: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번엔 할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Shh. You wake him up again.
1: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0: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아기들은 왜 이렇게 쉽게 깨요?
1: 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조금 어린이 나이대가 되면 한 7살, 6살 이때가 되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자.
0: 야, 이런 느낌이에요.
1: 셔틀버스가 지나가요. 예.
0: 그런데 완전 아기다.
1: 그쵸. 너무 베이비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0: 예민하네요.
1: 반응하기도 하죠.
0: 오케이, 오케이.
1: Why do babies wake up so 쉽게? 쉽게니까 그거겠네요. Easily. Easily.
0: easy도 아니고 easily, 어?
1: Yeah, 쉽게니까.
0: 뭔가 부사의
1: 부사로 가야
0: 느낌.
1: 돼요.
0: 오케이.
1: ly를 꼭 붙여요.
0: Alright. 자, why가 나왔으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y? 한 다음에 이제 질문 어순이 들어가요. Do babies wake up? 아기들이 깨어나나요? 자, 거기에 양념을 착착 치면서 so early. easily, I'm sorry. easily.
1: easily.
0: 쉽게. 맞습니다.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1: 네.
0: 부사로 바꿔서 easily.
1: easily.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남을 깨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1: 깨는 거
0: 깨는 겁니다.
1: 스스로
0: 여기서는. 둘다
1: 네.
0: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Wake up and get up 있어요.
1: 네.
0: 네, 보통 너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할때 둘 다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정확하게 만약 굳이 구분을 해야 된다면 wake up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안 움직여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1: 아하.
0: 의식이 딱 돌아온 거. 네. 그게 바로 wake up입니다.
1: 네.
0: 근데 get u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을 이제 정말 일으켜서 침대에서 나오는 것까지
1: 됐겠다.
0: 포괄적으로 또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아무튼 부사를 지금 썼는데 부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용사는 보통 우리말로 만약 직역을 하면 뭐뭐 한이잖아요.
1: 네.
0: 근데 부사 같은 경우에 뭐뭐
1: 게
0: 하게
1: 하게
0: 그렇죠. 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쉬운이 아니라 쉽게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렸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뭐예요? 그녀가 달렸다.
1: She ran.
0: She ran. 근데 그녀가 빠르게 달렸다. 그러면
1: She ran quickly.
0: 어, quickly도 좋고 fast.
1: Fast.
0: Fast. Fast가 속도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1: Oh.
0: 어떻게 할까요?
1: I study so hard.
0: Really, uh-huh, really hard.
1: Really
0: so hard.
1: hard.
0: 이런 식으로 부사는 뭐뭐 하게입니다.
1: 네.
0: Right? So 여기서는 fast 같은 게 형용사 이런 게 헷갈리는 이유가
1: 맞아요.
0: fast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거든요.
1: 되고.
0: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법과 책과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1: 네.
0: 훨씬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1: hard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로도 이렇게 쓰이는 건가요?
0: hard도 something is very hard. Yes, yes, yes.
1: 어려움도
0: All right,
1: 되고.
0: Right. 이거는 어려운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란 뜻이에요.
1: 열심히.
0: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She ran fast.
1: She ran fast.
0: Mm-hmm. I studied really hard.
1: I studied really hard.
0: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런 것도 필기해 주시면 좋아요. 뭐냐면
1: 네.
0: baby. baby 뭐예요?
1: baby 아기요.
0: 아기죠.
1: 네.
0: 아기일 경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핑 같은 거 가면
1: 예.
0: 친구 아기 선물을 살 때 사이즈를 헷갈려하죠, 그쵸?
1: 그쵸.
0: 그때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1: 네, infant, 완전.
0: 그리고 toddler. Right? 근데 아마 보통 토들러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우리말로만?
1: 우리말로 진짜. 성이 토고 이름이 들러예요.
0: 들러인 것처럼. 네. 그렇죠. 자, infant라고 하면은 아기 중에 어떤 아기일까요?
1: 신생아.
0: 맞아요. 신생아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린 바닥에서 파닥파닥 하는 그
1: 정도. 100이 이전의 아기들
0: That's
1: 정도?
0: Right.
1: 네.
0: toddler는 어느 정도죠, 그래도?
1: 한 2, 3세?
0: 맞아요.
1: 돌 지난?
0: 약간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
1: 네.
0: 정도의 느낌을 이제 toddler라고 toddler.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좋죠.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1: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자, 이랬을 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1: 그쵸.
0: 아유,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원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0: 기억을 못해요.
1: 네, 맞습니다. You were too.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Uh-huh.
1: When you were a baby.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그랬어.
0: 문장이 꽤나 길어졌어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0: 거의,
1: 붙은 거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면은 너도 그랬다. 그랬다니까 너는
0: 많은 분들이 이거
1: 네.
0: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래. 이러면
1: 너도 그래.
0: 어? 그래? 예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예 상상이 안 갈 수 있습니다.
1: 너도 그랬었는데 지금 were가 나왔으니까 저 사실 like that 하고 싶거든요.
0: Like that?
1: 너도 그랬었다.
0: Okay.
1: 그렇게 됐었어.
0: 이거 맞추면 제 학생 중에 최초입니다.
1: 진짜요? You are that 할게요.
0: 하지만
1: 그냥.
0: 물론 잠깐만요. 아니,
1: 네?
0: 근데 최초다 아쉽네요.
1: 어? 왜요? Like예요 그러면?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Like that 한번 해볼게요.
0: 왜냐면 최초가 되게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1: 아...
0: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1: 아닌 것 같아 이것도요.
0: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어?
0: 최초입니다.
1: 우와!
0: 오케이, 지금 맞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 틀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It's okay.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1: 와.
0: Okay. So like라고 하는 게 좋아하다도 되지만 like는 뭐뭐 같은도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 또한 그것 같았다라는
1: 네.
0: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like 대신 어느 정도 덩어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는 like 대신이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혹은 이런
1: Like this겠네요. 그러면 like this.
0: 자, 정답.
1: Yeah.
0: So 뭐 예를 들어 댄스 동작 같은 걸 배울 때 그런 instructions 같은 게 있죠. 어떻게
1: 그쵸.
0: 추라는 거. 그랬을 때 move your hand like this.
1: 맞아요.
0: Like this. 이렇게잖아요.
1: 어, 그렇게는 안 해요. 어, 누구도.
0: 저만의 댄스예요. 좀 무시하시면 안 돼요.
1: 네, 죄송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like this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0: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you are like that. Okay, 알겠어요.
1: 예.
0: You are like that too. 그리고 you were a baby가 무슨 말이에요? You were a baby. 너는
1: 너
0: 아기였다. 아기였다. 뭐
1: 어,
0: 이런 뜻이잖아요.
1: 아기였다.
0: 근데 지금 두 개가 합쳐졌죠.
1: 네.
0: 이게 바로 when의 힘입니다. When. 자, 볼게요. when을 쓰고 평소문 원순을 써주면 평소문일 때, 뭐뭐일 때라는 뜻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2에서.
1: 그쵸.
0: 근데 이거를 거의 두 배로 늘려줬죠. 와. 이게,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말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1: 네.
0: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왜 길게 말 못하고 끊지? 그거에서 뭐 죄책감 가질 거 전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1: 네.
0: 확장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예요.
1: 예.
0: So that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걸 말할 때.
1: 그걸 말할 때?
0: Uh-huh.
1: When you say like that.
0: 아, 그냥 say that.
1: Say that.
0: When you say that 이러면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 그 말 자체를 할 때라는
1: 아,
0: 뜻이에요.
1: 아, 맞아요. 그랬던 okay. 것 같아요.
0: So when you say that.
1: When you
0: 그러면
1: say
0: 이건
1: that.
0: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You, when you, when you lied.
0: 나에게?
1: Me.
0: To me.
1: To me.
0: When you lied to me. 자, 그러면 when 부분을 해봤죠?
1: 네.
0: 전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난 슬퍼. 내가 그걸 말할 때.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그죠? I'm sad when you say that. 이 얘기는 너 그런 말할 때 나 진짜 슬퍼져.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난 화가 났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과거형으로?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그렇죠. I was mad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1: 네?
0: when you lied to me. 그렇죠. 언제?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그렇죠.
0: 문장이 뭐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진짜 영어 잘하는 느낌 나요.
0: Oh yes. 이거보다 더 나중에 길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1: I'm sad when you say that.
0: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1: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쉿, 동생 또 깨울라.
1: 쉿,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두 번째는요. 너도 아기 땐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Mom, Ma, you finally fell asleep.
2: Shh, you'll wake him up again. Shh, you'll wake him up again.
3: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2: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ake someone up입니다.
1: 네.
0: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깨우셨어. 과거형으로
1: Mom woke us up.
0: 그렇죠. 과거형으로요. 자, 날 깨우지 마, 날 깨우지 마.
1: Don't wake me up.
0: Don't wake me up. 아, 동생 또 깨울라. 자, 남자 동생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넌 그를 또 깨울 거야.
1: You will wake him up again.
0: 그렇죠. You wake him up again. Mm-hmm.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Mom woke us up. Don't wake me up. You wake him up again. 네, 다음은요. When 평소문. 여러분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슬퍼. 난 슬퍼 일단.
1: I'm sad.
0: 당신이 그걸 말할 때.
1: When you say that.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난 내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화가 났어. 난 화가 났어. 과거.
1: I was mad.
0: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을 때.
1: When you lied to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너도 아기 땐 그랬어. 너도 그랬어.
1: You were like that.
0: 그렇게 또한.
1: When
0: to,
1: you were
0: to 해서.
1: You were like that. You were like that too.
0: 그렇죠.
1: When you were a baby.
0: When you were a baby. There you go. So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같이 읽어볼게요. I am sad when you say that. I was mad when you lied to me.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Okay,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5: Shh, you'll wake him up again.
4: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5: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0: 네,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om, Mayu finally fell asleep.
7: Shh, shh. You will wake him up again.
6: Oh, why do babies wake up so easily?
7: You were like that too when you were a baby.
6: Really? Mm. Me?
0: Oh. 시즌 첫날부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와, 이게 출발이 너무 산뜻한데요?
0: 아, 출발이 반이잖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Go and grab a coffee 였습니다.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1: 네.
0: Wake someone up.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어,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라고 할 때 wake up 뭔가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문장
1: 아마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와,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1: 응?
0: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1: 응?
0: Same.
1: Huh? 응.
0: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와,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어, it's okay.
1: 응,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어,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Early
0: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0: don't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1: Yeah.
0: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피곤해.
0: 네. 아, 오늘 표현들은요.
1: 예.
0: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0: That's
1: 되네요.
0: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0: 오.
1: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1: 예.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근데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그쵸?
1: 네.
0: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1: 네.
0: And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오버슬립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네.
1: 너무 놀랍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오버슬립. 그런데 슬리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왜 이런

0: 있잖아.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1: Slip
0: 이걸 쓰는
1: in.
0: 겁니다. 이거
1: 오.
0: sleepy는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예.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1: 늦잠
0: 늦잠
1: 자.
0: 자. 막 이런 느낌.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쵸.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뭔가
1: 예.
0: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잊어버리는 거.
1: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1: 거.
0: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et. 그럼 나뭐 잊었다. 나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comes
1: 오.
0: back이 아니라 came
1: Came back.
0: back.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오케이?
1: 오.
0: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이 느낌
1: 아유,
0: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0: 그러니까
1: 했을까? 너무 많이
0: 이게
1: 피곤하시네.
0: 정말 무서운 게한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0: 아하.
1: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I,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I 누르다.
0: 일단은
1: 그러면,
0: 뭔가 그렇죠. 이거 사실
1: 네.
0: 덩어리 표현이기는 해요.
1: 그쵸. 아,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오케이.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오케이.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1: Alarm.
0: 누르다.
1: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hit snooze.
1: 스누즈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스누즈라고 해가지고. 자,
1: 오.
0: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1: 네.
0: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1: 맞아요.
0: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1: 아,
0: 굉장히
1: 프레스.
0: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1: 아.
0: 힛을 쓰면 제 말은 프레스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1: 예.
0: 힛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1: 우리
0: 좋습니다.
1: 알람 끌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모기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1: 예.
0: 맞아요.
1: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1: 네.
0: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okay.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네. 같다?
1: Same here.
0: 정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지각하기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 예.
0: Yeah. Okay.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섭 없이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Oh,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 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렇죠.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Yes.
0: For what? For the party.
1: Mm-hmm.
0: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30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렇죠? 저
1: 네.
0: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1: 내가
0: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1: 네.
0: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렇지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 같이 붙였어요. 그죠?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그렇죠. 네. 그러면 right?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0: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사실 뭐
1: 네.
0: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그쵸?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요.
1: 그죠? 근데
0: 언제 가요?
1: 오늘 밤에 일찍.
0: 일찍이죠?
1: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0: 음흠.
1: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0: Right.
1: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1: L도
0: L이 둘
1: 있고
0: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1: 예.
0: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쵸.
0: 펴져서 혀 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R L 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R L
1: RL.
0: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1: Early.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이거 왜 bed 셀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 가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1: 써야
0: 가능하죠, 그렇죠?
1: 돼. 네.
0: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Let's. 그러면
1: Yeah.
0: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0: Okay,
1: bed.
0: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고우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Went.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아, 나 피곤한 게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 Lately 안 돼요.
1: 네.
0: Lately는 최근
1: 최근.
0: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미 준비가
1: 아하.
0: 다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를
0: 다.
1: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1: 아,
0: 왜냐면
1: 그래요?
0: 이미 밖에 나가, 지금 침대,
1: 침대에서.
0: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그쵸?
1: 그쵸?
0: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0: Very
1: 좀
0: nice.
1: 자자, 제발.
0: Okay. 또,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iving room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예,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0: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1: 그쵸.
0: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이런
1: 아.
0: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아,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아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1: 네.
0: 기본이에요, 기본. 과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아, 나뭐 깜빡했다.
1: Oh,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Oh,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1: 네.
0: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2: 자,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4: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4: Mm-hmm. Okay.
5: Maybe 7 o'clock, yeah?
4: 7 o'clock. It's too early.
2: Great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3: Mm-hmm.
2: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3: Oh.
2: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작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전치사, 네.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3: 맞아요.
2: 틀려도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3: 맞아요.
2: 아이,
3: 네.
2: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지.
1: 맞아. 그동안 딩동댕 요정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 중 특히 더 재미있는 노래들만 쏙쏙 골라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
2: 이름하여 다시 부르는 딩동댕 힙송. 아니 근데 그동안 재미있는 노래들이 엄청 많았잖아. 뭐부터 불러볼까?
0: 그거.

0: 지혜가 알려줄 거야. 힌트 소녀 나와주세요.
1: 안녕.
2: 안녕.
3: 아, 저게 뭐지?
1: 저게 힌트인가 본데.
3: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0: 노래는 지풍가도.
1: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는 기분이야.
2: 자, 그렇다면 용기가 솟으면 어떤 말을 하지?
0: 어? 난 할 수 있어.
1: 도전 파이팅.
3: 걱정 마, 괜찮아.
2: 오, 그래서 이번에 부를 노래는 바로 괜찮아요.

0: 때 꽁꽁 마녀가 심술 부려서 우리 다 꽁꽁 얼어버렸었잖아.
1: 맞아. 꽁꽁 마녀 진짜 무서웠는데.
2: 아, 그렇군. 지금은 꽁꽁 마녀님이 그립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꽁꽁 마녀님이 찬바람을 쌩! 쌩! 불어주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3: 아, 정말.
4: 그럼 우리 꽁꽁 마녀를 불러보자. 다 같이
5: 오호잉잉.
6: 나는 내가 뭐든지 꽁꽁 얼려버리는 꽁꽁 마녀. 너희들을 모두 얼려버리겠다.
0: 진정하세요 마녀님.
6: 진정해? 그럼 너 왜 불렀어?
2: 꽁꽁 마녀님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꽁꽁 얼어붙는 찬바람을 쌩!

0: 쌩 불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2: 꽁꽁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히카타위 아무것도 아니지. 꽁꽁 찬바람 불어라. 꽁꽁. 마녀의 엄청난 파워가
3: 정말 대단해요 마녀님. 근데 꽁꽁 찬바람은 불게 할 수 있어도 흰눈이 펑펑 내리게는 못하시겠죠?
2: 참나 위대한 꽁꽁 마녀는 못하는 게 없다. 그러마 흰눈을 내려라 꽁꽁.
4: 눈이 아니라 비인데?
1: 날씨가 더우니까 눈 대신 비가 오냐?
2: 아니야. 꽁꽁마녀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질 리가 없어. 꽁꽁마녀 파워 충전! 그러마 흰눈을 내려라.

0: 그래도 꽁꽁 마녀님이 비를 내려준 덕분에 달팽이가 외출도 하고 다행이다.
1: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여운 동물 노래도 참 많이 불렀냐? 개구쟁이 개구리 개순이
2: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울던 아기 염소들
3: 늑대 꼬임에 빠져버린 아기 오리
0: 그리고 꿈속에선 뭐든 다 되는 문어

0: 이 노래 부르니까 개순이 보고 싶다. 개순이 잘 지내겠지?
1: 그러게. 아, 너흰 또 누구 보고 싶은 친구 없어?
2: 나 있어. 신데렐라.
3: 아! 변비로 고생했던 그 신데렐라.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서 왕자님과 춤을 추다가
4: 신데렐라, 나 아무래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신데렐라,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소. 아니, 이 냄새는. 여봐라, 이 궁전에 독가스를 살포한 자가 있다. 당장 잡아오거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여봐라, 모두 코 막아.
0: 아유, 그게 다 신데렐라의 변비 때문이었잖아.
1: 맞아,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이런저런 똥이 다 잘 나오는 건데.
4: 신데렐라, 대체 어디 있는 거요?
3: 까꿍. 그 유리구두 내 건데.
4: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 지독한 가스 냄새, 실은 제가...
4: 이제 나 다 알아요. 누구나 변비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이제는 잘 먹고 똥도 잘 누는 거죠?
3: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5: 황금빛깔 누런 똥을
3: 넣는걸요.
4: 좋아요, 좋아요. 그거면 돼요. 나의 사랑스런 신데렐라 공주님.
3: 왕자님.

0: 내가 얼마 전에 신데렐라랑 얘기했는데 지금은 변비 싹 다 고쳤다. 밥도 잘 먹고 채소를 아주 많이 먹는다던데.
1: 우와, 그거 정말 다행이다. 채소가

0: 몸에도 좋지만 맛도 아주 끝내주잖아.
1: 어? 채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떠오르네. 요리 천재 그분!
0: 내가 아는 그분?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제 맛이란다!

0: 노래 부르니까 댕댕님이 해준 요리 또 먹고 싶다.
1: 그렇게 지아가 원한다면 당연히 만들어주지. 대신 유치원 다녀와서 와!
2: 오늘 축제다 축제.
0: 그럼 빨리 유치원 갔다 와야겠다. 요정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많이 불러서 너무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3: 안녕.
4: 유치원 다녀요.
5: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폴엔지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1: 맞아. 나무들도 화려하게 물들겠다.
0: 그러겠다. 아우 더워.
2: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천년의 스타, 스타 은행나무 등장입니다.
0: 아니 병원에 무슨 은행? 설마 그 은행나무 맞으시죠?
2: 맞아요.
0: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살았다는 그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는 스타 중에 스타잖아.
2: 맞아요, 맞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천살 먹은 스타 은행나무랍니다.
1: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2: 아무도 흉내 못 내는 밝게 빛나는 나만의 노란색. 내 천년 인기의 비결이랄까.
0: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2: 예예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0: 자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이것 봐, 색깔이 다르긴 다르다.
1: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아.
2: 가을. 가을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가을 달달 무서워.
3: 오늘의 관자 은행나무. 가을이 오는 게 두렵대요.
2: 달달달달.
0: 아이고 그만 좀 떠세요. 아유 아까운 입 다 떨어지네.
4: 그러니까 가을이 오는 게 두려워 상담을 받으시겠다고요?
0: 아, 가을에 인기가 더 많으시지 않나?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2: 다들 내 노란 잎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다음에
0: 설마?
4: 설마 뭐?
0: 아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떨어지잖아. 다 떨어지고 나면 혹시 돌아가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4: 댕댕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니 천년을 사셨다잖아. 그게 두려우실 만도 하지.
2: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는 이유는 1번 병이 들어서,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0: 정답! 1번 병이 들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은행나무들처럼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2: 땡! 어떻게 매년 가을만 되면 모든 은행나무들이 병이 들겠어? 정답은 2번 겨울을 준비하려고. 우린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으면 얼어서 죽고 말지. 잎이 얼어서 너무 추워. 겨울에 안 죽으려면 미리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가을에 잎과 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걸 만들지. 떨켜를 만들면 잎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머나, 잎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노랗게 변했네. 그래서 더 예뻐졌어. 그렇게 노란 잎

0: 불법 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리지.
1: 아,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리는 거냐요?
0: 그렇지.
2: 그럼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네. 아이,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건데요?
0: 사실 지금은 예쁘다고 좋아하지만 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면!
1: 열매?
3: 와, 너무 예뻐.
4: 오, 진짜 너무 예뻐. 우와.
5: 자기야, 똥 쌌어.
3: 무슨 소리야?
4: 어? 똥 냄새.
3: 아,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거잖아.
4: 어? 어? 야, 은행나무 씨앗 밟으면 안 되는데. 어,
3: 죄송해요.
4: 아, 은행나무 씨앗 너무 싫어.
0: 모두 냄새 난다고 날 피하고 난 혼자 남지. 이 씨앗.
1: 냄새.
0: 거봐, 의사 양반도 간호사님도 피하잖아.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게 난 너무 외롭고 두렵다.
1: 에이, 근데 그건 씨앗 떨어질 때 며칠만 그런 거잖아요.
2: 맞아요. 며칠만 더 참으시면.
0: 단 며칠이라도 팬들에게 외면당하는 심정 알기나 해. 날 외롭게 만드는 이 냄새. 내 냄새지만 에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2: 네네네. 근데 저 열매에서 냄새가 왜 나는 거지?
0: 그건 문제로 내겠단 말이야. 은행나무 씨앗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1번,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2번,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려고.
2: 설마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정답은 2번.
0: 맞아. 씨앗을 보호하려고. 냄새 때문에 동물들이 씨앗을 막 먹어 없애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
1: 해충, 해충, 해충, 해충, 충충. 난 씨앗에 알을 낳아 병들게 하는 해충. 오늘은 이 나무 씨앗에. 코를 찌르는 악취. 해충, 해충.
3: 아, 도토리만 먹기 질리는데 은행 씨앗도 갉아먹어볼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악취. 안 먹어.
1: 그러니까요, 냄새 때문에 해충한테 피해도 안 당하고 씨앗을 잘 보호한 덕분에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지구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2: 지구상에? 근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0: 훗, 우리 은행나무는 공룡이 살기 이전에 지구에 살았었다고.
2: 정말요?
0: 은행나무는 아주아주 옛날, 약 3억 년 전 고생 때부터 지구상에서 살았지. 공룡이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매머드가 나타났다. 멸종이 되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었지만 우리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1: 그 이유는? 은행나무 씨앗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이야.
2: 아, 그럼 그 냄새 덕분에 생존 능력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 아이, 그럼 아이, 며칠 외로우신 건 좀만 참으시지.
0: 참으라고?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리고 이 냄새 때문에 내 씨앗을 옮겨서 멀리 멀리 번식시켜줄 동물까지 가까이 안 온다니까.

0: 외로우셨겠어.
1: 맞아. 그렇다니까.
2: 잠깐 잠깐. 은행나무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이 생각났어요. 당장 가실까요?
1: 모임?
2: 자자, 이 모임은 한때 외로움에 힘들어하다 지금은 자신감을 회복한 나무들의 모임인데요. 먼저 온나무님.
3: 안녕하세요. 저는 온나무라고 해요.
4: 다들 알다시피 제 몸엔 독이 있잖아요.
3: 저한테 닿기만 해도 가렵다, 두드러기 났다, 어찌나 덜 미워하시는지. 저 정말 외로웠다고요.
5: 그러셨구나.
3: 그치만 그 독이 없었다면 동물들이 절 먹어버렸을 거예요. 제 몸을 방어하는 독이니까 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독하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6: 전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7: 제 잎이 넓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때 가로수로 절 많이 심었어요.
8: 그런데 씨앗에 솜털이 날린다, 저한테서 벌레 떨어진다, 어찌나 절 미워하는지.
6: 그치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독하게 살려고요.
5: 같이 하실게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3: 아, 근데 은행나무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6: 그러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스타 은행나무님은 왜?
1: 부러워. 내 냄새.
6: 네. 전 씨앗에 솜털이 날려서 가로수로 안 심는데 은행나무는
7: 씨앗에 솜털도 안 날리고 꽃가루도 거의 안 날려서 사람들이 가로수로 많이 심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해충도 없잖아요.
1: 뭐 그렇긴 하지. 내가 해충이 없긴 하지.
2: 해충, 해충, 해충, 해충. 하! 그때 그 냄새 나는 나무! 해충, 해충!
1: 내 냄새에 한 번 당하면 평소에도 벌레들이 얼씬을 못한다니까. 은행.
6: 그래서 나처럼 벌레 떨어진다고 불만도 안 듣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2: 또 은행나무는 병에도 잘 안 걸리고 은행나무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살잖아요.
9: 그러네. 벌레도 안 떨어져, 병에도 강해, 오래도 살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1: 그래도 냄새 나는데.
3: 에이, 냄새야 잠깐인데요, 뭐.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1: 좋은 점이 또 있어?
2: 아, 그럼요.
3: 매연
1: 난 끄떡없지.
2: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매연과 먼지에 강하고 더위도 잘 견디고 또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10: 은행나무 그늘 덕분에 너무 시원해.
6: 여름엔 너무 시원해.
10: 가을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너무 예뻐.
6: 우리 사진 찍자.
10: 가을엔 잠깐 냄새 나지만
6: 은행나무
10: 너무 좋아.
3: 아니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6: 그래요. 저희는

0: 정말?
1: 그럼요. 씨앗이 이거 떨어지는 며칠 동안만 참으시면
2: 365일 1년 내내 사랑받는 게 바로 은행나무라고요.
1: 맞아요.
0: 역시 내가 천년이나 인기가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외로워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냄새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자.
3: 아, 은행나무님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0: 찍으세요,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1: 이게 웬일이야?
0: 역시 난 가을의 바였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픽.

0: 큰 집.
1: 팔팔랑 조지가 방에서 놀고 있어요. 둘이서 신나게 노는 게 참. 소리만 들면 싸우는 것 같네요.
0: 공룡은 여기 오면 안 돼.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엄마, 아빠, 조지랑 방 따로 쓰게 해주세요. 공룡, 공룡, 공룡.
3: 아, 안 그래도 언제 말할까 했는데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죠?
2: 어, 맞다. 아기가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사를 가야 해.
0: 뭘 가요?
2: 너희도 이제 각자 방 쓴다고.
3: 반응이 왜 저러지?
0: 예! 드디어 내가 생겼다!
1: 팔팔 가족이 새로 살 집을 구하러 레베카 이모를 찾아왔습니다.
4: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집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진짜 보기 드문 집인데.
0: 집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3: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인가요?
4: 원래는 거실인데요. 주방 겸 식당, 사무실, 심지어 침실로도 변해요.
2: 아우, 저거 안전한가요?
4: 안전은 좀 그런데 공간 활용에는 정말 최고죠.
0: 여기로 할게요.
3: 아우, 여긴 좀 그렇지. 페파, 방이 더 늘어야 하는데 줄었잖아.
4: 걱정 마세요. 볼 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떠세요?
0: 우와!
4: 방 많고 넓은 집을 원하죠? 차고 넘치는 집이죠.
0: 차고 넘치는 집이죠.
4: 맞아요.
2: 이 집은 정확히 방이 몇 개죠?
4: 68개요.

0: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1: 아우, 그건 좀 다른 집을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0: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다. 그럼 이번에 보실 집은
1: 어쩜 나 좋은데요.
2: 저 꼭대기 방 내 거.
0: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3: 오, 그러네요.
0: 제 말이 맞죠?
2: 식구가 느는 집에 필요한 건 다 있답니다. 어, 근데 우리 집은 바로 저건데.
1: 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3: 페파 말이 맞아.
0: 그냥 가신다고요?
1: 죄송해요, 레베카 이모. 집 보여줘서 고마워요.
0: 할 수 없죠. 같이 일해서 즐거웠어.
4: 페파 가족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 이렇게 아담하고 정이 가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3: 그러게 말이에요.
2: 아, 조지랑 내가 다락방에서 자면 좋을 텐데. 그럼 아기가 우리 방을 쓰잖아요.
3: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1: 우리 페파 천재 아니야?
2: 이제 아셨어요?
3: 우리 집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데. 가자! 좋아, 이게 우리 집 도면이거든. 확장 공사를 하면 방이 더 생기지. 지붕 및 다락에는 방을 두 개 만들고
1: 놀이방도 만들면 어떨까요?
2: 네, 만들어요.
3: 그것도 문제 없어.
2: 만세! 우리도 해봐도 돼요, 아빠?
3: 그럼.
2: 로봇집!
3: 정말 대단한데. 이건 기념으로 인쇄해야겠군.
2: 안녕, 조지. 나는 로봇집이야.
3: 아빠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1: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 나왔네.
3: 그럼 이대로 지어달라고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보내자. 됐다, 보냈다.
1: 페파, 조지, 너희도 이제 자기 방이 생기는 거야.
2: 이야, 대박!
4: 페파랑 조지는 새 집을 볼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새 집이 생긴다면 누구나 다 신이 나죠.
2: 살던 집 넓히기.
4: 페파랑 조지가 정든 집에 인사를 하면 바로 확장공사가 시작됩니다.
2: 나도 참아, 골디. 곧 돌아올 거야.
3: 너무 걱정 마, 페파. 집이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바뀌는 건데 뭐.
1: 당신 울어요? 임신한 나도 멀쩡한데.
3: 오, 그쵸. 모두 이쪽으로. 여기가 우리 캠핑카입니다. 다른 말로 공사 본부지요. 집 공사가 끝날 동안 잠깐 여기서 지낼 거야.
1: 전에 봤을 때보다 좁네.
3: 미안해. 잠깐만. 아야. 좋아. 이제 고칠 때를 설계도에 표시해볼까? 어디 보자. 여기를 살짝 고치고.
2: 여기를 살짝 고치고.
5: 살짝.
3: 저기도 살짝 고치고. 오, 왔나 보네. 가자, 얘들아. 나가보자.
4: 황소 아저씨가 엄청 큰 크레인을 몰고 왔습니다.
2: 우와,
3: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6: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새 방들은 다 만들어와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조립하기만 하면 돼요.
3: 아, 그게요, 실은 제가 설계도를 살짝 고쳤거든요.
2: 살짝.
6: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3: 아, 참, 페파, 조지, 큰 기계들이 일할 동안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본부로 돌아가 있기다. 알았지?
2: 가자, 조지. 우린 들어가 있으래.
5: 마, 제나!
3: 걱정 마.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잖아.
5: 제나! 그네!
1: 어, 맞다. 캠핑카에 들어가서 만들게 할까?
5: 네!
1: 착하지? 들어가자.
5: 제나, 제나, 제나!
3: 싫기는 가자니까, 조지.
6: 저 페파 아빠, 이렇게 집을 바꾸라는 건가요?
3: 아, 예, 예. 큰 틀은 바뀐 게 없고요. 여기저기 아주 조금 선봤어요.
6: 디자인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네요. 좋아! 그럼 다들 일 시작하자!
3: 미안한데 조지, 넌 아빠가 입은 안전장비도 안 입었잖아. 너희는 방문객이라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지만.
2: 파랑이라? 응. 조지, 좋은 방법 있다.
1: 어? 너무 걱정 말아요. 어, 근데 당신 감독하러 안 가도 돼요?
3: 어, 맞다. 가야죠. 조심조심해요.
1: 얘들아, 우리 만들기 놀이 할까?

0: 이제 우리도 기계 보러 갈 수 있다.
1: 뭔데?
2: 오, 페퍼.
3: 나와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0: 네, 돌 준비 됐어요.
3: 어, 그래.
2: 우리가 생각한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3: 황소 아저씨한테 설계도를 잘못 준 것 같은데 진짜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0: 제가 알아요, 아빠. 우리가 입고 있어요.
4: 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
0: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일하러 가요.
4: 좀 더 왼쪽, 아, 좀 더 오른쪽. 그대로 내려요. 이제 들어요. 옳지, 조금 더. 공사 끝.
5: 만세!
4: 저게 우리 집이라니.
0: 정말 완벽해요.
1: 아이가 로봇 집보다 훨씬 좋아요.
6: 페퍼 가족은 살 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도 살 집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건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집을 크게 넓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1: 네, 이제 다 됐어요. 가구도 다 놓고 방마다 페인트도 싹 다 먹여놓았습니다.
2: 페인트를 먹어요?
3: 어우, 아니, 그냥 하신 말이지.
4: 정말 고맙습니다, 황소 아저씨.
1: 에이, 별 말씀을. 자,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4: 아니, 안 들어가고 뭐해요?
3: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요.
4: 초록 계열로 하길 잘했죠.
2: 이 TV 좀 봐, 조지. 오, 원봉이지.
4: 아하, 아이고 우리 예쁜이.
3: 여기는 내 예쁜이 같은데.
2: 아, 여기가 아기 방이구나.
3: 예쁘게 꾸몄네.
2: 정말 예뻐요. 와, 이 놀이방 좀 봐봐, 조지.
5: 장난감.
6: 골디, 너도 새 집이 좋아?
2: 다행이다.
4: 제일 좋은 게 남았는데 좋아하긴 이르지.
2: 네? 어?
3: 대박, 조지.
4: 너희들 새 방이야.
6: 뭐야?
2: 왜 이래? 펌이 왜 이런 거예요?
4: 너희들 방은 일부러 안 꾸미고 놔둔 건데.
3: 그래야 너희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
0: 해판의 가족이 새 방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큰 대형 가구점에 왔습니다.
4: 여기만 오면 그렇게 힘이 나던데.
3: 난 별론데. 크기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걸 잔뜩 사잖아요.
4: 그냥 볼 게 많아서 좋다고요.
2: 우와!
4: 잘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찾아보렴. 알았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겠군.
3: 안녕, 재밌게 놀아요.
2: 공룡!
6: 엄마, 조지는 공룡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 건 어떤 거예요?
3: 글쎄, 네 거니까 직접 찾아야지. 잘하면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6: 알았어요. 이러니까 벌써 잘 시간 된 것 같네. 고, 자자.
2: 광대다, 광대! 여긴 다 광대다!
3: 아우, 안 돼! 이렇게 정신없는 방에서 어떻게 자! 광대.

0: 괜찮아.
1: 그래서 잘 되고 있니?
2: 아주 잘 되고 있죠. 아직도 마음에 드는 방을 못 찾았니?
0: 네, 조금씩은 마음에 드는데.
1: 페파, 꼭 여기 꾸며진 방대로 안 해도 돼.
3: 이제 끝이네.
0: 좋은 방법 있어요.
1: 금방 신이 났네.
0: 실례합니다. 여기 있는 방이 다 별로인데요.
1: 그런데?
0: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제 침실로 꾸미고 싶은데 될까요?
1: 글쎄, 안 될 건 없지. 아줌마가 꾸미는 거 도와줄까?
2: 네, 그럼 좋죠.
1: 부탁드려요. 좋아, 말씀만 하세요. 됐다.
0: 고맙습니다. 진짜 완벽한 방이에요.
1: 정말 멋진데, 페파.
2: 딱 너답게 꾸몄네.
0: 고마워요,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4: 페파랑 주어지는 새 방이 정말 좋았어요. 새 방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다 같이 대형 가구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막 참이 낀 페파의 눈에 보인 건 바로
0: 내 방이다.
4: 제가 할 말이었는데.
0: 폭신한다. 안녕 곰돌아.
5: 잘가 곰돌아.
0: 내 사랑 극장. 나랑 재밌는 연극 많이 하자.
5: 오, 조지.
0: 안녕 조지. 좋아. 오늘은 공룡이랑 카레이싱 결승전을 하는 거야.
5: 무등 무등.
6: 안녕하세요, 페파 아빠.
2: 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아기가 쓸 새 카시트네요.
6: 정말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최고급 모델이래요.
6: 아, 그걸 말한 게 아니었는데.
2: 이제 됐다.
1: 우리 차도 큰 걸로 바꿔야겠어요.
0: 더 큰 차요?
5: 무릉 무릉
0: 만세
5: 빰빰빰.
2: 그럴까요? 근데 차를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0: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자동차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 무릉 무릉.
1: 멋지다. 차 고르는 건 아빠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고맙기도 하시지.
0: 그래서요? 어떤 게 좋으세요?
2: 생각 좀 해보고요. 차 하나만 줄래요?
0: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요, 아빠?
2: 바퀴가 네 개 달린 거예요.
0: 어떤 게 좋을까? 아하! 이거 어때요?
2: 오, 불꽃무늬 멋지네.
0: 네, 그럼 시운전하러 갈까요? 아주 빠른 차예요.
2: 이 정도로 빨라요? 슝!
0: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멈춰요! 이제 다른 차도 타보실래요?
2: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느린 차도 있나요?
5: 그랬다!
0: 딱 좋아요.
2: 오, 달기 지나가네? 저기요, 자동차 파는 사장님. 이 트랙터는 좌석이 하나예요. 우린 좌석을 늘려야 하는데 없나요?
0: 맞다. 한 이 정도면 될까요?
2: 네,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겠어요.
0: 예!
2: 이제 진짜 차를 사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군.
0: 좋아요, 얼른 가요.
2: 뭐, 지금? 알았어.
4: 페파랑 조지가 아빠 차를 타고 자동차 전시장에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가 있나요?
0: 이런 차로 주시겠어요?
2: 진짜로 큰 차요.
7: 네, 걱정 마세요. 아주 딱 맞는 차가 있어요.
2: 만세! 진짜 완벽하네요. 이거, 이거.
7: 이걸로 하시겠어요?
2: 네, 이걸로 할게요.
7: 감사합니다.
2: 집에 가자. 오. 정든 천대 작별 인사는 해야겠지.
0: 안녕. 오, 이 버튼 뭐 하는 거지?
2: 오, 엉덩이가 따끈해지는데. 이제 됐다. 고맙다, 우리 아들딸. 너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멋진 차는 못 샀을 거야.
1: 진짜 완벽하네요.
2: 우리 새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0: 그러시죠.
4: 다 타는 새 차가 좋았어요. 새 차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아, 물론 아이스크림도요.

0: 눈이 달린 도시를 찾아서.
1: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에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2: 세계 평화는 끝났어. 전설의 총 이빨 해적님께서 세계의 보물을 모두 훔쳐낼 거니까. 슉슉슉 어디부터 시작해볼까? 눈 달린 도시 너무 참였다. 도시 눈이 달렸다는 그거지. 어디냐고? 안개를 쳐주지.
3: 도와줘요!
4: 위험한 일이 생길까?
5: 번개맨!
0: 안녕, 세계의 친구들. 이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맨은 해적 따윈 두렵지 않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번개 파워가 차오르고 있거든.
6: 번개 파워!
0: 그런데 눈이 달린 도시가 대체 어디지?
7: 번개통이 전송되었습니다.
8: 미스터리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9: 하이 번개맨.